0: 혹시 따라 부르신 아침 가족들 계세요? 자, 아이브의 IM이 공식적으로 진짜 엑소의 으르렁 이후 10년 만에 노래방에서 1등을 차지했던 곡이라고 하네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아셨어요? 난 지금 이게 다른 문을 열어 이렇게 시작한 줄 처음 알았네. 디귿 리을 미음 이응 이응 이응 쌍디귿 리을 기억 이걸 보고 맞춰주신 우리 아침 가족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IM. 자, 그럼 영양크림 받으실 분 3200번님 아이브의 멤버 수와 멤버 이름을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이 노래만큼은 확실히 외우고 있어요. 그럼 옛날 사람 아니죠. 왜 옛날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6765님 아기 다이브들과 늘 콘서트 함께 다니는 엄마입니다. 이 노래 모르면 다이브맘 자격이 없죠. 자, 다이브라 하면 바로 아이브의 팬덤 이름이죠. 예. 그렇게 아이브 콘서트장 밖에 주변에 다이브맘들이 예. 이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분들 포함해서 10분께 저희가 영양크림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니은 3종 세트, 프로틴, 양념 세트, 누룽지와 시래기국 받으실 분은요, 이 노래 들으면 괜히 어깨가 쫙쫙 펴지는 기분이 듭니다. 나답게 살아야지, 나답게 살 거야, 당당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들을 때마다 올라간다고 9336님. 자, 오늘 이 곡으로 시작했으니까 진짜 또 주말에 접어들어가니까 힘내시죠. 자, 그럼 광고 듣고 금요일 오늘 아침 1부 시작하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성공
10: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13: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Feel like

Yeah, your time has its store in the skies. Yeah, we know.

네, 들으신 곡 일본 팀이죠. 프리템포. 여기에 피처링으로 블랑이 함께한 스카이 하이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3, 4부에 네, 우리를 낚는 소녀 강태공 김세훈 작가와 함께하는 영화 대사관 준비되어 있는 금요일입니다. 지금부터 11시까지 문자 샵 8000번은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남기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잠잠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개월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 등원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엄마한테 인사 꾸벅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쿨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간다고 울면 어쩐지 걱정했던 시간이 부끄러워집니다. 3644님. 아이, 친구들 사귀고 좋은가 보죠. 근데 22개월이면 아직 말 못하는 거 아니냐. 3644님 얘기였고요. 0606님은 드라이하는데 앞머리가 자꾸 축축 처지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를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싹둑 잘라버렸어요. 드라이로 볼륨을 주고 출근했더니 주변에서 어려 보인다고 이쁘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미용실 안 가고 돈 굳었네. 손재주가 워낙 있으신 분인가 보다. 저도 가끔 집에서 이렇게 좀 삐죽할 때 그 가위로 좀 자를 때가 있는데요. 그때 터득한 게 내 생각보다 반 더 짧게 자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1cm를 자르려고 하면 한 0.5mm만 잘라야지 내가 생각한 만큼 자르다가 망한다. 이걸 여러 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3909님은 올해 시에서 운영하는 텃밭에 당첨이 돼서 5평 남짓한 땅을 분양받아 밭을 가꾸고 있어요. 봄에는 오이, 당근, 가지를 심고 수확하는 기쁨을 맛봤는데 한여름 무더위와 습도를 극복하고 가을에 다시 마음 다잡고 제대로 가꿔보려고요. 아, 참 부지런한 분이십니다. 그럼 지금 심으면 언제쯤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네, 뜻한 대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 애쉬의 Stop the Wedding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들으신 곡 For Your Entertainment 엘리 골딩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고교 동창 모임을 다녀오셨는데요. 신발을 벗으시면서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한테 너는 대체 언제 결혼을 할 거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창 모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162님 진짜로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 분명히 친구분들이 저 사위들 자랑하셨겠죠. 좋은 소식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3554님은 아니 우리 회사 프린터기는요 왜 꼭 급할 때 고장이 날까요? 사장님이 새로 하나 사주셨으면 좋겠는데 짠돌이 사장님이라 안 바꿔주실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한번 PPT를 준비하시죠. 우리가 이 고장이 잘 나는 프린터 때문에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가, 시간이 손실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다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 네. 자, 이어서 자, 인디에서 주목받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강지원의 캐치볼.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요.
4: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요즘에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것도 해가 갈수록 성능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던데 17일부터 비행 금지 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처벌이 아주 강화되고 될 예정이래요. 기존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쳤다면 앞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랍니다. 서울 도심은 사실 허가를 많이 받아야 될 곳이 더 많고요. 뭐 대통령실, 청와대 인근 비롯해서 또 뭐 휴전선, 군사시설, 원자력 발전소 주변 등은 아예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 드론 띄우기 전에 여기가 비행 가능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승인이 필요한 곳에는 미리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죠. 즐거운 취미가 골치 아픈 일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야겠습니다. 혼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뭐 혼밥, 혼영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혼자 여가를 즐기는 것을 뜻하는데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혼자 궁궐이나 미술관, 뭐 카페 등을 찾아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너튜브 이런데 덕수궁 6시간 혼놀 코스, 나 혼자 서촌 이런 혼놀 장소와 동선을 추천하는 콘텐츠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네요. 혼자 방탈출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고 록 페스티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어디 가서 막 쑥스럽게 한 명이요 혼자요 이렇게 주눅들게 이야기할 필요가 점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시장과 마트에 가을 제철 식재료도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요.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를 고르는 꿀팁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차례상에 올라가는 밤은 알이 굵고 껍질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도는 게 좋고요. 배는 둥글고 좀 납작하면서 좌우 대칭이 고르고 맑은 황금빛을 띠는 게 맛있답니다. 생대추는 붉은 갈색을 띠고 표면이 매끈한 것이 좋고요. 말린 대추는 붉은 갈색에 주름이 오히려 적은 것을 고르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무화과가 맛있을 때죠. 무화과는 껍질이 선명한 붉은 빛이나 보랏빛을 띠면서 살짝 말랑한 것이 좋대요. 자, 이번 추석 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밤으로 만든 달콤한 디저트가 있어요. 머랭이나 시트 위에 생크림을 올리고 그 위를 국수처럼 가늘게 뽑아낸 밤 크림을 소복하게 덮는 건데요. 이 이름은 프랑스어로 하얀 산 이름이라는 뜻으로 알프스의 이것 산을 닮아서 모양에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디저트 무엇일까요? 옛날엔 만년필이 유명했었는데.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정답 주시면 한 분께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힌트곡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죠. 르 블랑 앤 카의 Falling.

네, Love, Long and Car, Falling 오늘 힌트송 바로 오늘 정답이 Mont Blanc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약간 어순이 바뀌었네요. 몽이 산이고 블랑이 하양이니까 산하양, 하얀산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네, 저는 아직까지 못 먹어봤는데 이게 밤으로 만든 디저트구나. 자, 오늘 유산균 세트와 스킨케어 받으실 분들은 오늘 아침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6님은 동네에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나는 작은 카페가 하나 생겨서 들어가 봤는데 사장님이 정성껏 내려주시는 필터 커피 한 모금 마시다 보니까 40대 잠깐 지냈던 미국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근데 집 가까이인데 이렇게 이런 감성의 카페가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7127님은 딸 무릎에 엄청 큰 멍이 들었길래 깜짝 놀라서 이거 왜 이래? 라고 물었더니 모른대요. 멍이 이렇게 큰데 본인이 모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정말. 자다가 벽에 쿵? 아니면 어디 급하게 뭐 지하철 타고 이러다 보면 집에 와서 내가 부딪힌 거, 네, 집에 와서 아픈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몰아세우시는 맛이죠. 네. 자, 이어지는 마이클 프랭스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Down in Brazil.

0: 들으신 곡은 90년대 초중반으로 기억나는데 저도 오랜만에 들었어요. SWV Sisters with Voice라는 팀의 Week라는 곡이었습니다. 1256님 저 803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 큰애가 고3이거든요. 살면서 내 소원도 이렇게 간절하게 빌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저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부모 되기 전에 정말 나보다 더 걱정되는. 부디 기도 열심히 하셔서 네, 좋은 성적 이룰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서도 응원 드립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

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전문 브랜드 MK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0628님 많이 기가 죽으셨네요. 요즘 들어 부장님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주는지 회사 가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41살에 확 때려치기도 그렇고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요. 열이면 열, 돈 벌기 너무 쉬워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41살이시면 뭐 그동안 구력도 많이 쌓이셨을 테니까. 네, 지금 부장이 뭐 영원하라는 법 없잖아요. 네, 힘내시죠. 자, 준비된 음악은요, 솔레닷 이 엘 마르, 고독과 바다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나탈리아 라포르카데 그리고 로스 마코리노스가 피처링을 한 노래입니다.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

0: 사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2: 탄탄방수
3: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생각난 노래는요, 이들의 대표곡이라 함은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한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2집으로 기억이 나고요. Tears for Fears라고 하는 영국 출신 전설적인 일렉트로닉 음악? 근데 너무 장르가 얼터너티브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어울릴 수도 있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들이 유명해지기 전에 중학교 때 북가자동 반지하에서 이들의 음악을 듣고 이들은 과연 한국의 그런 청소년들이 자기 음악을 듣는 걸 알고 있을까요? 라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Mad World라는 곡이 있습니다. 1집 앨범에. 근데 히트곡은 아니고요. 후에 뭐 게임 음악 OST에 지금 들려드릴 원곡과는 전혀 다른 피아노 버전으로 담긴 곡도 있었고요. 또 Donny Darko라고 하는 제이크 질레날이 아역에서 성인 역으로 이렇게 과도기 같은 그 시절에 찍었던 영화에도 이 곡이 그 OST에 사용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히트곡 발표됐을 때는 인기를 크게 얻은 곡은 아니지만 오히려 후에 여러 사운드 트랙들, 뭐 게임 OST를 비롯해서 후에 더 유명해진

그런 곡인데요. 오늘 영화 대사관이 있는 날이어서 아까 오는 길에 떠올랐던 노래로 Tears for Fears의 Mad World라는 노래 함께 들으시죠.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덮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0: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0: 극의 핵심을 뚫는 대사 한 줄을 통해 영화를 만나봅니다. 대사 한 줄을 곁들인 영화 이야기, 영화 대사관. 자, MBC FM 영화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윤 작가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 수요일이었나요?
1: 네.
0: 제천 국제영화제가 이제 폐막을 네네. 했고
1: 화요일
0: 계속, 네. 계속 내려가 계셨잖아요.
1: 주말에 2박 3일 정도 다녀왔어요.
0: 아, 네. 그러셨군요. 근데
1: 그것도 진짜 오랜만에 갔네요, 영화제를.
0: 영화제도 영화제인데
1: 네.
0: 저희도 저희 게스트 캐스커 준호 씨, 옥상달빛 네. 윤주 씨가 리센느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1: 제가 리센느 공연이 있는 날 오전에 올라와야 하는 일정이라.
0: 저런.
1: 네. 예. 계속 올라오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0: 그 정도로.
1: 예. 네. 계속 운전하는데 시야가 좀 흐려지는 느낌이라 뭔가 했더니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0: 야, 리센느를
1: 보고
0: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네.
1: 개막식에서 제천 시장님이 네. 네. 제천에 리센느가 옵니다. 하면서 제천 야호를 시장님이 외치는 풍경을 제가 보면서
0: 아니 저도 뭐 거기 그 제작자 분들이. 버클리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1: 아 그렇네요. 네,
0: 내적 네. 친밀도가 좀 올라가 있는데 네. 거의 지금 뭐 거의 뭐 진짜 대한민국 탑 여그룹이 된 거네요.
1: 네 그날 개막식에 뭐 설경구 씨, 유해진 씨, 뭐 송중기 씨, 뭐 등등등 다 앉아 있었는데
0: 네, 네
1: 리센느가 제천에 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신 그런 시장님이 아니었나.
0: 재밌습니다. 정말 뭐 축하할 일이죠, 뭐.
1: 네. 예. 아, 보고 싶었는데.
0: 아니, 그리고 최근에
1: 네.
0: 젊은이들 사이에 엄청 화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1: 네.
0: 봤더니 옵세션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1: 이거 보셔야 돼요. 재밌어요.
0: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1: 아, 이거는 근데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길게 얘기하면 다 스포라. 제가 그래서 배철수 음악 캠프는 제가 출연하는 코너가 그 좀 길이가 짧아서
0: 네.
1: 거기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했었고요.
0: 아 출비에서도 이거는 얘기를 안 하던 걸로.
1: 아, 그런가요?
0: 아 제가 못 봤을
1: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외국에서는 엄청난 화제고
0: 평점이 네. 9점대가 넘어가지고
1: 제가 알기로 이게 제작비가 75만 달러인가 80만 달러인가 그래요.
0: 네.
1: 지금까지 벌어들인 게 4억 8천만 달러인가?
0: 예. 네.
1: 이게 지금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이 뭐냐면 제작비가 100만 달러가 넘지 않는 영화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영화.
0: 웬일이래요.
1: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옵세션이 나오기 전까지 그 순위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영화는 용쟁호2.
0: 정말요?
1: 이소룡의 용쟁호2가 1973년 이후로
0: 네.
1: 100만 달러가 안 되는 제작비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영화에 제일 높은 자리를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었더라고요.
0: 40년이 넘는 네. 시간을.
1: 그 용쟁호2의 아성을 무너뜨린 영화가 옵세션입니다.
0: 여기 입소문이라는 게 아직도 이렇게 네. 살아있나 봐요.
1: 근데 이게 공포영화라고는 하는데 살인마가 나오지 않고요.
0: 네.
1: 귀신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0: 더 좀 독특한 설정이고.
1: 그럼 공포의 주체는 귀신인가요?
0: 사람입니다.
1: 사람.
0: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일상의 공포를 그리기 때문에 인기를 끈 건데, 물론 작은 판타지 설정 하나는 들어가요. 뭔가 소원을 들어주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짝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소원은 아, 저 여자도 나를 좋아하면 좋겠는데.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해줘 라고 소원을 빌어요.
1: 네.
0: 소원이 이루어져요. 너무 좋아요.
1: 네.
0: 근데 너무 좋아해요.
1: 아...
0: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만 좋아해요.
1: 네. 무섭다.
0: 그리고 점점 더 좋아해요.
1: 어머.
0: 네. 근데 이 소원은 취소도 안 돼요.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집착입니다. 옵세션.
1: 아.
0: 네.
1: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뭐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그렇게 네. 한 사람만 보는 것이 행복해야 될 텐데.
0: 네.
1: 왠지 지금
0: 행복할 줄 알았죠. 짝사랑할 때는. 근데 짝사랑의 편리함은 짝사랑은 시작도 내 마음대로 하지만 끝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 편리함을 모르고 네. 영원히 끝낼 수 없는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1: 근데 네. 감독이 커리 바코?
0: 네.
1: 근데 여기 이 사람 직업란에 영화 감독 말고 유튜버가 나란히 써 있다고 하는데요.
0: 그런 사람 한 명 더 있죠. 백룸의 감독.
1: 그렇죠.
0: 그랬죠.
1: 아, 이게 또 젊은 감독들의 네. 어떤 추세인가요?
0: 백룸은 심지어 더 젊어요. 커리 바커보다. 그러니까 옵세션 감독이 99년생인데
1: 네.
0: 백룸 감독은 2005년생입니다. 네.
1: 첫째보다 어리네요.
0: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 어, 네. 근데 이분도 그러면은 백룸은 뭐 몇 년 전부터 그래도 뭐 땡튜브 사이에서
0: 네네.
1: 뭔가 이렇게 회자가 됐지만
0: 네.
1: 이분도 그러면 유튜버로서 뭔가가 경력이 좀 있었나요?
0: 제 자신의 단편 영화들을 이제 공개를 했었고 공포 단편
1: 아~
0: 영화를 그러다가 장편을 딱 만들어서
1: 지금 작가님도 네. 꼭 보시라고 할 정도니까
0: 재밌습니다. 뭐 재밌고 오늘... 이게 설령 이런 영화는 이 정도로 화제가 되는 영화는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받으면 손해될 건 없습니다. 네. 어디 가서 너 혹시 뭐 옵세션 뭐 커리바커 아니 뭐 이 정도의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1: 네.
0: 손해될 건 없습니다.
1: 그 오늘 이 얘기예요?
0: 아닙니다. 네. 옵세션은 가능한 모르고 가는 게 재밌어요.
1: 아,
0: 그게 백룸도 그렇잖아요. 예.
1: 네.
0: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를 갖고 영화를 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서.
1: 아, 백룸도 강추이십니까?
0: 저는 백룸 재밌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근데 물론 백룸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긴 하던데 뭐 옵세션도 사실 호불호는 갈리죠.
1: 그렇군요.
0: 네, 호불호는 갈리지만 저는 뭐 둘 다 재밌었어요.
1: 저는 아무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게 이렇게 입소문으로
0: 네.
1: 그랬다는 게 이제 네. 좀 흥미로웠던 지점이었고요.
0: 근데 미국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뭐 미국 정도의 그런 화제를 불러일으키진 않은데 그래도 이거는 재밌고 지금 뭐 완전히 할리우드도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거죠.
1: 아,
0: 새로운 형태의 감독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1: 그나저나 100만 달러 미만의 제작비로
0: 네.
1: 용쟁호투를 이겼다라는 게 오늘 정말 야 정말 대단합니다.
0: 그 전까지 100만 달러가 제작비가 안 되는 영화가 많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고
1: 네.
0: 네, 이 정도 그 3등 그 밑에는 블레어 위치예요.
1: 아,
0: 네, 예전에
1: 역시 공포.
0: 예전에 공포 영화. 그러니까 네. 블레어 원래 공포 영화가 그래서 저예산으로 만들어서 한 번 터지면 크게 터질 수 있는 장르의 상징이라는 게 블레어 위치, 용쟁호투 그 위를 이제
1: 아.
0: 옵세션이 차지한 거죠.
1: 그렇군요. 네.
0: 오늘 소개한 영화는
1: 네. 네,
0: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1: 네,
0: 공포 같은 거 아닙니다.
1: 네.
0: 그래서 혹시 좀 옵세션을 보고 좀 너무 마음이 무거운데?
1: 네, 막 너무 무섭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0: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또 그렇게까지. 아 이건 근데 약간 개인의 경험이 뭔가 좀 더해지면 더 좀 무서워질 수 있죠. 어떤 끊어내고 싶은 사람이 끊어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면 더 아마 좀 무섭게 느껴지긴 할 텐데
1: 네.
0: 오늘 소개할 영화는 아주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1: 아 애니메이션 오랜만에.
0: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1: 네. 오 감이 좀 옵니다.
0: 장편 애니메이션. 지금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1: 아 개봉을 했군요.
0: 네.
1: 오
0: 이 정도면 뭐 이미 힌트는 사실 지금 극장에서 볼 수 있는 한국 개봉 애니메이션이
1: 이거 한 편이군요.
0: 그럴걸요?
1: 아닐걸. 아 고스트밴드 벌써 내려왔나요?
0: 아 고스트밴드가 아직 있을 수 있군요. 네.
1: 예.
0: 그래서 그 소수의 작품들 가운데 한 편입니다.
1: 네. 네. 자 그러면 힌트를 어떻게 힌트곡을 들어야겠죠?
0: 힌트송은 베게린의 물고기를 골랐고요. 네. 물고기가 숨을 모르실까요? 네, 그게 오늘의
1: 네, 정말 아예 그 애니메이션 제목이기도 네, 하니까요.
0: 애니메이션 제목이 물고기는 어떻게 숨을 쉴까요? 뭘로?
1: 무얼로 숨을 쉴까요? 네. 자, 그럼 백예린의 물고기 듣는 동안 샵 8000번 네,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편하게 정답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주 소소하지만 팝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자, 백예린의 힌트송 물고기인데요. 물고기가 호흡을 하는 기관 아가미가 오늘 네. 애니메이션의 제목입니다.
1: 네, 아가미.
0: 아가미. 어떤 작품인지요?
1: 이게 일단 아가미는 소설로 접한 분이 꽤 있을 거고요. 오. 구병모 작가의 장편 소설 아가미라는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구병모 작가의 작품이 그 전에 영화로 먼저 된 게 파과가 있었죠.
0: 아.
1: 네. 그래서 파과 역시 구병모 작가의 작품이고 이 아가미 역시 이제 구병모 작가의 작품인데 일단 이 아가미 얘기를 하기 전에 아가미를 만

0: 된 감독님과 스튜디오 얘기를 조금 좀 드리고 싶은데
1: 네.
0: 제가 이 그 영화를 만든 안재영 감독과 안재영 감독이 있는 연필로 명상하기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게 2011년 작품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1: 아, 애니메이션 전문 감독님이군요.
0: 네, 이게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작품이 그 당시에도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한국에서 극장 개봉용 장편 애니메이션이 어린이를 위한 그런 작품들 아니면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죠.
1: 네.
0: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제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했는데 197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한 뭐 성장 영화이자 청춘 영화이고 또 로맨스 영화이기도 했거든요.
1: 네.
0: 달리기를 하는 이랑이라는 아이와 우주비행사를 꿈꾸는 철수라는 아이의 이야기였어요.
1: 네.
0: 70년대 사실 저보다는 조금 윗세대의 그 기억이라서 저에겐 약간 희미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약간 그 기억의 끄트머리에 좀 걸쳐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가령 파란 비닐우산 같은 게
1: 네.
0: 예.
1: 저한테는 선명하게 남아있죠.
0: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파란 비닐우산이 너무 낭만적으로 쓰이는 소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아, 한국에서도 이게 되는구나. 우리가 약간 지브리 스튜디오, 일본의 지브리 스튜디오 같은 작품을 왜 한국은 못하지? 라고 맨날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아니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했던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썼던 글을 그 소중한 날의 꿈을 소개하면서 썼던 글을 어제 다시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아낸 게 소중한 날의 꿈의 그 시나리오를 쓰신 작가님이 송혜진 작가님이시거든요.
1: 네.
0: 영화로는 인어공주 그 전도연 씨의 인어공주 시나리오를 썼던 송혜진 작가님.
1: 드라마. 네. 네.
0: 근데 이분이 최근에 뭘 썼냐면 은중과 상현을 쓰신 분이에요.
1: 세상에. 또 네. 작가님이 마음을 빼앗겼던 드라마잖아요.
0: 어쩐지 통하더라고.
1: 그러니까.
0: 어쩐지 제가 소중한 날의 꿈을 올 때부터 취향에 맞더라니. 예, 그게 은중가상현을 쓰신 송혜진 작가님이 이제 그 당시에 시나리오를 쓰고 그 이야기를 안재영 감독이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고요.
1: 네.
0: 그 뒤에 나온 영화들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안재영 감독님이 본인이 좋아하는 한국의 그 고전 단편 소설을
1: 네.
0: 애니메이션으로 계속 만들었어요. 메밀꽃 필 무렵 그리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1: 네. 그다 국어책에 나오는.
0: 네네. 그리고 김유정의 봄봄. 그래서 이 세 편을 묶어서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이라는 작품으로 개봉도 했었거든요.
1: 아.
0: 이 작품 너무 재밌는 게 그 봄봄 같은 김유정의 봄봄 같은 영화는 판소리예요.
1: 세상에.
0: 판소리 뮤지컬입니다. 형식이. 판소리 뮤지컬이고 운수 좋은 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스코어가 전부 다 재즈예요.
1: 그러니까 상상이 좀 안 가는데요.
0: 뭔가 그 시절에 우리가 보다 경성이라고 부를 법한 시절에 서울의 밤거리에 인력거를 끌고 가는 그 주인공의 그 풍경으로 재즈가 흐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시도들이 그 뒤에 이제 황순원의 소나기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계속 그 작업을 해오는 와중에
1: 네.
0: 제가 가끔 이제 만나면 다음 작품은 뭔가요? 그러면 아가미. 그래요? 언제쯤 볼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또 그 다음에 만나면 아가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이 얘기를 제가 몇 년을 들었거든요.
1: 네.
0: 드디어 아가미가 이제 세상에 나온 거죠.
1: 아.
0: 그래서 아가미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좀 귀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1: 네.
0: 구병모 작가의 장편 소설을 읽은 분이라면 구병모 작가의 장편 소설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이야기를 바꾸지 않고 애니메이션으로 옮겼는데 아주 작은 차이들은 아마 좀 있긴 할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어느 날 어떠한 계기로 몸에 아가미가 생긴 한 소년의 일생. 일생까지는 아니고 한 소년의 청춘의 시기까지의 이야기라고 해야겠네요.
1: 네.
0: 그 소년이 왜 몸에 아가미를 갖게 되었는가를 파고드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아가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죠.
1: 네. 판타지네요.
0: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1: 아.
0: 네.
1: 제가 이미 기억에 어디서 이걸 장,

0: 장편을 다 본 건 아닌 것 같지만
1: 저도 이게 2024년인가 영화제를 통해서 공개를 했던 걸로 제가 얘기는 저도 들었었거든요.
0: 네.
1: 그럼 그런 영화제 가서 보신 건지
0: 저도
1: 어떻게 보신 거예요?
0: 그런데 본 이게 지금 분명히 데자뷰는 아니거든요.
1: 네.
0: 분명히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 이런 배우들의 더빙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 네.
0: 그게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장면이 있지만
1: 네.
0: 잠시 광고 듣고 자 오늘의 문제작
1: 네.
0: 아가미 작가님의 설명 좀 더 이어드리겠습니다. MBC
2: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7: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호수에 빠져버린 소년 곤. 죽음의 순간 목에 아가미가 생겨서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호숫가에 살고 있는 노인과 손자 강아에게 발견돼서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죠. 곤은 물속에서는 자유롭지만 육지에선 자신의 비밀을 숨겨야만 합니다. 그 후 저마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곤을 만나면서 조금씩 서로의 삶에 스며들게 되는데요. 우리도 주인공 곤처럼 저마다의 아가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애니메이션 아가미. 이제부터 세훈 작가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1: 네.
0: 2024년 부천에 무슨 심사 자격으로
1: 네.
0: 갔던 적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때 봤던 작품은 연애 편지라는 네. 작품은 이제 거기서 쭉 봤던 것 같고
1: 네.
0: 아마 이 작품은 그
1: 클립을 보셨거나
0: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자료나
1: 네네.
0: 아마 그런 걸 통해서 만나지 않았을까. 저도 뭐 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 같지는 않고요.
1: 네.
0: 그래서 자꾸 장면과 너무 그 곤이라는 주인공이
1: 네.
0: 아름다웠어요, 진짜.
1: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애니메이터들 안재용 감독도 제일 고심한 게 이 작품은 아름다워야 된다. 관객이 일단 아름다움을 느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디자인부터 그리고 배경까지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고민했기 때문에
0: 네.
1: 아름답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아마 이 안재용 감독님이 이 방송을 들으면 오케이 하고 아. 이제 주먹을 불 끈지지 않을까 그 목표가 달성됐다는 그런 증거니까요.
0: 네,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만큼 네. 정말 이게 시간과 노력이 엄청 들어가는군요. 24년도에 이미 부천에서 네. 소개가 됐지만 네. 그때는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성우진들이 아주 막강한 배우분들이 포진을 네. 했는데
1: 그러니까 이게 그 스튜디오 이름이 연필로 명상하기잖아요. 네. 컴퓨터로 명상하기나 마우스로 명상하기가 아니거든요.
0: 그럼 안 되죠?
1: 네, 연필로 네. 명상하기라는 이름이 그 보여주듯이 예전 방식의 이제 셀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디지털 작업을 조금씩 그 보완을 하곤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2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 아. 그 작업은 결국에는 노력과 그리고 시간으로 완성되는 그런 작품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 아가미라는 작품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감독님 인터뷰를 보면 사실 제가 아가미보다 먼저 얘기를 들었던 작품이 하나 있어요. 살아오름 천년의 동행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계속 준비하던 작품이 있었는데 네. 그 작품은 전 아직도 못 봤고 예, 네, 계속 그게 뭔가 잘 작품이 잘 안 풀렸대요. 그래서 감독님이 좀 실망하고 힘들던 차에 이제 누군가 이 구병보 작가의 아가미를 한번 읽어보라고 준 거죠. 근데 아가미라는 소설을 읽고 이건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 기억에 제가 지금까지 영화에서 사람에게 아가미가 생긴 걸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이거든요.
0: 아, 맞다.
1: 네. 근데 그 주인공에게 아가미가 생기는 건 물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이제 아가미가 생긴 거잖아요.
0: 처음부터 그냥 아가미가 달린 네. 인간이었죠.
1: 그러니까 어쩌면 아가미라는 건 그 주인공에게 일종의 자유를 주는 네. 이제부터는 넌 자유야. 너는 이제 물속에서 너의 삶을 살아. 네가 사랑하는 그런 어떤 존재와 함께 뭐 이런 뜻의 아가미였다면 이 구병목 작가의 소설에 있는 아가미는 사실은 그 정반대였던 거예요. 아가미를 갖고 무트로 나오는 소년이라서 일단 출발점부터 다르고
0: 아.
1: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이 감독의 마음을 흔들었냐면 이게 처음에 상처였거든요. 네. 목에 난 상처. 그러니까 물에 빠진 고은이라는 아이를 강하라는 아이와 그 함께 사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좀 돌보게 되는데 처음에 네. 할아버지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0: 네.
1: 잠깐만 상처한테 좀 이상한데? 알고 보니 아가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는데 목에 있는 상처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가미로 변한 걸로 짐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소설을 읽다가 감독님이 상처가 숨구멍이 될 수 있다는 설정에 이게 마음이 흔들린 거죠.
0: 어머.
1: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면서 굉장히 뭐 힘든 경험 아니면 어떤 좀 내가 상처라고 느낄 만한 어떤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살면서
0: 그쵸.
1: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 삶의 상처가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숨구멍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구나.
0: 야, 진짜 역발상이네요.
1: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이야기라면 내가 정말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었는데 원작을 보신 분이 애니메이션 보시면 가장 크게 느낄 차이가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0: 어떤
1: 원작의 배경은 한국이거든요.
0: 네.
1: 한국의 어디 약간 좀 지방 좀 중소규모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0: 네, 좀 외진 동네였던 네, 걸로 기억이 나요.
1: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제 유럽으로 바뀝니다.
0: 아.
1: 그래서 파리의 세느강에서
0: 세상에.
1: 이게 이제 저는 항상 애니메이션 만드는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애니메이션 만드는 분들의 인터뷰를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 게 그 만드는 과정들을 들어보는 게 좀 늘 재밌어요. 가령 그 픽사 스튜디오 애니메이터들이 가령 뭐 니모를 찾아서 같은 거 만들 때 어떻게 우리가 물고기를 키우고 그리고 그 라따뚜이 같은 거 만들 때
0: 네.
1: 실제로 햄스터 맨날 연구하고 뭐 했던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이 아가미를 만드는 동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스태프들이 그렇게 매일 목욕탕에 가서 네, 이 물을 어떻게 끓일 것인가 네, 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매일 그렇게 목욕탕에 갔다는 이야기와
0: 야.
1: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어쩌면 이 주인공이 물속에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어쨌든 아가미가 있으니 무태에서만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몰래 몰래 이제 물속에서 있는 시간만큼은 자유거든요.
0: 네.
1: 하지만 무트로 나오면 아가미가 있어서 보통의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발각되면 어쩌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있는 상황이니까 물속에 혼자 있을 때 좀 편안하고

0: 자유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에요.
1: 근데 아예 물에서만 살 수는 없는 거.
0: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래서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게 물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소설에 표현된 거를 그림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물속을 헤엄치는 주인공의 모습을 어떠한 느낌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생각한 게 물속이 아름다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속이 고요해서 들어가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지금의 그림체들이 나왔다고 해요.
1: 야.
0: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를 보고 보면 이게 또 재밌어요.
1: 네. 방금 아쿠아맨 생각한 나이.
0: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는 네. 그 아가미가 달린 소녀는 정혜인 배우.
1: 네.
0: 그리고 그 정혜인 배우와 애증의 관계가 되는 강하라는 청년을 연기하는 건 강하늘 배우.
1: 이거 의도적으로 캐스팅한 것 같아요. 강하니까 강하늘.
0: 애초에 소설의 이름이 강하거든요.
1: 어. 그러니까
0: 그래서
1: 아, 진짜?
0: 네. 그래서 얘기가 나왔나 봐요. 이제 캐스팅을 할 때 운명처럼 강하늘 배우가 강하늘 배우가 강하늘 연기하게 되고 강하와 함께 사는 할아버지는 유재명 배우께서 연기를 하시고 중요한 건 이 화자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작품을 이끌어가는 화자가 있어요.
1: 네.
0: 그 화자의 입을 통해서 이 곤과 그리고 강하의 이야기를 관객이 접하게 되는데 그 화자의 목소리는 이청화 배우입니다. 네, 바로 이 물에 빠진 그 여성을 곤이 구해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1: 어.
0: 나를 구해준 그 사람은 대체 누구지? 아. 그 사람의 정체는 뭐지를 궁금해하다가 차츰차츰 이제 그들의 스토리를 알게 되어서 자신이 알게 된 스토리를 관객에게 들려주는 형태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1: 센강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
0: 그쵸.
1: 아가씨가.
0: 네. 아가씨. 맞습니다.
1: 아니 근데 네. 이 감독님이 대단한 게 아까 말씀하신 그 근대 소설 3부작 같은 경우도 그렇고
0: 네.
1: 이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이게 뭐 크게 어떤 뭐 대중적인 어떤 인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0: 네.
1: 이런 작품들을 정말 그 집념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걸 그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때
0: 그러니까 제가 참 존경스러운 게 이 안재영 감독님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제가 영화를 워낙에 좋아하는 데다가 애니메이션 만드는 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월레스와 그로민 만드는
1: 네.
0: 아드만 스튜디오 영국의 스튜디오를 이제 견학 간 적이 있어요.
1: 아 정말요?
0: 네. 근데 그게 이제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이잖아요.
1: 걔는 하나씩 다 세워서.
0: 네. 근데 네. 그게 흔히 말하는 점토 애니메이션인데 되게 큰 스튜디오 입구에 저희 갔는데 크게 종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날의 작업 목표. 예, 네. 그날의 작업 목표가 1분 12초 이렇게
1: 세상에.
0: 딱 붙어 있어요. 그 수백 명의 스텝이 그날 1분 12초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1: 야.
0: 그리고 딱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에 그 월레스와 그롬에서 이제 수많은 채소들이 나오거든요.
1: 네.
0: 그 수많은 채소 소품을 색칠하는 담당자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풍경이 한 몸무게가 한 130에서 150쯤은 돼 보이는 거구의 아저씨가.
1: 네.
0: 그 당근이 새끼 손톱만 하거든요. 새끼 손톱만한 당근을 넣고 눈에 돋보기를 끼우고 한 손으로 붓질을 살싹 삭삭 하다가 이제 견학원 우리를 보고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는데 너무 또 사람 좋은 미소인 거죠.
1: 아.
0: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제가 기억하는 그냥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얼굴이고 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 시간과 그 집중력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1: 아 근데 스텝이 몇백 명이나 되는가요? 월레스와 그러면 하긴
0: 그렇죠.
1: 우리도 스톱 애니메이션이 없진 않았습니다.
0: 그게 그 작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작품으로는 돈이 잘 안 되잖아요. 가령 한 5년 걸리는데 5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네. 광고도 찍어야 되고
1: 아.
0: 수많은 알바 물량들을 또 이제 가져오잖아요.
1: 아.
0: 한쪽에서는 알바 물량을 돌리고 한쪽에서는 또 장편을 만들고 있고 이제 그런 거죠.
1: 이건 정말 운명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들이 하는 네. 작업 같네요.
0: 그러니까 누군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진심으로 손으로 매만진 결과물들은 저는 그 작품에 많이 가질 수 있는 기운이 있다고 믿는 쪽입니다.
1: 이야, 네. 참 1분 12초를 위해서 수백 명의 스텝이.
0: 네. 네.
1: 자, 그러면
0: 네.
1: 노래 한 곡 듣고
0: 네.
1: 또 오늘의 대사를 만나봐야 할 텐데요. 이게 여기 OST에 사용된 곡일까요? 아니면
0: 아니요. 이 OST는 아직 그 음원이 공개되지 않아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아가미

0: 가 자유를 선물했던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에서 네. You Will Never Know 르네 플레밍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1: 자 노래 듣고 또 이야기 이어드릴게요.

자, 들으신 곡은 요일 네번노 르네 플레밍의 Shape of Water 사운드 트랙에서 들었고요. 자, 오늘의 애니메이션 아가미에는 어떤 대사가

0: 되었을까요?
1: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안재영 감독이 이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결정적으로 마음먹게 만든 그 대사가 영화에도 나옵니다.
0: 아.
1: 그래서 영화의 어딘가에 나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대사를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2: 어쩌면 나에게 난 상처들이 아가미일 수도 있잖아요.
1: 네, 바로 이 대사.
0: 이렇게 짧아요?
1: 네, 개봉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자료를 공개할 수가 없고요. 네. 하지만 이 대사를 들으시려면 영화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0: 근데 뒤에 네. 잠깐 나오는 음악이
1: 네.
0: 색소폰 소리 같은
1: 네.
0: 게 나네요.
1: 이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그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재즈 선율로
0: 맞다.
1: 만들었었다고 했잖아요.
0: 네.
1: 전 약간 그때의 시도가 확장됐다고 느꼈어요. 영화가 계속해서 재즈 음악으로, 색소폰 음악으로 그렇게 흐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브리 스튜디오의 음악이나 픽사 스튜디오의 음악과는 또 다른 결을 갖게 되는 그런 작품 아마 만나시게 될 거예요.
0: 네, 자,
1: 독특한 영화예요. 이 아가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아이 손잡고 가서 재밌게 보고 같이 햄버거 먹는 그런 작품도 있고 어른들이 퇴근길에 예, 직장인이 퇴근길에 혼자 가서 보고 바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싶어지는 애니메이션도 있다.
0: 아직까지는 없었죠.
1: 이 작품은 후자입니다. 예, 퇴근길 직장인이 딱 보면 딱 이 작품을 보면 술 한잔 하고 싶어지는 작품일 거예요.
0: 네. 오, 새로운 시도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마무리 드릴게요.

0: 지친날 안아브라.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우리가 지금 특히나 한국 애니메이션 그러면은 진짜 아이들 손잡고 네. 맛있는 거 먹군데 말씀하신 대로 직장인들이 네. 퇴근 후에 이 영화를 관람하시고
2: 혹시 그럴 만한 애니메이션은 많지 않잖아요.
1: 아, 전 지금 네. 뭐 없어요. 이 작품이 지금 그런 설명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사랑의 하츄핑도 한국 애니메이션의 아주 그 좋은 성공 사례고.
1: 아, 그렇죠.
2: 예. 그렇다면 이런 영화도 또 하나 존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 다양한 시도들이 네. 정말 이렇게 장인 정신을 가진 감독분들에 의해서 네. 확장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 반가운 일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아가미.
2: 네. 파이팅.
1: 오늘 그럼 끝곡은
2: 이게 되죠? 아무래도 제목이 아가미이다 보니까 자꾸 뭔가 물과 관련된 그런 노래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네.
2: 이 영화의 엔딩에 네. 저는 이 노래 나와도 어울리겠다라고 혼자 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패닉의 노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네.
1: 맞아요. 이 노래도 네.
2: 이 영화의 엔딩하고 좀 분위기 맞습니다.

0: 뮤직비디오에서도 그죠. 그 최초로 이렇게 거꾸로 음악을 돌려가지고 말을 맞추고 엄청 공을 들였던 뮤직비디오가 네. 있는데 형편 되시면 아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자, 패닉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작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작년 콩쿠르 우승 이후에 데뷔 음반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첫 앨범을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긴장되고 책임감이 컸는데요. 뭔가 다르게 더 특별하게 쳐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평소에 연주하듯이 가장 자연스럽고 저답게 연주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힘을 주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정답일 때가 오히려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

0: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요해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불교에는요 두 번째 화살이라는 비유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그게 첫 번째 화살이고요. 그 일을 계속 떠올리면서 화내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가 나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하네요.

화살을 하나만 맞아도 죽을 듯 아플 텐데 두 개씩이나 맞을 필요 없잖아요. 날아오는 화살도 요리조리 피하고 가끔은 되받아 칠 수 있도록 단단해지는 음악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11일 금요일 김나은의 브런치 카페 힘차게 한번 출발해 봤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댄앤 쉐이와 저스틴 비버가 함께 부른 10,000 Hours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불교에는 두 번째 화살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 전해드렸는데 저는 사실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치만 이 종교에서 해주시는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이 많은 것 같아서 종교는 없지만 뭐 기독교체, 불교체 관련 뭐 이것저것 다른 종교까지 서적을 한번 찾아보곤 있는데 불교 이야기를 전해드려서 제가 생각난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오프라인 서점 같은 데 가면 베스트셀러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책인데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라는 책이거든요. 불교에서 인생이 가벼워지는 15가지 불교 수업이라는 부제목이 달린 책입니다. 근데 뭔가 불교 책인 줄 알았는데 마음을 다루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책이거든요. 저도 감명 깊게 읽었었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제가 지금 29인데요. 제 주변 29 친구들이 다 뭔가 9수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피식하고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커리어도 고민이 많고 뭐 인생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또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연애 사업도 딱히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많아가지고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라는 책을 한 번씩 추천했었는데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브런치 카페 가족분들한테도 한번 이야기해 드려봤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 힌트를 얻으시고 오늘 최애탐구 생활 루이킴 음악으로 한 시간 동안 함께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너튜브에는 이미 제목을 올려놔서 많이 알아주시고 반가워하고 계시네요. 0449님께서 루이킴 노래는 다 좋다고 오늘 기대 만땅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함께하고 싶은 루이킴 음악들 있으시면 샵 1133, 샵 1133번으로 문자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금요일 오전 시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좋은 노래들 함께할게요. 우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0: 추천드립니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잠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7: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8: 경복대학교.
9: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최애탐구 생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신청곡 다른 노래들 보내주신 분들 계셔서 살짝 쿵 만나보고 갈게요. 2460님의 신청곡입니다. 가을이 오니까 비염도 같이 온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저도 비염이 조금은 살짝 있는데 이게 비염 있는 사람들이 뜨거운 거 먹을 때 콧물 주르륵 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비염인지 모르고 20여 년을 살았는데 이게 비염 증상이라는 걸 알게 된 지 불과 뭐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 이 코 찔찔이로 살고 있는데 2460님도 비슷하실 것 같네요. 힘내시고요. 그래도 좀 심하면 이비인후과 가서 처방 받으실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2460님의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이문세 애수 띄워드릴게요.

네, 이문세의 애수 신청곡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신청곡 하나 더 만나볼게요. 2023님, 오늘 신청곡 조성모의 피아노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까 오늘은 최애 탐구생활 로이킴이군요 하면서 로이킴의 밈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조성모의 피아노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최애탐구 생활 출발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한 명 콕 집어서 그 가수의 노래만 연이어서 남은 시간 동안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로이킴의 노래로 남은 시간 함께 해볼게요. 아까 로이킴이라고 하니까 2024님께서 로이킴 하면 해병대 몇 기야? 이거죠 하시면서 로이킴의 밈 하나를 알려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가수 로이킴이 해병대 1259기를 1259기라고 합니다. 자원 입대하고 복무 마치고 전역한 해병인데요. 그래서 어디 방송이나 공연에서 해병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해병 모드가 켜진대요. 그래서 한 번은 뭐 관객이나 출연자 중에서 해병대 출신이 보이면 갑자기 로이킴이 몇 기야 이렇게 외치고 상대로 자동 반사로 기수를 말하기도 하고요. 막 필승 충성이 오가면서 공연장이나 뭐 방송 현장이 순식간에 해병대 전후의 분위기로 바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SNS 상에서 몇 기야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로이킴의 몇 기야 밈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최애탐구 생활 한번 출발해봤는데요. 아마 해병대 출신 우리 청취자분들 계시면 많이 반가우실 것 같네요. 저희 아빠도 아버지도 해병대 출신이셔서 약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사촌 오빠들이랑 저랑 다 아가인 시절에 아빠가 이렇게 친척분들이랑 술 한잔 하시면은 사촌 오빠들 다 세워놓고 귀신 잡는 해병대 막 이런 것도 하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병대의 그 끈끈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이킴과 해병대 이야기로 최애탐구 생활 출발해봤고요. 이 로이킴으로 오늘 남은 시간은 함께한다고 하니까 신청곡이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먼저 첫 곡으로 8135님의 신청곡 함께해보겠습니다. 요번 한 주간은 날이 계속 흐려서 춥고했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날이 엄청 좋다고 주말에도 날이 좋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로이킴의 그대가 있는 곳 언제 어디든 신청을 해주셨네요. 오늘 로이킴 노래 첫 번째로 들어온 노래인데 11시에 땡 하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와 저는 로이킴 하는 거 너튜브에서 보고 문자를 일찍 주셨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우연히 로이킴 노래 듣고 싶어서 보내셨는데 오늘 로이킴이라고 듣고 엄청 놀라셨다고 문자를 추가로 보내주셨네요. 8135님의 신청곡 그대가 있는 곳 언제 어디든 띄워드립니다.

네, 로이킴의 그대가 있는 곳 언제 어디든 오늘 최애탐구 생활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로이킴 하면 저는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의 신청곡 한번 만나볼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1: 유후,
2: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둠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며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히트를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최애탐구 생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로이킴의 노래 만나보고 있잖아요. 2460님께서 로이킴 하면 이 노래가 저는 먼저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먼지가 되어 신청해 주셨네요. 이 로이킴을 만들어준 노래라고 해도 될까요? 이 슈퍼스타K 탑12에서 아마 로이킴이 불렀던 노래 같아요. 이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가 사실 포크 장르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잊혀지고 있는 명곡이 되었나 싶을 즈음에 2012년 슈퍼스타K4에서 로이킴이 서바이벌 미션에서 부르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로이킴과 정준영이 함께 부른 먼지가 되어 지금 함께 듣겠습니다.

네, 로이킴의 먼지가 되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명곡을 로이킴이 재해석해서 부른 노래들 중에 사랑받고 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런 노래들을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0449님께서 사랑은 늘 도망가 신청해 주셨네요. 로이킴만의 이 한들한들한 매력 보이스에 푹 빠져서 듣고 싶은 노래를 하시면서,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버전과는 또 다른 로이킴만의 매력이 느껴지는 곡이라고 신청 해주셨습니다. 로이킴이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 함께 듣고 올게요. 라이브 버전입니다.

네, 로이킴이 복면가왕에서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 함께 듣고 왔고요. 9079님께서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네요. 먼지가 되어는 김광석의 원곡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미키가 먼저 불렀고 원곡자가 이미키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윤수가 리메이크했고 그 다음이 김광석이라고 알려주셨네요. 세분다 포크 가수인데 이미키 이윤수 버전의 먼지가 되어도 좋다고 해주셔서 다음에 제가 차차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로이킴의 사랑은 늘 도망가 함께 듣고 왔고요. 뭔가 요즘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 같은데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볼게요. 5242님과 이 너튜브에서도 커피콩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입니다. 로이킴의 스마일 보이 듣고 오겠습니다. 이 원곡자는 이승기고요. 로이킴의 버전으로 함께 하실게요.

로이킴의 스마일 보이 듣고 왔고요. 신청곡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로이킴은 리메이크도 잘하는 리메이크 전문 가수 같네요. 계속해서 신청곡 하나씩 만나봐야 되는데 4815님께서 로이킴의 스물다섯 스물하나 신청해 주셨어요. 이거 자우림의 원곡 맞죠? 하늘도 가을 하늘답게 파란 하늘 구름 몇 점이 더 있어서 더 가을가을 하는 듯한 그런 노래 오늘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자우림이 원곡인 로이킴의 노래 지금 스물다섯 스물하나 바로 띄워드릴게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8: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최애탐구 생활에서 가수 로이킴의 노래로 한 시간 동안 함께 해봤는데요. 로이킴의 이 숨겨진 명곡들이 정말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함께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곡도 로이킴의 노래로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로이킴의 정규 1집 타이틀곡이에요. 저도 한 10여 년 만에 들어본 노래 같아요. 2013년 6월 25일에 발매된 정규 1집의 타이틀곡 Love Love Love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고 주말도 이 상쾌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로이킴의 Love Love Love 띄워드릴게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MBC FM for you.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어제 SNS를 아주 뜨겁게 달군 2호선 지하철의 해프닝 하나가 화제였습니다. 한 승객이 닫히는 열차 문 사이로 급하게 피자 상자를 먼저 쓱 밀어 넣었는데요. 정작 본인은 문이 닫혀서 못 타고 피자 상자만 홀로 2호선 여행을 떠나버린 겁니다. 열차 안 승객들도 또 승강장에 덩그러니 남겨진 승객도 순간 멈칫했을 황당한 상황이었죠.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문 닫힐 때 물건부터 밀어넣는 무리한 승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호선은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다음 열차가 올 텐데 몇 분 일찍 가려다가 가장 소중한 피자만 잃어버린 셈이니까요. 또 불금이지 않습니까? 또 피자박스처럼 마음을 문틈 사이로 던져넣으신 분들도 계시죠. 예, 다 이해합니다만 캄다운 하시고요. 주말도 정속주행으로 차분하게 맞아주시죠. 9월 11일 금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강승윤 피처링 스윙스 본능적으로.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9: 정우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SNS에서 이 지하철 2호선 이 해프닝 하나가 좀 화제였는데요. 한 승객이 닫히는 열차 문 사이로 이 피자 상자를 먼저 쓱 밀어 넣었다가 생긴 이 해프닝. 오늘 또 오프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예전에는 막 문이 닫힐 것 같을 때 승객분들 중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우산이나 가방 그리고 뭐 피자 이런 것들을 쓱 넣어서 일단 물건만이라도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면 문이 상 열리면서 그분들이 타셨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안 태워주십니다. 예, 그래서 문만 살짝 열렸다가 그 물건만 뺄 수 있을 정도로만 열어주시고 절대 안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민망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또 정의 가족분들만이라도 이렇게 물건이라도 던지겠다 하는 마음 살포시 내려놓으시고 예 그냥 한 2분에서 5분 뒤에 다음 거 타지 뭐 예 생각하시면 이렇게 소중한 피자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피자가 나 홀로 2호선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예 어디까지 여행을 갔을지도 궁금하긴 한데 아마

막차트까지 혼자서 좀 피자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출석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3855번님께서도 후디 정이 조금 일찍 출첵하고 횡성 더덕 축제 갑니다. 또 보내주셨는데 아, 또 축제 지금 가시는군요. 더덕 축제. 아, 이제 또 축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페스티벌. 날씨도 너무 좋아서 아, 이제 금또 퇴근하시고 금요일에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또이 시간을 이용하셔서 이런 축제 같은 거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1419번님, 7732번님께서도 출석 체크. 또 그리고 4804번님은 저는 가을을 좀 심하게 타는 편인데요. 오늘 아침 매일 걷는 길 옆으로 누런 논을 보니까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출근해야 하는데 어쩌죠? 하시면서 누런 논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가을을 타는 것도 저는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짧은 가을을 탈수 있는 나만의 감성. 그만큼 또 감성이 있으신 분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괜히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옛날 일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을이 짧기 때문에 곧 끝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그냥 온전히 누리셔도 뭐 크게 해가 되는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굉장히 또 감성적이신 4804번님. 또 그리고 4356번님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의 시간 맞춰서 등산 시작합니다. 하시면서 또 이제 등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 초입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또 그리고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약간 요 정의 챌린지 되겠는데요? 정오의 희망곡 오프닝 송 나갈 때 맞춰서 뭐 둘레길 이렇게 걷기나 혹은 등산 시작해서 4부까지 듣고 내려오시는 것도 뭐 그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너무 길다 2시간이 그러면은 한 런치 퀴즈 2부까지만 듣고 내려와야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정의 챌린지 이거 되겠는데요. 예, 혹시 라디오와 함께 출발하시는 분들이 더 계시면은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리고 2904번님 웃긴다, 피자만 타면 양반이죠. 후디도 서울 살때좀 무서운 호선이나 역 있지 않았나요? 저는 9호선이요. 너무 무서워. 꽉 껴서 하셨는데 있죠. 저는 정말 그 서울에서 출근과 퇴근을 뭐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지만 너무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매일매일 주 5일을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다가 버리는 시간이 2시간 반이나 된다고 생각하면 또한번더 고통 받고, 저는 1호선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약간 호선마다, 그거 아시죠? 호선마다 승객분들 스타일이 좀 있는 거. 네, 1호선은 제가 느끼기로는 조금 더 와일드하셨고 좀 거칠었거든요. 그래서 야, 1호선은 무섭다. 또 그리고 약간 배차 간격이 2호선은 좀 짧긴 한데 1호선이나 뭐 다른 것들은 잘못 걸리면은 막한 10분, 15분 걸립니다. 그러면은 와, 정말 낭패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후디라면 1호선 인정, 킥킥킥 보내주시면서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그래서 출근하고 퇴근 시간대는 웬만해서는 대중교통은 좀 피하는 게 좋긴 한데, 제가 그 여기 춘천문화방송 전에 다녔던 직장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데 도어 투 도어, 문에서 문으로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마포구에 살고 있었는데 분당까지 갔었어야 되니까, 가면서 지하철 두번 갈아타고요. 그리고 그 경기도 쪽으로 빠지는 G버스, 그것도 한번 타고 갔었어야 되거든요. 한 3, 40분? 와, 정말 소위 죽습니다, 정말. 네, 출근하기 전부터 이미 얼굴이 퀭해가지고. 근데 예, 우리 또 직장인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노래를 또두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자 창도 열려 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신청곡, 출석 체크, 또 그리고 오늘 오프닝 주제인 요런 지하철에서 얽힌 해프닝 있으시면은 함께 또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의 첫 번째 곡으로는

요 트러블메이커의 볼륨을 높이고 두 번째 곡으로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준비했거든요. 두 곡 띄워드립니다. 트러블메이커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트러블메이커의 볼륨을 높이고 조금 전에 들으셨는데 2904번님께서 야 점심시간에 듣기에는 가사가 참 불경하다. 웃겨요. 졸린 노래들보다는 차라리 낫긴 낫네요 하셨는데 가사가 굉장히 또 파격적이죠. 예, 트러블메이커 역시 기대를 더 버리지 않는 볼륨을 높이고까지 들으셨고요. 4356번님께서는 오 맞아요. 등산 딱 내려오는 시간에 방송 끝나요 하셨는데 그 산 코스가 딱 그 정오의 희망곡 1, 2, 3, 4부 코스네요. 예, 2시간 또 함께 하시면 좋겠고 또 그리고 오늘 지하철에서 있었던 그런 해프닝들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1호선이 가장 저는 무섭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노래 나갈 때 1호선을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게 됐지? 하고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또 일을 하러 1시간 정도 타고 가야 됐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겨우겨우 어쩌다가 앉게 됐는데 그 바로 옆자리에 한 어머님께서 이렇게 끌차 같은 거, 카트 같은 거 끌고 이렇게 오셔서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앉아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날 법한 냄새가 나서 봤더니 그 스티로폼 박스에 고등어라고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등어와 함께 한 1시간가량을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5분 10분쯤 됐을 때만 해도 아 이거 일어날까 했는데 50분도 어떻게 서서 가지? 요 머릿속에서 싸움을 반복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호선에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하철에서는 이 스티로폼 박스만 보면 기겁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1부에서 또 지하철 해프닝 얘기 좀 나눠봤는데요.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김재형 씨의 사다리꼴 노래 준비했습니다. 작년 1월쯤에 또 정의 초대석에서 한번 모셨던 김재형 씨인데 사다리꼴 또 1년하고 한 8개월 만에 들려드리는 것 같네요. 노래 지금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3: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6: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며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청소기와 헤어드라이어로 아주 유명한 영국의 유명 가전 브랜드 다이땡에서 아주 뜻밖의 신제품을 출시했는데요. 무려 인공지능 카메라와 초당 245회 진동하는 모터까지 탑재해서 틈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이물질을 싹 제거해주는 최고급 관리 제품이라고 합니다. 무려 가격이 75만원에 달하는데도 사전 예약 물량이 나오자마자 싹 완판됐다고 합니다. 기술 혁신의 끝판왕을 보여준 이 생활용품은 무엇일까요? 1번 효자손, 2번 빗, 3번 칫솔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또 이 퀴즈를 준비하면서 야, 이 생활용품이 75만원? 예, 가격에 1번으로 깜짝 놀라서 오늘 또 문제를 들고 왔는데요. 기사를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 송입니다. 자두의 김밥이고요. 밥 드시고 나서, 식사하시고 나서 찾게 됩니다. 찝찝하기도 하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요게 좀 필요하죠. 1번 효자손, 2번 빗, 3번 칫솔. 힌트송 듣고 오시죠. 열심히

첫 번째 힌트송 자두의 김밥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청소기와 헤어드라이어로 아주 유명한 영국의 유명 가전 브랜드 다이땡에서 아주 뜻밖의 신제품을 출시했는데요. 무려 인공지능 카메라와 초당 245회 진동하는 모터까지 탑재해서 틈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이물질을 싹 제거해주는 최고급 관리 제품이라고 합니다. 무려 가격이 75만 원에 달하는데도 사전 예약 물량이 나오자마자 싹 완판됐다고 하는데요. 기술 혁신의 끝판왕을 보여준 이 생활용품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효자손, 2번 빗, 3번 칫솔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야, 요거 궁금하다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그냥 일반 이것을 사용하고 전동 이것은 사용해 본 적이 없긴 한데 아마 여기에 또 전동으로 쓰시는 분들은 쭉 그걸로 유지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75만 원짜리 이것 궁금합니다. 과연 내 신체 부위 중 여기가 얼마나 또 이뻐질지 깨끗해지고 예 청결해지고 그렇습니다. 1번 효자손, 2번 빗, 3번 칫솔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를 했는데요.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준비했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꼭 찾게 되는 이것이죠. 예, 요거를 찾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찝찝하기도 하고요. 자,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힌트송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3번 칫솔이었습니다. 아, 영국의 유명 가전 브랜드 이 다이땡, 뭐 청소기, 뭐 헤어드라이어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 그런데 이제는 칫솔까지 예, 이 최고급 관리 제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카메라, 요게 또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갭 옵티컬 타겟팅 카메라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1제곱밀리미터의 10만 화소 매크로 렌즈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이미지를 분석하고요. AI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치아 사이사이의 틈을 정밀하게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치간을 포착한 지 0.1초 만에 목표 지점의 원뿔형으로 액체를 분사해서 보이지 않는 치아 사이까지 청결하게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야, 이게 말로만 들으면은 한번 뭐 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체험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또 75만 원이다 보니까 아,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와, 근데 0.1초 만에 원뿔형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카메라 제세는 또 입체 소닉 브러쉬도 탑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를 구동시키는 소닉 모터 초당 245회 진동하면서 뛰어난 또 플라그 제거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내장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또 고화질 내시경 수준이라고 하는데 치과의사가 보는 것과 같은 화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또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요게 뭐 자칫하면은 PPL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또 요런 이런 최첨단

0: 생활용품이 나왔다 정도만 또 예, 알고 계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칫솔이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보내주셨습니다. 6924번님, 4445번님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3번 칫솔, 밥 잘 먹고 양치 필수죠 하셨고, 3742번님도 강릉 날씨가 좋아서 대청소 중입니다. 정답은 칫솔입니다. 치아 관리 정말 잘해야 돼요. 전동 칫솔, 칫솔, 또 치간 칫솔 등 여러 가지를 써야지 또 치과 갈 일이 줄어듭니다 하셨는데, 굉장히 또 잘하고 계신가 봐요. 또 치간 칫솔 요거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아마 칫솔만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일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치아 관리 잘해야죠. 예, 식후에 꼭 해야 되고, 또 그리고 4815번님께서도 칫솔, 김밥 먹고 양치해야겠죠? 신개념의 칫솔도 보내주셨고, 8230번님 처음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화천에서 직업군인 이창덕 상사입니다. 정답은 3번 칫솔입니다. 힌트송 정말 대박이네요. 이 다이땡 회사 정말 다 있는 회사로 발전하려나 봅니다. 성능이 궁금한데요 하셨는데, 또 화천에서 또 지금 복무 중이신 또 직업군인이시군요. 지금 또 점심시간에 또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나라 지켜주시는 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 충성입니다. 또 그리고 5525번님도 3번 칫솔 지금 밥 먹고 사용했네요. 날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고, 9439번님도 가을인가 봐요. 음악도 좋습니다. 정답은 칫솔 하셨는데, 예, 이제는 춥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어제부터 외투와 혹은 긴 팔 입고 다니고 있는데, 긴 팔로도 약간은 좀 쌀쌀하던데요. 예, 그래서 외투는 이제 회사나 어디 뭐 이렇게 내가 자주 활동하는 거기 터에다가 하나 정도는 여벌로 걸쳐두고 있는 게 예, 또 감기를 피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0986번님께서도 정답은 3번 칫솔, 가격만큼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하셨는데, 그죠, 요게 또 아무래도 가장 부담되는 거는 또 가격 아니겠습니까. 예, 요게 또 그 경쟁 제품,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칫솔이라고 한다면은 비싸야 뭐 4-5천원 아닐까요? 근데 4-5천원 vs 75만원. 근데 또 요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 예, 원래 전동 칫솔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그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되게 기대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사전 예약 요거 구매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후기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1257번님도 칫솔 75만원이라고 헉 하시지만 전동 면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계가 해주면 비싸요 하셨는데, 또 1257번님께서는 또 쓰시나 봐요. 전동 면도기. 제가 또 굉장한 TMI이긴 하지만 면도를 제가 안 해가지고, 아, 또 다행히 요게 또 전동 면도기 값도 굳었네요. 예. 또 7340번님, 1472번님, 2065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런치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할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 함께 하셨습니다. 아, 당첨자 발표할 시간인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당첨자는 8230번님 그리고 444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까지 함께 하셨고요. 또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또 금요일 코너 아재개그 보안관 준비해왔습니다. 또 잠시 후 또 아재개그도 한번 맞춰보시고 선물도 노려보시고요. 자, 2부 마지막 곡도 흐르고 있네요. 선우정화의 도망가자 띄워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선서

시원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0: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아니 본모 깜짝 입었구나. 안착 변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에 착.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썰렁하다, 분위기 깨진다, 구박받던 아재 개그. 하지만 아재 개그는 어쩌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도의 언어 유희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배척당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아재 개그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정오의 희망곡 금요일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시간입니다. 아재 개그로 구성된 퀴즈를 푸시고요. 정답을 보내주신 청취자 가운데 당첨자를 선정해서 또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재 개그 보안관. 역시 오늘도 세 문제를 제가 또 엄선해서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문제는 또 금요일인 만큼 또 날씨도 약간은 좀 선선해지고 너무 낮잠 자기 좋아져서 졸음이 좀 몰려오실 텐데요. 워밍업 하시라고 또 난이도 측면에서는 좀 쉬움에 해당하는 문제를 첫 번째로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재 개그 만나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화기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화기는 무엇일까요? 자, 아재 개그는 역시 주관식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화기는 무엇일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창을 보니까 그래도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긴 한데 힌트를 좀 드리면요. 힌트. 지금 청취자분들, 대부분의 청취자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휴대전화도 가장 무서운 전화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지금 현재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갖고 계신 휴대전화도 가장 무서운 전화기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 정답을 보내보시고요. 첫 번째 힌트송, 역시 제프 버넷 피처링 지얼로직 오브 더 블루 스컬러즈의 콜 유 마인. 예, 콜. 지금 청취자분들의 휴대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힌트송 띄워드리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송 제프 버넷 피처링 지얼로직 of the blue scholars call you mine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재개그 보안관 첫 번째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제는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화기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화기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렸던 힌트가 지금 사용하고 계신 대부분 청취자분들의 휴대전화도 가장 무서운 전화기일 확률이 높다. 거의 그럴 거다. 라고 제가 또 힌트를 드렸는데요.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서 아, 요 정도는 쉽죠. 라고 또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서 또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9460번님 대포폰. 아, 대포폰 사용하고 계세요? 예, 농담이시죠? 아, 그냥 웃음을 노리신 것 같고 땡이고요. 또 그리고 5107번님 뭐 1419번님도 화상전화. 야, 요거 무섭긴 한데 땡입니다. 요거 땡이고요. 일단은 정답을 그래도 잘 보내주고 계신데 모닝콜 요것도 아쉽지만 땡입니다. 전화기, 예, 전화 말고 전화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송도 역시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샤이니의 Don't Call Me 준비했습니다. 역시 콜, 예, 우리 또 청취자분들의 휴대전화 한번 쓱 보시면은 아, 요게 그래서 가장 무섭구나 하실 거거든요. 예,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I promise to tell the truth and nothing.

0: 샤이니의 돈 콜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즈이그 보안관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화기는 무선 전화기.
1: 헐.
0: 예, 세상에서 가장 무섭죠. 이름부터 그냥 무섭잖아요. 무선 전화기.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보내주셨는데 2595번님, 6233번님도 무선 전화기입니다. 넌센스 퀴즈는 누가 생각하는 건지 답을 들을 때마다 힘 빠지네요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또 이런 효과음 헐 요거를 또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 효과음 또 그리고 9159번님 무선 전화기 이거 맞나요? 틀렸다면 가차없이 땡 쳐주세요 하셨는데 정답입니다. 무선 전화기. 이제 아직 그 맛을 조금 들이시는 것 같은데 또 그리고 9460번님 5270번님도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오늘 너무 어렵다고 하셨군요. 제가 생각했던 답이 전부 오답이네요 하시면서 좀 어려웠나요? 또 그리고 0986번님 2871번님도 무선 전화기요. 무서워서 전화기 못 쓰겠어요 하시면서 또 요거 코드를 좀 맞춰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5107번님, 6040번님 또 정답도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1797번님은요. 무선전화기입니다. 우리보다 어린 세대는 유선전화기와 무선전화기 개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보내주셨는데 그러게요. 예전에는 집전화가 무조건 있었을 때는 집으로 이렇게 전화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엔 집전화 없 있지 않습니까? 예, 집으로 전화할 일도 없고 누가 받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함 굳이 필요가 없는데 집 전화가 그 유선 전화기니까 근데 집 전화가 없는 세대에서 쭉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은 이게 유선 전화기도 있어요? 이러실 수도 있고 예전에 그

그 배터리가 초반 스마트폰까지만 해도 배터리를 이렇게 두 개, 여분이 있어서 하나가 다 되면은 가방에서 새 거를 꺼내서 교체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소위 대박입니다 하면서 그 배터리를 하나 이렇게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어때요? 라고 또 아이디어를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은 어른들은 그거 이미 했단다 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배터리도 교체가 됐었다는 사실. 또 그리고 3969번 님도 무선 전화기 오늘도 해피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재 개그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하셨고, 또 0803번 님 아들이 사과폰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네요.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민입니다. 보내주셨는데, 사과 브랜드에서 어제였죠? 그 폴더블 폰 새롭게 또 등장을 했는데, 그게 가격이 또 300만 원대 아닙니까? 와, 이제는 앞에 3이 붙네요. 예, 100의 자리에 3이 들어가네요. 와, 대박입니다. 대박. 저는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이 그 사과 휴대폰 브랜드의 6년 전에 출시됐던 브랜드예요. 2020년도에 또 샀었던 그런 휴대폰을 제가 아직도 쓰고 있는데, 나름 또잘 쓰고 있습니다. 배터리만 이렇게 그냥 너무 성능이 떨어졌을 때 교체해주고, 또 그냥 나름대로 제가 뭐 다양한 걸 하진 않아서 전화 받고 깨톡하고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쓸수 있을지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좀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러게요. 너무 비싸죠? 또 그리고 5057번님께서도 무선 전화기 보내주셨고, 7605번님, 1935번님, 6774번님, 7269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무선 전화기 보내주셨는데요. 자, 당첨자 두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이 무선 전화기 문제는 쉬웠어요. 역시 몸풀기네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써니힐이 부릅니다. 두근두근.

써니 힐의 두근두근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만 들으면은 정말 그 차승원 씨 독고진, 아, 소자 수염에 또 공효진 씨도 생각나고요. 두근두근 또 써니 힐의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자, 아재 개그 보안관 첫 번째 문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0803번님 그리고 2503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좀 몸 좀 푸셨나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그래도 첫 번째 문제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잠시 후 또 4부에서도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3부 마지막 곡은 나윤건의 뒷모습 띄워드립니다.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0: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2: 정오의 희망곡 금요일 코너 아재의 개그 보안관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그래도 첫 번째 문제보다는 조금은 어렵지만 뭔가 상중하로 친다면 제 생각에는 중하? 예, 중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힌트를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또 퀴즈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퀴즈로 넘어가기 전에 2282번님께서 또 출석 체크와 함께 태백에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태백 관악제가 시작된다고 또 다양한 민드 악기들의 향연이 펼쳐지니까 태백으로 주말에 놀러 오시라고 또 이렇게 문자도 남겨주셨네요. 또 주말 나들이 어디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강원도 태백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재개그 보안관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헬스장에서 물을 마실 때 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헬스장에서 물을 마실 때 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자, 아재 개그는 역시 주관식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물을 마실 때 나는 소리입니다. 장소가 더 중요해요. 헬스장에서 정답을 보내보시고요. 지금 또 정답이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야 요거를 또 알고 계셨군요. 이 문제는 제가 또 가져오면서 요거는 모르시겠지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오답부터 땡처리 먼저 해드릴까요? 282번님 도전합니다. 헬스 그냥 길게 늘어뜨리신 거죠? 헬스 요거 땡입니다.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물 마실 때 나는 소리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뭐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가 운동한다고 했는데 몇 달 뒤에 몸이 엄청 커져서 오면 보통 요즘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요즘 이거 중이야? 너 요즘 이거 했니?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뭔가 좀 확 커진 듯한 느낌. 예, 힌트송도 그래서 준비했고요. 아스트로의 성장통 준비했습니다. 뭔가 확 성장해서 왔을 때 야, 너 요즘 이거 중이니? 라고 물어보는데 헬스장에서 물을 마실 때 나는 소리도 이렇게 비슷하게 들릴 겁니다. 예, 힌트송 들려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힌트송 단 한 번 들려드리거든요. 예,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당첨자 한 분께 푸짐한 선물을 또 보내드릴게요.

0: 지금 다시 돌아오겠진 안 믿었지만 넌 자꾸 멀어져가 내 점점 노래가 끝나면 너와의 기억 아주 잠시만 잊을래 잊혀져가 너 점점
1: 힌트송 아스트로의 성장통 Growing Pains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재 개그 보안관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아, 헬스장에서 물을 마실 때 나는 소리는 정답은 벌컥 벌컥.
2: 헐.
1: 예, 물을 보통 벌컥벌컥 먹지만 헬스장에서만큼은 벌컥 벌크업. 예, 몸이 훅훅 커지죠. 아,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어, 그래도 이 벌컥 벌컥은 다들 쉽게 맞히셨는데요. 1327번님, 3969번님, 7483번님께서는 또 저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벌크 다운 하셨고 3423번님, 벌크업, 벌크업 된 후디를 상상해봅니다 하셨는데 아, 저는 벌크업 힘들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팔다리가 좀 이렇게 긴 편이라 가늘고 그런 체형은 벌크업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거기에다 근육 붙이기는 예, 그래서 저는 벌크업은 거의 뭐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아예 그냥 체력으로 예, 심폐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 또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1005번님은요 정답 듣고 복권 긁을 건데 응원해 주세요. 벌크업 정답 맞춰주시긴 했는데 예, 지금 정답 나갔거든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예, 제 정답과 함께 지금 긁고 계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왜 제 목소리에 그렇게 뭔가 제 책임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7483번님도 벌컥 9861번님 힌트 듣기 전까지는 정답이 나 죽겠수 인 줄 알았어요 하셨는데 오, 나 죽겠수 이것도 괜찮은데요. 예, 헬스장에서 물을 마실 때 또 7393번님 처음 보내주시면서 벌크업이요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하시면서 맞춰주셨고요. 또 3732번님 9159번님 6547번님도 살이 너무 빠져서 근육 키우는 중입니다. 힘들지만 벌크업해서 몸짱 되려고

합니다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이게 또 살이 빠지면서 근육도 함께 빠지니까 그게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그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 이번에 스파이더맨 영화에서도 몸으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 톰 홀랜드가 말하기를 본인의 이 완성된 몸의 비결은 식단이 7, 8 그리고 운동이 2에서 3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식단이 참 중요하구나 또 생각도 들면서 또 벌크업 예, 몸짱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7970번님 벌크업 벌크업 처음 보내봅니다. 우리 신랑이랑 상추 아가랑 또 비닐하우스에서 열심히 듣고 있어요. 또 보내주셨고 1935번님 5057번님 또 6547번님도 벌크업 가자 오늘도 헬스 중 하셨는데 또 5057번님도 남편은 헬스장에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벌크업이 안 돼요 하셨는데 벌크업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은 그 일반인분들이 벌크업을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살크업이 된다고 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운동량을 채우기가 그만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크업을 지금 목표로 하시는 분들 예 파이팅 하시고요. AI 친구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상담 받으시면서 예 꾸준히 운동하시고 또 초콜릿 볶은 탑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 또 당첨자 선정했거든요. 당첨자는 915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죠. 자 금요일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이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힌트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시죠. 문제 나갑니다. 남자 아이들끼리 낚시를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자 아이들끼리 낚시를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똑같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면 문제를 영어로 한번 바꿔보시면은 아, 요게 또 정답이 이거구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남자 아이, 낚시 요거 한번 영어로 바꿔보시고 또 그리고 힌트 하나 더 드리면 일단 힌트송 크라잉넛의 Give me the money 준비했거든요. 머니, 전화 한 통으로 돈을 다 뺏길 수 있는 예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정답, 느낌이 오시나요? 예, 남자 아이들끼리 낚시를 가면 안 되는 이유 정답으로 보내주시고요. 힌트송도 지금 띄워드릴게요. 당첨자 한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힌트송 크라잉넛의 Give me the money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재기그 보안관 마지막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남자 아이들끼리 낚시를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보이스 피싱이어서.
1: 헐.
0: 예, 남자 아이들 보이스 낚시 피싱 보이스 피싱 어우 위험합니다. 예, 낚시 가면 안 되겠죠. 많은 분들께서 보이스피싱 맞춰주셨는데 1327번님도 보이스피싱 어우 재밌습니다. 한참 머리 썼네요 하시면서 거의 노래 끝나기 직전에 어우 또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예, 버저비터. 예, 버저비터처럼 딱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8560번님도 아침 저녁은 쌀쌀한데 낮에는 아직은 제법 덥네요 하시면서 또 가을은 행사가 많아서 마음이 더 풍부합니다. 보이스피싱 맞춰주셨고 5173번님 혹시 보이스피싱 하셨는데 정답 맞습니다. 예, 맞춰주셨고요. 3423번님 정답 보이스피싱. 이것도 너무 쉬운데요. 힌트가 답을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 보이스피싱 당하지 맙시다 하셨는데 맞아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도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5057번님도 보이스피싱 검찰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하시면서 제 문자가 퀴즈와 연루돼 있다고. 아, 이것도 개그치신 거구나. 역시 우리 또 아재개그를 정답과 함께 아재개그를 하나 더 얹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역시 보안관분들 감사합니다. 빨리 선물 주세요 하셨는데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126번님 정답은 보이스피싱. 학원 가는 초삼 아들이 노래 시작하자마자 보이스피싱이라고 외쳤네요. 아침엔 추웠는데 지금은 너무 더워요 하셨고 3732번님도 아이들 기다리면서 차에서 늘 듣기만 하면서 목소리 참 좋아 하다가 참여를 해보니까 뭔가 긴장감 넘치고 도파민도 생기는 것 같고 번호 불러주시니까 뭔가 복권된 것 같이 기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연들 보내나 보군요. 감기 유의하세요. 보내주셨는데 아 그러시군요. 예, 이게 또 문자가 사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애청자긴 하신데 문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고

0: 이게 또 어렵잖아요, 사실. 또 그리고 문자 참여를 한 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또 아, 이게 또 요 맛이 있네 하면서 또 간간히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예, 청취 그리고 참여까지 아, 정말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2904번님도 와 오늘 후디 아재력 넘칩니다. 예, 화가 약간 올라오는데요. 안영미 언니 방송 느낌 하셨는데 그 정도인가요? 예, 화가 쭉 올라오시나요? 아재 개그 알레르기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 또 당첨자 한 분 선정했는데요.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5: 1336 1336 1336 1336.
6: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7: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정우의 희망곡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4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아재 개그 보안관 마지막 문제 많이들 맞춰주셨는데 4664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셨네요. 보이스피싱. 어제도 지금까지 산 복권 돈으로 보상해준다며 보이스피싱 전화 왔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또 보내주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게 아직까지도 수법이 조금씩 조금씩 교묘하게 좀 달라지고 발전하면서 예, 그들도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발전을 해야 됩니다. 예,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이 보이스피싱 그렇게 무겁고 중대하고 큰일을 지금 다루고 있는 전화라면 전화로 안 하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시고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깨부수는 그분들.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또 다 같이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당첨자 한 분 또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3732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아재 개그 보안관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김범수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띄워드리고요. 행복한 금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

0: 향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행성새 말토 정순대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SNS에서 누군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영크크들은 기분 좋을 때 야르 한다며? 그럼 늘크크들은 기분 좋을 때 뭐라고 함? 그 뒤로 쭉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댓글, 아스트라비아 콜롬비아. 그 밑에 달린 건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지화자? 나이소! 따봉! 웜에! 발음하는 순간 입에 착 붙으면서 기분 좋아지는 표현들이 있죠. 우리 두댕이들은 기분 좋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플로라이다의 클럽 can't handle me. 이 클럽조차 나를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뜻입니다. 너무 신나죠? 와, 진짜 클럽 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9367번님. 아, 슬프지만 아싸라비아 콜롬비아가 입에 감기네요. 그러니까 쫙 붙는다 아주 그냥. 박성남님. 아, 전 기분 좋을 때 아싸가 우리. 맛있잖아. 이게 맛있다고. 이 말맛이 있잖아요. 5362번님. 캡숑이라는 말도 있었죠. 맞아요. 울트라 캡숑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근데 전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아싸까지는 알겠는데 왜 뒤에 가오리를 붙였을까? 누가 그걸 붙이기 시작했을까? 어디 뭐 수산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 어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가? 아, 이것도 나는 궁금했어. 자, 최영중님. 전 오케바리. 근데 야르는 저 중학교 때도 썼었는데 그걸 다시 쓰나 보네요. 야르라고 쓰기도 하고 좀 안 좋은 표현을 담배를 야리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야리 때리러 간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아닌가? 그 예전에 그리고 그 양세형 씨가 우차사에서 야르 이것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양세형 씨가 먼저 시초인데 이걸 요즘 영크크들이 본인들이 만든 말인 것처럼 이 꺼드럭대는 게 말이죠. 어우, 꼴보기 싫어요. 아, 0804번님. 기분 좋을 때 나오는 말 이거죠.
1: 일어나십시오! 할라예!
0: 이 말한 게 없죠. 김아라님. 기분 좋을 땐 아싸병이죠. 아싸병. 오늘은 두대 오프닝도 들었다. 오늘 치과 가려고 반차 쓰고 퇴근했는데 날씨 너무 좋네요. 아싸병. 맞아. 아싸병도 있었어. 자,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이렇게 우리끼리 재미난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자고요. 참여하실 곳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쏴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볼 시간인데 우리들은 말이죠. 기분이 좋으면 한때 요거를 외쳤습니다. 야바라바 히야.
2: 외워보자. 야바라바 히야, 야바라바 히야.
0: 뭔가 근데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잖아. 히야,
2: 알레스 아우토, 경기도 체육, 루트렌털,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지금 내 인중 냄새 나요. 모빌코리아 윤활유, 올품, 음주 엔티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자볼, 한국자산관리공사, 샘표 식품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질문을 외워보자. 야바라바 히야. 네, 인중 냄새 납니다. 아싸병.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예뻐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3: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자, 우리 아까 아싸 가오리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기분 좋을 때는 이거죠. 아싸!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싸! 빙고! 거북이의 노래 듣고 왔고요. 김은숙님, 오 타이밍 아싸! 라고 하셨고요. 박효정님, 방금 숭구리당당 춤추신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춤쟁인 거 아시면서. 예, 저 요즘 춤, 춘 거예요, 요즘 춤. 요즘 춤이라고 말하는 게 더 촌스럽다. 요즘 신세대 춤춘 거 아니에요? 아이 참.

유효연님, 영민 씨 춤동작이 구수하네요. 마음은 진짜 엄청 앞서가고 있는데 몸이 계속 이거 동실동실밖에 안 나오네. 동실동실. 아직 에너지 두 달밖에 안 돼서 그래요. 좀만 기다려봐. 기가 막히게 출 테니까. 장소연님, 영민 씨 승환원께서 내용증명 보내신다고 하네요. 야바라바히야 야바라바히야 하유하유하 예바르베 히야. 아유, 근데 힘이 좀 빠지지 않아요, 진짜? 히야. 아, 김현정님께서 이승환이 부릅니다. 어떻게 안영미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팬이에요.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 왕자. 아, 이렇게 좀 어그로를 끌어야 우리 이승환 온께서 라디오를 듣고 안영미가 그랬어? 하면서 씩씩대며 한번 나오실 거 아니에요. 어그로 끈 겁니다, 어그로. 너무 이렇게 노여움은 좀 푸셨으면 좋겠네. 김준하님, 육아가 힘드신가 봐요. 너무 신나게 잘 노시네요. 너무 신난다. 아, 라디오 하는 이 두 시간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진짜. 와, 미칠 것 같아요. 시간 너무 순삭이야. 자, 제가 이렇게 해야 또 이 노래가 또 얼마나 명곡인지 더 잘 느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이승환 오라버니의 노래를 또 불러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틀어드릴게요. 이승환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어제 막 나온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4499번님이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앞서 들었던 노래는 이승환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5920번님 아 라디오가 참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셔야 정력에 좋대요. 네, 저희 라디오 많이 틀어주세요.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들 정신세계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그나저나 다들 지금 보라까지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제가 보라 보시라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다들 보러 오셔가지고 열심히 지금 조롱들을 하고 계시는데 장민지님. 영면이는 직관을 해야도 재밌는 거 아세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반차 쓰고 집에 왔는데 보라로 보니까 소리만 듣는 것보다 더 재밌네요. 하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 재미가 있죠. 마치 방구석 1열에서 이렇게

공연 보는 것 같은 나만을 위한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드실 겁니다. 김은주님, 강릉 교동초등학교 5학년 난초반 어린이들 국어 시간에 라디오 사연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라디오가 친숙하지 않은 친구들이라 지금 두 대 들으면서 사연과 음악을 감상 중이랍니다. 우리 아이를 우리 이야기를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나 박수 치고 가야지. 어머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우리 새싹들이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대요. 우와, 저 강릉 진짜 사랑하는 곳인데 더군다나 또 교동초등학교 좋겠다. 너희들은 교동짬뽕 맨날 먹을 수 있어서. 아, 또 사임당의 고장 강릉이라고 하네요. 아, 그랬군요. 그건 또 몰라고 있었네요. 여러분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쓰는 거는 다 읽어줄 테니까 너무너무 겁먹지 말고 신청곡도 있으면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같이 해서 보내주세요. 아, 아이스크림이라도 보내줄까? 아이스크림 지금 우리 난초반 어린이들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하나만 보내.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낼 테니까. 부족하면 사이좋게 뭐 너나 먹고 그런 거지 뭐. 옛날엔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랬단 말이야. 혈액형 같은 사람끼리만. 혈액형 다른 사람끼리 먹으면 안 되고 우리 땐 그런 적이 있었어.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 노래 좋아하겠죠? 악뮤의 후라이의 꿈 틀어드릴게요.

김은주님, 아, 난초반 학생과 선생님 25명입니다. 와, 아, 애기들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학생들 것만 줄 거예요. 선생님들 25명은 못 챙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아이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독.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김숙, 이미라, 천계영, 원수연, 이은혜. 이 이름 듣고 눈꽃만큼이라도 마음 설렜다면 오늘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만화책 읽다가 이 장면 너무 멋있는데? 이걸 찢어 말어 내적 갈등하다 기름종이 되고 베껴 그리던 무고하던 시절 슬픈 장면에선 진주 구슬 같은 눈물 한 방울 또르륵 떨궈주던 그때 그 순수했던 나를 찾아 지금 떠나볼게요. 나의 옛날 이야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가수 미미 씨 앞에서 제가 크게 낭패를 받들했습니다. 푸름의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 미미 씨가 푸름에요? 그게 뭔가요? 하면서 당황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만화책 1000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푸름이 알겠지 했는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적어서 갔어요. 그 책 꼭 읽겠다고. 인어공주를 위하여 그 책 제목 받아갔습니다. 그때 두댕이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죠. 정희원님, 이 푸름에 강한미님, 푸름에는 아명, 본명은 서지원, 이미라쌤 작품의 단골 남주 이름이었습니다. 김하정님, 알지 푸름에, 허은영님, 미처 얼마 만에 인어공주를 위하여를 듣나. 강한미님, 아우 영미씨 크크크크 우리랑 얘기 우리랑. 이정희님, 7080 만화 얘기는 두댕이랑 같이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래서 외롭지가 않아. 난 두댕이들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난 우리 두댕이 덕분에 내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 이렇게 내 편이 있다. 같이 또 이렇게 나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게 누구다? 우리 두댕이다. 두댕이들 성원으로 정해진 오늘의 주제입니다. 7080 만화 이야기. 지금 7080 만화 이야기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초등학생 친구들 듣고 있다 그래가지고 괜히 신경 쓰이네. 한번 들어보고 너희들도 구미가 당기면 한번 읽어봐. 괜찮을 거야. 자, 그 시절 뭘 그렇게 재미나게 보셨는지 만화방에 진열된 책들 뭐 한 권에 얼마 주고 빌리셨나 뭐 이런 것들 뭐 친구 누구랑 돌려봤나 뭐 다 추억거리들 다 얘기해 주세요. 만화방에서도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주인한테 혼났던 이야기 뭐 아니면 누가 뭐 짜장면이나 라면 먹고 있어가지고 그냥 군침 돌았던 이야기들도 다 괜찮고요. 또 어떤 장면이 또 그리도 좋으셨었는지 어떤 장르를 좋아하셨는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그날 그날 미미 씨 말인데 만화책 천권주 황현철님께서 그날 미미 씨 말인데요. 만화책 천권 중에 인어공주를 위하여가 없다니 천권 헛샀네 헛샀어라고 생각을 했었더랬죠. 그래 맞아. 왜냐하면 순정 만화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미미 씨가. 그러면 당연히 순정 만화에 그 완전 오리지널 버전 인어공주를 위하여는 당연히 읽어야지. 이 근본도 없이 엉뚱한 책만 읽었어. 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참고로 저는 순정 만화 좋아했지만 이토 준지 만화도 좋아해가지고 약간 공포 만화 이런 것도 좋아했었어요. 자,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써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들을 텐데 이 노래 알면 안영미 친구
1: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정수라의 난 너에게 듣고 올게요.

이라면 정수라의 난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최미선님, 어릴 때 별명이 정수라였어요. 아, 이 노래도 엄청 똑같이 불렀었는데 크크크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내시려면 왜 별명이 정수라였는지 그거를 알려주셔야지요. 닮아서? 닮아서였다면 인증샷이라도 보내주셨어야지요. 그쵸? 박현주님, 공포의 외인구단에 나온 노래 눈물나게 슬펐던 영화 유유. 근데 사실 저는 공포의 외인구단을 못 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요거 드라마로 만들었던 것만 살짝 기억이 나는데 그거 아닌가? 그 폴리스였나? 최재성 씨가 나왔던 거였는데 아, 영화로 나왔었나? 아, 헷갈린다. 옛날에 폴리스도 있었어요, 여러분. 폴리스도 기억나세요? 그거? 그 얘기 아시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궁금해서 나 지금 워낙 어렸을 때 봤었어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한 것들도 있어요. 자,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오늘의 주제 7080 만화 이야기입니다. 김영현님, 그 아시나요? 윙크라고 알지요? 1일이랑 15일에 나왔던 만화 순정 잡지요. 저 그거 모았었어요. 거기에서 작가 이벤트 있었거든요. 황미나 작가님 친필 사인 받고 했어요. 와.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그 만화 더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성우분들이 어린 친구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또 작가님들이 만화 작가님들이 최고였죠, 진짜. 강한미님, 나나, 윙크, 밍크, 추억의 월간지, 그리고 전 호정메이트, 엄마, 아들이 남성이라 영챔프, 영점프까지 섭렵했답니다. 아, 그러셨었군요. 요런 거는 또 몰랐네. 영챔프? 영점프는 몰랐었네요. 밍크, 윙크만 알고 있었지. 아, 김미령님, 만화책 언플러그드 보이 빌려왔었죠. 맞아, 언플러그드 보이 있었고 오디션도 있었어. 아, 저 때는 만화책 대여점이 있어서 사지는 못하고 다 빌려서 읽었었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맨 앞에 꼭 짓궂은 그 스포일러라 그러죠. 스포를 미리 적어놓는 짓궂은 학생들이 있었어. 그 앞에다가 맨 뒷장에 주인공 죽음 이런 거를 미리 써놔가지고 정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김초롱님, 저는 부모님께서 만화책은 아낌없이 사주셔서 집에 200권 넘게 있었던 기억나요. 어머, 세상에, 너무 좋았겠다. 만화책 하면 그래, 슬램덩크지. 슬램덩크 베프가 빌렸는데 이사를 가서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명작 중에 명작 슬램덩크. 나의 친구야, 슬램덩크 만화책 어디 있니? 그거 언제 줄 거니? 그러게, 왜 이걸 빌려가가지고 다들 만화책들은 다들 안 돌려주는지 모르겠어. 이소영님, 만화는 슬램덩크지 왼손은 거들뿐. 그쵸. 그래서 왜 그 우리 아이가 유치가 빠질 때 있잖아요. 앞니 빠져가지고 자존감 낮아졌을 때 슬램덩크에 있는 정대만 앞니 빠진 사진을 그렇게 보여준대. 봐봐, 정대만도 앞니가 빠졌어. 괜찮아, 너도 괜찮아, 이러면서 자존감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5833번님, 피아노 학원 가면 월간 보물섬, 그래 보물섬 있었어.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학원 열심히 갔었더랬죠. 일찍 가서 빨리 보려고. 와, 그래, 이런 것도 너무 좋겠다. 왜냐면 요즘에 친구들 학원 너무 이제 많고 하니까 가야 될 곳이 많고 배울 것도 많아가지고 다들 스트레스 받잖아요. 학원에서 이런 것도 좀 해주면 아이들 좀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혜진님, 황미나 레드문 보고 너무 울어서 눈 부으신 분 없나요? 그래요, 저 레드문은 못 봤어요. 저 황미나 작가님도 좋아하는데. 왜냐면 요때 당시 그림체를 제가 엄청 좋아했어요. 서현빈님, 풀하우스 같은 순정 만화 보다가 일본 만화는 느낌이 달라서 안 봤었는데 우연히 발견한 피치걸? 중1 소녀의 적 호기심을 판타지로 만들어줬지요.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 약간 일본 만화가 그런 게 있었어. 15세 관람가라고 돼 있어도 똑같은 15세 관람가인데도 달라. 뭐가 달라. 아무튼 그 안에 뭔가가 달라. 김범수님, 시티헌터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저 중학교 때 최애 만화였죠. 영미는 분명히 봤어. 시티헌터요? 아니요, 저는 못 봤는데.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장르예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저 좀 보게. 저 약간 공포물
뭐 그러니까 범죄물 막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니면 괴물 나오는 거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정세미님 언니 흑곡도 장군 알죠? 알죠.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때 추석이었었나 명절날 TV에서 해줬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또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 안 해주더라고요. 시리즈물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7006번님 저는 추리 만화 좋아했어요. 아 식자층이네. 나는 이렇게 만화책도 머리 쓰면서 봐야 되는 건 또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리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 소년탐정 김전일 그리고 명탐정 코난 지난달에는 극장판 보러 가서 성우 무대 인사도 봤어요. 우와 20년이 지났는데 초딩 1학년에서 절대 안 자라는 아이들 부자 친구가 꼭 한 명씩 있는 부러운 아이들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은근 재밌어요. 아 그래요? 저 김전일도 안 봤고 명탐정 코난도 안 봤었어요. 아 진짜 5472번님 궁이요 어마나 이 만화책 보고 내 친구가 이 그림체 똑같이 따라서 그린 친구가 있었어요. 남주 너무 멋있었죠. 고등학교 땐 돈이 없어서 책방에서 빌려보다가 대학교 알바에서 책을 다 사서 모아놨어요. 비록 지금은 친척집에 장식으로 있지만 드라마화 되면서 또 한 번 빠졌던 기억이 있네요. OST까지 기가 막히잖아요. 궁남주.

너무 좋아요. 이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저는 만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봤는데 저는 약간 그 꽃보다 남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뻔한 거 있잖아요. 당연히 여주인공 하나가 정말 모든 남자를 다 사귀잖아요. 그런 거 내가 또 안 봤어. 왜냐하면 같은 약간 같은 남미새로서 같은 남미새끼리는 약간 이렇게 견제하는 게 나. 난 또 그런 건 또 꼴보기 싫더라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 추억 속으로 또 한번 빠져봐야죠. 드라마 궁 OST입니다. 하울 앤 제이의 Perhaps Love.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오늘 나의 옛날 이야기 7080 만화 이야기 사연 쏟아지고 있습니다. 3651번님 람마 보셨나요? 봤지요. 물에 닿으면 남자 캐릭터가 여자로 바뀌고 그랬잖아요. 그땐 그것도 좀 야하게 느껴져서 부끄러웠네요. 이건 봤겠지 영미 누나. 봤죠. 전 심지어 그 비디오 테이프로 봐가지고 그 주제가도 외우고 있어요. 라빠빠 라빠빠 웅묘 익천 이곳에 빠지면 아빠 팬더곰 라빠빠 라빠빠 돈이 익천 저곳에 빠지면 아기 꽃돼지 오늘은 무엇이 될까 이거 알죠? 람마람마도 알 수가 없네. 근데 그 만화를 한참 재밌게 보다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여자로 바뀌었다 남자로 바뀌었다 무한인 거야 무한. 결론이 안 나니까 답답해서 결국 보다 말았습니다. 4588번님 너무 나이가 드러날란가 북두신권이라고 엄청난 근육질 초인들의 엄청난 전투 남동생 덕분에 보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나 이 그림체 알 것 같아. 나는 이 만화책을 보진 않았지만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뭐지 액션 있는 그 카테고리들 있잖아요. 그 뭐 여기는 뭐 에로 여기는 멜로 순정 액션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꼭 있었던 그 그림체야 그거야. 항상 그 남자 주인공 머리들은 늘 칼날같이 이렇게 쭈뼛쭈뼛 돼 있어. 그 더벅머리처럼. 어 맞아 맞아. 아 그 시절에 약간 최산 느낌 같은 느낌. 민소에만 입고 나오고 항상 늘 이렇게 꿀렁꿀렁하고 가슴 이렇게 지금 갑바라고 하죠. 갑바 꿀렁꿀렁하는 그런 거. 아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만화책에는 전 관심은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만화 좋아하셨나요? 사연 생각나는 분들 아끼지 말고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 듣고 올 노래는요.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듣고 3부로 이어가 볼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보니까 우리 두댕이들이 만화책을 아주 끼고 살았어, 끼고 살았어. 저도 어렸을 때 TV, 만화 이런 거 끼고 살았는데 저 같은 분들이 꽤나 많았었네요. 나의 옛날 이야기 7089 만화 이야기 지금 하고 있고요. 최영중님, 북두신권은 이소룡을 모티브로 한것 같아요. 기합 소리가 아자자자, 호다다닥. 마지막에 뒷모습 보이면서 오마요, 오마요, 뭐 신데이로. 넌 이미 죽어 있다 하고 떠난다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리고 이런 액션씬 있으면 그런 말도 계속 나오잖아요. 고막 이런 글들인데 그 고가 난 사실 지금까지도 뭔지 모르겠어. 고 이렇게 꼭 나와. 신은경님, 언니 괴짜 가족은 안 보셨나요? 묘하게 보게 되는 만화인데 왜안 봤겠어요? 괴짜 가족은요, 개그맨들의 필독도사입니다. 개그맨들 중에 괴짜 가족 안 보는 사람 없을걸요? 그이 분장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아, 박서연님, 가끔 만화방 가면 괴짜 가족 봤었어요. 계속 응가 나오고, 맞아요. 원초적인 이야기로 뭔가 스토리도 딱히 없는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어서 그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캐릭터들 생각하니까 피식 웃게 되네요. 저도 지금 괴짜 가족 얘기하니까 그 괴짜 가족에 나왔던 할머니 생각난다. 할머니. 괴짜 가족에 나오는 할머니인데. 그 바스트가 축 쳐져가지고 바스트 여기 배꼽 밑에가 있어. 아,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듣고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자급자족했던,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대로님께서 옛날에는 스포츠 신문에 연재됐던 만화 보려고 지하철 간판대에 찾아갔었죠. 타짜는 너무 명작이라 영화도 20번은 본것 같아요. 영화에서 카메오로도 출연했던 허영만 작가님 쾌차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맞아. 타짜는 진짜 저는 만화책으로는 안 보고 전 영화로 봤는데 이거는 모든 대사 하나하나가 다 명대사라서 개그맨들은 무조건 다 따라했고 이거 5번 이상 안본 개그맨들 없을걸요? 다 따라하느라고 진짜. 내가 코를 만지면 팬티를 보여줘라? 쏠수 있어? 예. 그쪽으로만 생각이 나네요, 이상하게. 최준호님, 저의 최애 만화는 누군가가 얘기했지만 드래곤볼이에요. 드래곤볼 이거 말해 뭐해. 학창시절 친구들과 베지터 역할하고 손오공 역할하며 에너지파 하거나 원기옥 모으는 거 따라하는 게 떠오르네요. 이거 따라 한분 있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럼요. 요 때가 아마 굿즈의 시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드래곤볼은 저는 이제 만화책으로 안 보고 비디오 테이프를 봤거든요. 그때도 너무 충격이었어.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 팔이 잘렸는데 그 잘린 팔에서 또 팔이 나와.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 어린 나이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것 또한 끝이 안 나가지고 이게 드래곤볼 Z까지 나왔었나 그때? 정말 매일매일 빌려다봤는데 끝이 안 나니까 미치겠는 거였어. 이것도 내가 보다가 말았어요. 어떻게 엔딩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네.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아, 2328번님. 영챔프 열심히 모은 거 고딩 때 이사하며 엄마가 다 버려가지고 충격받은 이후 만화책은 안 모았는데 애기 키우면서 독서하는 모습 보여줘야 한다 해서 슬램덩크 소장판만 한절 가지고 있네요. 저도 슬램덩크는 갖고 있어요. 만화책. 저도 예전에 딱콩이 가졌을 때 그때 한창 슬램덩크 만화, 그 애니메이션 영화 나왔잖아요.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제가 태교를 그 슬램덩크 그랬거든요. 보면서 아, 우리 따콩이도 저기 강백호처럼 저렇게 아, 꼴통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꼴통이 된것 같아. 광고 듣고 갈게요.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히 함께하겠습니다.

0: 한인제약.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Imagine Dragons의 Walking the Wire 들었고요. 2779번님께서 와 내가 완전 좋아하는 추억의 팝송이네요. 아 언니 너무 좋다 좋아. 아 이게 2017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두 대에서는 이게 최신곡이거든요. 가장 최신곡인데 추억의 팝송이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 7080 만화 이야기 하고 있어요. 4986번님 드래곤볼 아 제가 아까 드래곤볼 얘기해달라고 했잖아요.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 안 끝나요. 손오공이 자식 둘 낳고 죽어서도 머리에 링 달고 싸우거든요. 왜 자꾸 싸워? 손오공은? 언제 협의를 보는 거예요? 언제 협의를 끝내고 평화롭게 사는 거야? 뭐 계속 싸워. 심지어 애니메이션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 드래곤볼 작가님께서 결론을 짓지 않으시고 못하신 거죠.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 엔딩. 아 정말 엔딩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은 진짜 너무 힘 빠졌겠다. 변지우님 껌을 먹으면 만화를 볼 수 있었죠. 그 만화 참 재미나게 봤었죠. 알죠. 알죠. 그 뭐지 풍선껌 사면은 그 안에 조그맣게 만화책이 있었어요. 미니 만화책이.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었어. 맞아. 아 이런 낭만이 요즘은 왜 없어진 거예요? 에? 아니 저 껌 만드시는 분들 그 대기업 분들 저 이런 거 좀 낭만 좀 다시 좀 심어주세요. 예? 아우 근데 대신에 풍선껌인데 엄청 딱딱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고자 하면 하나는 좀 내놔야 돼. 그래서 제 턱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액자를 삼킨 것 마냥. 신태일님 저는 만화 작가였습니다. 교과서 우측 위에 한 장 정성스레 그린 후에 촤르르 넘기면 나만의 만화 완성. 다들 경험 있죠? 그럼요. 저는 해본 적 있어요.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열심히 그려가지고 그러다 그 들켜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책으로 머리 맞고 그런 적이 있었죠. 7897번님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을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당시 TV에 S본부 채널이 안 나와서 피구왕 통키 본방을 못 보고 읍내 유선방송 사장님이 일정 시간에 통키를 틀어줬었거든요. 친구랑 통키를 보다가 너무 재밌는데 다음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서 친구가 유선방송 사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엄마인 척하면서 어 사장님 우리 집 아가 통키를 너무 좋아하는데 좀 더 틀어주이소. 퇴짜 맞은 기억이 나네요. 너무 귀엽다. 저 피광 통키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피광 통키 하는 날은 빼빼로를 항상 샀어요. 그 막대 과자에서 그때 당시엔 200원이었어요. 한 손에 들고 집에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딱 그 제 시간에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다시 보기 이런 게 되지만 그땐 그런 게 없으니까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피구왕 통키가 너무 부러웠어. 엄마가 맨날 오므라이스 해주잖아. 너무 부럽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화도 안 내 웬만하면. 때리지도 않아. 통키 때리지도 않고. 어 통키야 오늘은 뭘 먹고 싶니? 오므라이스 해놨는데 항상 대사가 이거야.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2491번님 저 어릴 때 투니버스가 흥했던 시기라 띵작 만화점 달빛 천사. 와, 노래는 지금 들어도 너무 좋고요. 가슴을 웅장하게 해주는 디지몬. 그리고 저 때는 안 보는 애들 없던 학교 괴담 등등. 어릴 때 재미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찾아본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성우분들 오셨었잖아요. 저 신비 아파트에 꽂혀가지고. 저 딱콩이. 딱콩이랑 신비아파트 계속 봤잖아요. 딱콩이 무섭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괜찮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0672번님

둘리는 왜 안 나오나요? 핑아 타꺼 내려온 아기 공룡 둘리 주민등록증도 있다는 거. 그래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인별그램 보다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고길동이 전하는 이야기 해가지고 둘리한테 너는 철들지 마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남긴 그게 안녕하세요 고길동입니다 하면서 글 남긴 게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그것도 뭔가 추억이 젖으면서 댓글 보니까 다들 막 슬프다고 눈물 난다고 했던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6510번님 만화하면 아기 공룡 들리죠. 그때 몰랐는데 고길동은 서울에 자가 있는 능력자였고요. 크크크 아 내가 한 발 늦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서울 자가에다 심지어 단독주택이었죠. 그리고 좀 사는 집이었어요. 먹을 게 항상 그득그득했다고 냉장고에도. 아 심지어 조카까지 봐. 그거 아세요? 소름 끼치는 거. 희동이가 고길동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 조작이 돼가지고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희동이가.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야. 그러니까 객식구를 키워준 거예요. 조카였어 조카. 조카를 그렇게 자기 자식 마냥 키워줬던 거예요. 아 진짜 그러고 보면 참 고길동이 너무너무 어깨가 무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거기에다가 또치 키웠죠. 도우너도 키웠죠. 그래 맞아. 그리고 중간에 또 이상한 저기 뭐지 진이 이거 할아버지까지 나가지고 맞아. 최승원님께서 와 투니버스 세대는 웁니다. 그때가 너무 좋았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들을게요. 아, 달빛천사 주제가 새벽공방이 불렀네요.

새벽 공방의 달빛 천사에 이어서 와불의 보랏빛 향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명자님께서 아 노래만으로 추억여행 지대로 한다라고 하셨고요. 황하영님 영심이 남친 안경태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그쵸. 저 요즘에도 이 노래 딱콩이 재울 때 자장가로 불러줘요. 속삭이면서 조용조용히 그러면 이렇게 슬슬 잠들어요. 문영식님 나라라 슈퍼보드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그쵸 이것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배윤겸님 마이콜도 기억나요 후루룩짭짭 후루룩짭짭 맞쫀나며 맞아 이 노래 너무 좋았었는데 전희원님 저는 희동이가 예뻐서 딸인 줄 알았어요. 리본도 달고 다니고 그러다가 둘리보고 형아 이러고 또 치보고 누나 그래서 아들인 걸 알았네요. 그러면은 또치가 여자였다는 뜻이에요? 무슨 이건 또 무슨 반전이지? 예? 와 이거 반전의 반전인데? 또치가 여자였다고요? 와 최고다 진짜. 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통키 피고한 통키에서 아빠 그 돌아가신 것처럼 나왔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핵소름이죠. 그냥 훈련 간 거예요. 그냥 멀리 전지훈련 간 거였어. 근데 왜 항상 환영으로 나타났던 거야? 통키 손 안에 이미 살아있을 때 손끝에서 불꽃이 쏴라 이러면서만 나오잖아요. 왜 그랬던 거야? 아, 나 참. 신은주님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만화 가게를 하셨거든요. 우와. 그래서 안 본 만화책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읽었어요. 친구들한테 인기 정말 좋았답니다. 저한테 잘 보여야 만화책을 공짜로 볼 수 있었거든요. 헉, 최고다. 진짜 친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집 아닙니까? 만화책방 아니면은 중국집 아니면 슈퍼 하는 집. 와 진짜 가장 부러워하는 집이었네. 4922번님 초밥

주방 보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나 몰라요. 그리고 초밥 하나 만드는데 쌀부터 와사비에 원료 찾아 헤매는데 진짜 와 징하다 싶었네요. 그래 맞아. 그 식객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만드는데 진짜. 그리고 박성원님 어머 나 동시대 살았구나. 왜 다 알지? 알아?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요즘 트렌드에 쫓아가다 보니까 바빴어. 바쁘고 너무 힘들었어. 이 추억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동시대 때 함께 살았던 사람들끼리 그때 이야기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 이렇게 좀 가봅시다. 우리 천천히 좀 가봅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댕이들이랑 추억의 만화 얘기 나눠봤고요. 우리도 다 좋은 시절 지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본 그 시절 추억이 아주 정겹고 또 이쁘지 않아요? 자 신재모님께서 오늘 마지막 곡은 이거 나가야죠. 무조건 박상민 형의 슬램덩크 OST 가는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듣고 올게요.

0: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들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학교울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2: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노래를 들으시면서 김보람님께서 가사가 왜 한국말로 들렸지? 라고 하셨고요. 윤정원님께서 그 밑에 바로 똥꼬 체인지요. 노래 가사가 직관적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서로서로 이제 교환일기 쓰듯이 서로 친해지면은 똥꼬도 체인지하고 뭐 그런가 봅니다. 자, Don't go changing to try and please me. 나를 만족시키려 애써 변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게 뭐 중요한가요? 자, 이어서 두 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멀쩡한 코너 맛집의 앞집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놨어.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쉬쉬하며 듣던 분들도 이 시간엔 자유롭게 볼륨 올리셔도 됩니다. 내가 요 정도 음악 듣고 산다 자랑해도 괜찮아요. 안영미를 몰라도 오직 노래

노래만으로 사람들의 두 귀를 쏙 끌어당길 그런 노래, 듣기만 해도 빠져버리는 노래, 책임감을 갖고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15B의 4210301.

0301이었습니다. 아, 1991년에 발매된 015B 2집 1번 트랙이었어요. 당시 사회적 화두였던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 곡인데요. 제목 421의 0301은 당시 환경처의 대표 전화번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991년도에 발매가 됐는데 세상에 아직도 환경오염이, 아니 지금 아직도가 뭐야, 더 심해졌잖아요. 그쵸? 아, 참 그때 당시에도 문제다 했었는데 말이죠. 그쵸? 아, 이게 작년 9월에 나온 리메이크 버전이었다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박신혜님, 어릴 때 정석원 마누라 될 줄 알았는데 아들딸이 그때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나이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석원 오빠 응원합니다 늘, 이라고 하셨고요. 김윤희님께서, 어머 선곡 뭐예요? 금 로그인 했잖아요. 어머 이 노래가 방송에 나오다니 반가워 해주시네요. 양수정님, 맛집에 앞집 안며들고 있어요. 아, 그 노래 신청해봅니다. 느바지의 I like it. 아, 이름이 드바지예요. 핫바지는 들어봤어도 아빠바지 핫바지 핫바지는 들어봤어도 드바지는 또 알겠습니다. 이걸 찾아봤더니 SNS에서 많이 쓰이는 곡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또 우리 한번 들어봐야지 드바지 I like it.

아티스트 안영미입니다.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곡 드바지 드바지 I like it 이었습니다. 0804번님 아니 드바지가 어때서요? 80년대 인기 꽤나 있던 그룹이에요. 아들들이 멤버인 가족 그룹이고요. 성씨가 드바지라서

드바지입니다. 아,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저는 드바지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예. 나 참. 아, 이게 이렇게 화를 낼 일입니까? 아, 참. 그 양쪽의 말, 상대방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지, 드바지. 저 승질만 내면 왜 안 오? 네. 자, 참고로, 마크 드바지, 제임스 드바지, 랜디 드바지, 에일 드바지, 버니 드바지가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그래. 아유, 이렇게. 우리는 다 이렇게 청취자들이 하는 말을 다 이렇게 들어주는 방송입니다. 드바지, 그럼. 다 들어봐야 알지, 그럼. 김지영님. 실연도 했고, 가을이고, 뒤숭숭해서 조퇴하고 싶은데, 막상 어딜 가보려니. 그 사람 말고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요. 짜증나게 시리. 김영중 노래 듣고 싶어요.

0: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4만원
1: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고?

0: ジャクジャクイビガイビガちゃんぽんイビガちゃんぽんモ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오늘아침당신이집을나선시간새로운문을연동네가게오늘태어난아이들의숲까지통계는우리삶을비추는거울입니다작은응답들이모여대한민국의오늘을보여주고더나은정책과필요한지원이되어우리의내일을준비하는힘이됩니다국민의목소리를담아데이터를더정확하고안전하게관리하며쉽게활용할수있도록앞장서겠습니다통계조사에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통계청의새이름국가데이터청
3: 두시에데이트에서드리는선물입니다텐디컬렉션미셸에서구두교환권유젠헬스케어에서비치로잔슬림쉐이크강릉동화가든에서효자두유우리아이안전하게롤안전문어듀에서롤스크린안예쁜듯착갓바디에서안착팬티굿즈판촉물은고려기프트에서녹용홍삼선물세트급발진잡는진넷에서한문철블랙박스를드립니다두시데이트안영미입니다이제3,4부도움주신광고주님들소개를해야되는데아까드바지노래듣지않았습니까6069번님드바지들었으니까청바지도드봐야지백진아님그집에는바지만있나요 네이바지만있습니다나팔바지도드봐야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드봐야지한인제약에어비앤비오뚜기카레아크메르동탄브람스안마의자 IS 동서드봐야지드봐야지이카운트주식회사본컴퍼니현대오피스유한책임회사음주후엔팀앱대리주식회사해리즈하보에주식회사이비가푸드우리광고주님도두시에데이트들어봐야지드봐야지그지내신발은광이나지내여자는쌈박하지내어깨뽕들어가지내바지는나팔바지자

사이 오빠의 나 발바지 나 발바지 헬라 헬라. 금요일은 싸이 오빠죠. 요 노래 끝까지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FM4U.
6: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잘 건조된 옷가지나 베갯잇을 팡팡 털어 다듬을 때 코끝에 감도는 은은한 향기를 떠올려 봅니다. 뽀송뽀송해진 감촉과 미소가 지어지는 향을 가만히 머금다 보면 묵었던 마음까지 깨끗하게

정돈되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밖에서 온갖 사랑과 일에 치이며 옷깃에 묻혀왔을 어수선한 기억을 바람에 다 털어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로맨틱 소울 오케스트라 레이 함께한 오늘 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뭐지? 로맨틱하고 재즈한 분위기? 좋은 거죠, 뭐, 아치님. 아, 우페백엔 성슬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뭐 쌀쌀한데 오후엔 살짝 좀 기온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제 실내는 조금 더운 느낌이 있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일교차가 큰 하루하루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 대전 오바리님 포근하고 온기 넘치며 뽀송뽀송한 그곳 오후의 발견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니 예 감사합니다. 일지비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땀에 절어 축축 끈적함을 영혼이나마 뽀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여기 왔습니다. 오랜만인데요? 자자노래? 잘 오셨고요. 낙화님 일로 쌓인 피로들 오발에 다 털어내고 숨 고르게 할게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 주가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이제 금요일 뭐 어떤 뭐 약속이 있어서 뭐 즐거울 수도 있고 주말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즐거울 수도 있지만 그냥 한 주를 잘 보냈구나 한 주를 이렇게 또 열심히 달려오고 무사히 잘 끝냈구나 이 안도감이 또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이제 저녁 때 퇴근할 때 보면 이 바람이 선선하다 못해 약간 좀 쌀쌀한 느낌인데 아 하루 동안의 피로함 사람에게서 또 넘치는 일.

0: 일에서 받았던 이런 어떤 스트레스나 뭐 어수선한 기억들 이런 게 가을바람을 타고 훌훌 넘어 날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요즘 날씨죠.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달려오시고 잘 해내신 우리 오빠리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또 이제 같이 좋은 노래 나누면서 한 주를 평온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문자창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죠. 문자창 열어두고 유튜브 창도 생방 시간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스트리밍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뭐 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죠. 적극적인 홍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채팅 그 유튜브 창에서는 따로 이렇게 또 얘기가 나갈 수가 있어요. 참 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좋은 점이. 그래서 오시면 또 의외의 소득을 얻어가실 수 있다. 어쨌든 생방송 중에는 항상 함께하니까 또 찾아주시고 네, 다시 찾아주시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금요일 순서를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5: 유후.
4: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아, 참 제가 문자창이랑 이제 채팅창이 같이 열리니까 양쪽을 이렇게 번갈아 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요. 문자창의 여러분 분위기와 또 채팅창, 유튜브 채팅창의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좀 다른 편이거든요. 근데 제 문자 보면서 약간 지금 약간 눈물이 좀 울컥했던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약간 좀 마음이 그랬는데 채팅창에서 땅콩님이 이 노래 전주를 들으시더니 쾌변 스타일은 뭐예요? 전주가 완전 쾌변. 쾌변 스타일 뭐지? 그 땅콩님 신청곡이었잖아요. 뭔가 시원했다는 느낌이겠죠? 아, 예. 눈물기가 싹 가셨습니다, 진짜. 어쨌든 예. 빨래가 잘 말라서 기분 좋은 그런 날이에요. 하늘이 화창하고 피부에 닿는 햇볕이 기분 좋게 따사롭습니다 하시며 뭔가 팝송이 좀더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청해 주셨습니다. 아우, 전주부터 아주 신나고 90년대 드라마 전주 같고 좋아요 하시며 청해 주신 노래. 아, 앞으로 이 노래 들으면 자꾸 쾌변만 생각날 것 같아요, 땅콩님. 아. 노래, 좋은 노래 함께 또 나눴습니다. 아니 점성술사님 교통사고 나셨대요. 지난 화요일에 후진을 하시던, 그러니까 택시에서 후진을 한 거죠. 택시를 타고 계셨고 후진을 하던 중에 뒤에서 이제 후진하는 택시를 받은 거죠, 차량이. 이럴 때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후진 차량이 조금 더 있긴 할 텐데. 아, 어쨌든 좀 많이 다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외상은 없어 보이시는데, 주신 내용으로는 없어 보이시는데, 이게 교통사고라는 게 되게 후에 오기도 하고, 뭐몇 개월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다잖아요. 아, 다들 입원하라는데 두통으로 입원은 과한 것 같아서 한의원 가서 약 타고 침 맞고 물리치료 받으려고요 하셨습니다. 아, 근데 조금 지금 내용과 이미지를 좀 그려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그 가벼운 사고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병원에 가셔서 좀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지금 어지러움이나 압통 같은 게 계속 느껴지신다고 하니까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거는 당장 막 급한 게 있어도, 네, 내 건강이 제일 급하잖아요, 점성수사님. 가벼이 보지 마시고, 네, 일이 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이 우선이다 생각하시고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이동이님 오늘 가장 먼저 문자창을 열어주셨네요. 이른 아침 출근길에 찾아주셨는데, 13도. 엉뜨 틀었어요. 갑자기 가을도 아니고 겨울 느낌입니다. 엉뜨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좋은 아침이에요 하셨습니다. 따뜻하게 잘 입으셨나요?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는 핸들 열선을 켤까 말까 살짝 고민을 할 정도로 쌀쌀해졌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짱짱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저의 일거수일투족은 상상만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게 하나 없어요. 우리 짱짱님도 건강 유의하시고, 네. 엄청 막 뭐랄까요? 되게 머릿속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종종종종 대고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움직이실 스타일. 감기 조심하세요. 네,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뭔가 설렙니다. 아까 이제 제 마음에 막 약간 뭉클하게 했던 사연이 6004번님 이야기였어요. 리디 안녕하세요. 저 출첵 왔어요. 지난 월요일에 친정엄마 와서 보내고 있다고 시간 문자 보냈는데 오늘 아침 엄마가 가셨거든요. 아, 터미널 가서 엉엉 울고 엄마 보내고 집에 오는 차에서 울고 집에 와서 엄마 앉아있던 자리 보면서 또 엉엉 울고 어제 잘 때는 엄마 옆에서 손잡고 잤거든요. 조금 전에 조만간 또올 테니 엄마가 아셨구나. 울지 말고 있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한테. 아이 둘이나 키우는 엄마가 엄마만 찾는 마마걸이라고 남편이 놀리기도 하고, 우리 딸이랑 아들은 또 루돌프 코라고 놀리고, 엄마 재면이 말이 아니에요. 아, 그래도 어째 엄마가 이렇게 좋은데, 어제도 엄마랑 같이 라디오 들었는데, 지금은 저 혼자 들으며 또 이렇게 문자 쓰고 있습니다. 저 갑자기 경서의 지가 부른 내일이 찾아오면 이란 노래가 듣고 싶어요. 엄마가 찾아오면이라고 읽히네요. 큰일 났다. 엄마 바라기. 아, 근데 아까 사연을 읽는데, 아, 뭔가 그냥 마음이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6004번님. 아,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어디 계시는지 일단은 강릉,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고, 예. 네. 뭔가 원하면 따님이 원하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실 수 있는 어머님이신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엄마가 좀 우시는 거 아니에요? 6004번님 경서예지 버전 준비했습니다. 내일이 찾아오면.

0: 아, 용필 오빠 100만 년 살아달라는 기원이 왔습니다. 조용필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까지 전해드렸어요. 콘서트를 앞두고 계시더라고요. 전해드렸고요. 2부 순서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자창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있습니다. 스트리밍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갈게요.
1: MBC FM for you.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0: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들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학교연력 앞 스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리쌍 정인 사랑은 이었습니다. 정인의 목소리도 참 요맘때 생각이 나죠. 아까 우리 엄마 이야기로 많은 오빠리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6004번님. 아, 저 안 울어요. 신청곡 틀어주셔서 잘 들었고요. 그러던 중에 엄마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사연 읽어줬다고 이야기했더니 막 웃으십니다. 감사해요, 리디. 혹시 막내세요? 6004번님? 너무 참 그냥 되게 애교가 막 넘치시는 것 같아. 어머님도 엄청 그 애지중지하시는 느낌이랄까? 항상 이렇게 연락하시고 상황 서로 공유하고 너무 참 보기 좋습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녀분들이 또 이제 또 자녀를 키우고 하다 보면 부모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보기 좋습니다. 6004번님. 하양늑대님께서 나태주 시인의 행복을 조금 바꿔주셨어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나는 엄마가 계시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들을 오발이 있다는 것, 이런 게 행복이죠. 선생님께 또 죄송하네요. 예, 어쨌든 감사해요, 하양늑대님. 그리고 5123번님. 와, 오늘 오프닝 너무 공감 가고 좋았어요. 오늘 뭔가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는. 예. 5일이라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지 않아요? 공식적으로는. 주말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있지만 어쨌든 참 한 주 동안 그 세파에 찌들었던 나의 정신과 몸을 이 가을바람이 훌훌 털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오발도 여러분의 그 먼지를 훌훌 털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연을 조금 더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사랑스러워님께서 중학생 아들 픽업받는데요. 시간을 착각해서 1시간이나 기다린 거 있죠. 지난번에 고등학교 아들 착각했는데 아우 저 왜 이럴까요? 요즘 깜빡깜빡해요. 폭풍 문자를 보냈더니 아 너 왜 안 와? 어디야? 엄마 여기 왔는데 왜 안 나와? 뭐 이런 문자였겠죠? 아들은 태연하게 오늘 늦게 끝나잖아 하고 답이 왔습니다. 아 머리를 한방 맞은 기분이랄까. 정신 챙겨야겠어요. 초중고 하나씩 다 키우고 있어서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슬퍼요 내 모습. 이제야 학교 앞이 북적이는데 아우 왜 아무도 없지 했습니다. 오늘 아이들 픽업 얘기를 좀 많이 주세요. 유재맘님 댁도 둘째 학원에 있는데 맨날 전화해서 데리러 올 거냐고 물어봅니다. 집에 가는 길이라서 데리러 가긴 하는데 너 답정 넣으면서 왜 전화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냥 엄마랑 전화 한번 하고 싶은 거죠 뭐. 자자 노래 준비했어요. 일지비님께서 청해 주신 곡. 아침님 분위기 좀 바꿔봅니다. 왔어?

오랜만이었죠? 코코의 요즘 우리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9075번님 반갑습니다. 차 라디오 고장나서 세 달 넘게 원시 생활하다가 드디어 고쳤어요. 오랜만에 목소리 반갑네요 해주셨어요. 9075번님 저도 반갑네요. 세 달 넘게 뭐 바쁘셨는지 인내심이 좋으신 건지 어쨌든 더 길지 않아져서 다행입니다. 9075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오늘 여러분 나 오바해서 좀 선물 받을지 좀 됐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머리에 가로 괄호 열고 선물이라고 이렇게 살포시 적어서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들 못 드리고 참고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주미 작가가 선배님 실제 톤이에요. 우리 주미 작가의 실제 톤. 선배님 이번 주도 좀 많이 부탁드려요. 이렇게 고관이 조금 차 있다는 얘기죠. 열심히 분발하겠다고 얘기하고 왔거든요. 괄호 열고 선물 잊지 마시고 9075번님 주소 성함 주세요. 7503번님 불금인데 오늘 하루 힘들었어요. 힘든 거 확 날려버릴 노래 한 곡 틀어주세요. 모두들 편안한 오후 되시길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아이고 주말이 더 꿀 같으시겠다. 네, 고생하셨어요. 참 고단하죠 우리 삶은. 수고 많으셨고 주말 동안에 다 훌훌 털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503번님. 낙화님 오셨어요. 설거지하며 듣고 있어요. 즐겁게 집에 왔는데 싱크대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가 완전히 정리가 안 돼서 날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옷도 못 갈아입고 바로 설거지하는 중인데요. 내가 이 집안에 있어야 할 존재의 의미를 주어서 고마워해야 할까요? 성질을 내야 할까요? 이미 분위기상 성질을 무언으로 내고는 있습니다. 정말. 뭐 중간중간 계속 오시긴 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일주일 만에 오시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뭐 치워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었겠죠? 네. 이왕 또 하셨으니. 그리고 다들 지금 분위기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살피고 눈치 보면서. 맛있는 거 사. 이렇게 한마디 하시며 맛있는 거 드시면서 푸세요. 덕화님. 이 날파리가. 참 저도 진짜 이 날파리. 깨끗한 우리 깔끔한 주말 보내자고요. 그리고 밤카스테라님 오셨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벌써 어제 저 극세사 이불 꺼냈어요. 어찌나 포근하고 따숩던지. 그나저나 리디 오디오북으로 책 들어봤어요. 추천받아서 시도해봤는데 저 근무 중에 졸았잖아요. 어찌나 자장가 같던지. 전 시도 안 해봤어요. 저를 잘 알거든요 저는. 책은 읽어야지 들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일단 또 목소리도 얼마나 좋을 거야. 밤카스테라님 돌아오세요. 눈으로 읽는 것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6003번님 오랜만에 아이들은 학원 가고요. 남편과 함께 경포부터 사천까지 해안선 드라이브 중이에요. 좋겠다. 바다도 잔잔하고.

밖에도 시원한 게 이제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이렇게 바다 드라이브 하면서 연애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자주 들었던 라디 노래 신청합니다. 오, 들을까요? 오랜만에. 잠시만요. 다른 곡을 사실 올려놨었는데 또 지금 드라이브 중이시면 연애 시절을 또 지금 떠올리시고 계시다면 들어야죠. 라디입니다. I'm in love.

0: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6033번님 당연히 드리죠. 선물 주소성함 주시고. 근데 버전이 제가 급하게 찾다가 조금 원하셨던 버전이 아니지 않았을까. 그것도 다 기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성함 주시고요. 2부 끝곡 1203번님 신청곡입니다. 회사 눈치 보면서 귀팅만 자주 하고 있다가 세상에 화장실 가면서 문자 주셨대요. 감사해요 1204번님. 소연의 퇴사할게요 듣고 싶습니다. 마음만 한 수백 번씩 아껴야 됩니다. 이 마음. 신청곡 전해드리고 1204번님께도 선물 당연히 드리죠. 주소성함 주시고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해.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우드론이 많이 힘드셨어요, 오늘? 여봐, 청춘, 어딨나? 예, 비바 청춘, 여기 있습니다. 딕펑스 노래. 3부 첫 곡이었고요. 와, 9075번님 너무 귀여우시다. 주말을 앞에 둔 금요일 오후 선곡도 덩실덩실, 몸도 마음도 덩실덩실, 모두 불금 되시길. 양껏 지금 신이 나셨는데요, 9075번님.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서루비아님께서는 와 3부 첫곡 햇님같이 밝은 곡이다. 낙화님 유쾌한 뮤지컬 같은 곡으로 3부 시작하네요. 기분 좋습니다. 다행이다. 기분 좋아지셨어. 딕펑스 비바 청춘은 오늘 1002번님 신청곡이었어요. 이번 주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결과도 좋고 내 자신 칭찬합니다. 비바 청춘 신청곡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오, 진짜 막 이번 주 되게 치열하게 사셨을 것 같은 네,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1002번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결과까지 좋다니, 이건 뭐, 예, 주말 놀아야지. 1002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같이 남겨주시고, 노래 감사합니다. 아, 3부, 4부순서 여러분 계속 사용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문자창 열려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예. 아, 나 오바해서 좀 선물 받아도 된것 같은데 싶으시다면 말머리로 괄호 열거든요. 유튜브 창에서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외출했다가 집에 가서 리디 목소리 빨리 들으려고 서둘러 걷고 있었는데 노래 가사가 완전 제 마음이네요. 달콤 설탕님 어디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3, 4부도 함께해 주세요. 광고 전에 예, 광고 전에 또할 얘기 해야지, 우리. 9월 22일에 여러분, 저희 22일, 화요일 오후 4시다 보니까, 예, 평일 오후 4시. 참, 예, 여러분 보시기 참 힘든 시간인 걸 알면서도, 예, 그래도 또 이제 생일 당일과 생방송으로, 예, 의미 부여를

0: 해서 여러분을 지금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마음껏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자유롭게 MBC 강원영동 강릉방송국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삼척으로 가시면 아무도 없어요. 네, 무대는 강릉에 꾸려진다. 그리고 야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비가 온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공교홀에서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취소 염려 없이 오시면 돼요. 네, 오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일 맞아서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을 받아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티셔츠예요. 네, 반소매 티셔츠이다 보니까 따로 이제 신청을 해주신 분들 내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공지글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오셔서 우회 발견 게시판에 공지글 맨 위에 있는 거를 확인하시면 양식이 간단히 있거든요. 맞춰서 간단히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일단 이뻐요. 예. 이쁘다는 거 좀 이렇게 강조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일 22일 화요일에 오시는 분들께는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예, 좀 귀엽고 소소하고 사랑스러운 선물. 예, 현장에 오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도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 네. 뭐 사전 신청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디벤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잡나.

부패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마을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래내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3, 4부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문자 창샵 2943번 열려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유튜브 창 스트리밍도 열려 있습니다. 검색창에 오후의 배경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우드로님 오셨는데요. 사업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공연에 와 홍보 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흥행 성패에 대한 압박감이 벌써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맨날 받는 응원이지만 또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아 이거 되게 막 그 기대가 되죠 일단 막 의욕도 엄청 넘치고 오, 이런 일을 이제 맡게 되시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무게감에 비례한달까 이 설렘은. 네. 오드로님 늘 받는 응원이시죠. 네. 주변에서 참 많은 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시겠지만 저도 좀 얹어 봅니다. 잘 해내실 거고요. 또 그 넘치는 뭐랄까 이 재치로 네, 충분히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 비밀인가? 어쨌든 우드로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피곤하실 때는 여바청 이런 거 말고 피곤하실 땐 잠시 쉬어가세요. 케이님 오셨습니다. 라이딩하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비록 밥벌이를 위한 라이딩이지만 즐거운 마음을 갖고 타보려고 합니다. 해주신 케이님. 그럼요. 네, 즐겁게. 항상 일도 진짜 즐겁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케이님 응원합니다. 안전운행 하시고요. 네, 항상 즐겁고 웃는 모습으로. 22일에 뵙나요 우리? 국종쌤께서도 오늘 바쁘셨다. 어머님, 아버님 병원 가시는 날이라 아침 8시에 모시러 간다 해놓고 30분을 지각했어요. 초고속으로 세면하고 불이 나게 나가서 모시고 오전 내내 병원에 있다가 점심 사드리고 지영이 피컷 끝내고 나니까 오발 시작할 시간이네요. 희한하게 하는 거 없이 시간이 순삭인 듯. 이 정도면 뭐 하루 다 가죠. 진짜 참 하루가 짧다 싶습니다. 국종쌤 오늘도 운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일 언제 하세요? 국종쌤은 되게 뭐랄까 삶이 여유로워 보이세요. 항상 또 각자의 삶은 또 다르겠지만 아 1111번님 닉네임 원하신 닉네임으로 바꿔드렸는데 좀 길지 않아요? 바다로 간 낭만 둬야지. 그전 닉네임도 참 길었는데 반항도 어때요? 반항도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노래는 마법상자와 같아서 그날 사랑했을 때 들었던 노래. 그날 사랑했을 때. 표현 너무 좋다. 이별했을 때 들었던 노래. 기쁠 때나 슬펐을 때 들었던 노래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흘러도 어디선가 그 노래가 우연히 흘러나오면 가슴속 깊이 묻고 있었던 그때 추억들이 떠올라 살며시 눈을 감게 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노래가 그때 기억을 떠올리게 할까요? 주셨어요. 아, 오늘 노래들 또 전해드리고 있는데 추억 속에 잠시 빠져보시기를 바랄게요. 좋은 시간으로. 어반자카파 노래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곡은 0070번님께서 주신 노래입니다. 오늘 아들 생일이에요. 살포시 축하해주세요. 중2병과 싸우고 있는 내쉬키. 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선물은 네가 좋아하는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을 리디가 반드시 틀어줄 것이야. 아, 되게 또 부담이 돼서 아니 틀어드릴 수가 없네요. 아, 이렇게 큰 아드님이 있으셨군요. 오. 우리 친구 축하하고요 생일. 중2병과 그치 이 친구들도 우리 싸우고 있는 거야 스스로와. 아 이겨냅시다. 긍정적으로 신청곡 좋아하는 곡 어반자카파 목요일 밤 띄워드려요.

허리언 버스턴 크롤 월드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문세 붉은 노을입니다. 오늘 이문세 노래 원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이 노래로 선곡을 했어요. 0034번님 처음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근무 마치고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고요. 무릎도 아파서 정형외과 들렀다 집에 왔어요. 나이 드는 과정인가요? 신청합니다. 이문세 붉은 노을. 아니야! 네, 노래 듣고 옵니다.

0: 이문세 붉은 노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3680번님 반갑습니다. 얼마만에 듣는 오발인가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하느라 이 시간에 라디오 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오, 부지런한 인생을 살고 계셨군요. 3680번님. 가끔 좀 오후에 여유가 생기신다면 함께 하자고요. 겨울사랑님, 홀로서기 후 처음 맞는 생일이시라고 생일 하루 앞두고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가 평소보다 더 깊고 진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릴게요. 내일 꼭 행복한 날 보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겨울사랑님. 광고 듣고 와서 4부 순서 계속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 이어가겠습니다.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사진 100원 빠집니다.
1: MBC FM for you.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김도향 시간이었습니다. 치즈콩님, 리디 사는 게 왜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죠? 이제야 다시 왔어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감기가 많대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자주 출첵할게요 해주셨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셨다 진짜. 건강 잘 챙기시고요. 바쁠 때일수록 밥 잘 챙겨 드시고 내 체력 관리 열심히 하자고요. 치즈콩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늘 파이팅 하시고요. 2373번님 오셨습니다. 와, 오발 벌써 12년이라니. 우리 따님의 성장 과정을 저희가 함께 했군요. 퇴근길 지치고 피곤할 때 들어선지 우울한 사연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팠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 잘 챙기세요 해주셨습니다. 와, 2373번님 회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참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떤 뭐 인생에 대한 또 주변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참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373번님 늘 함께 해주셔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맞아요. 오발이 이제 올해 12주년입니다. 여러분 12살이 언제 이렇게 12살이 됐지? 9월 22일이 저희 생일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12번째 생일 무슨 이벤트를 우리 오바리들과 즐겁게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MBC 강원영동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강릉방송국으로 오셔야 돼요. 삼척으로 가시면 안 돼요. 강릉방송국 MBC 강원영동 강릉방송국에서 9월 22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생방송으로 여러분 모시고 지금 공개방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너무 참 진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여러분 자유롭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 공간이 따로 회사 내에는 마련이 안 돼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을 좀 당부드리고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있긴 하거든요. 조금 이제 걸으셔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있다. 이렇게 또 확인해주고 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캠핑 의자를 또 준비를 해두긴 하는데요. 나는 의자도 좋지만 야외잖아요. 그래서 난 돗자리 깔고 가을바람 만끽하고 싶다 하시다면 가져오셔도 됩니다. 다만 그 바닥이 저희가 자갈밭으로 돼 있어서 좀 두께감이 있으면 2시간 동안 좀 편안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 공지글을 올려뒀어요. 관련된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9월 22일 생방송 때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2주년을 맞아서 여러분께 드릴 우리 오바리들께 드릴 기념 티셔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매우 예뻐요. 자신감 있게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디자인을 우리 뉴미디어 담당자 유진 씨가 세상에 아 유진 언니 이런 디자인이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탁탁탁탁탁 진짜 재능이 많아요 우리 유진 씨. 아 여러분 그날 오시면 또 유진 씨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살짝 또 팁 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너무 예쁘게 티셔츠가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오바리들께도 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홈페이지 게시판 역시 공지글에 보시면 신청 양식이 따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간단하게 작성을 하셔서 비밀글로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당일에 현장 오시는 분들께는 티셔츠 외에 현장 오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 또 있다는 거 이거 자꾸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이에요. 예. 6430번님, 길고 긴 일주일이었어요. 불금입니다, 리디 드디어. 우즈의 드라우닝 신청해요. 오늘따라 이 한 주간에,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의 어떤 그 노고랄까? 그리고 이게 좀 풀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너무 수고했고요. 스스로 칭찬하며 우리 오늘 불금 준비하자고요.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6430번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옷에 드라우닝 전해드렸는데요. 아, 우리 이게 우리 금싹 오바리도 이렇게 참 귀엽죠? 정말 리디 27년도 9월 22일은 수요일이네요. 벌써 13주년 생각 중이에요. 아, 꽃다운님 뭐하지 우리 13주년엔? 한이 어, 공방 너무 가고 싶어요. 시간 빼보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나 백수 때 좀 하시지. 아, 그러게요. 아니, 나는 생일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걸 또 너무 당기기엔 좀 그렇잖아요. 한이님 어쨌든 아 지금 막 갓 입사하신 분이라 여기 이제 또 눈치를 한창 봐야 되는 때인데 평일 오후에 갑자기 막 반차든 뭐 연차든 낸다 하면 이거 좀 눈치 보이긴 하죠. 아, 하여튼 한이님 우리 좀 힘을 내봅시다. 그리고 그리고 에이. 아, 요거 얘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여러분. 예, 9월 22일. 예. 일단은 저희가 생방송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는 여러분 자유롭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야외에서 준비가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출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강릉 사옥으로 오셔야 돼요. 강릉시 가장로 267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기념 티셔츠 신청도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양식에 맞춰 비밀글로 신청을 해주시고 대중교통 이용을 지금 당부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따로 사내에 공간이 주차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이 되지 않아서 따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정말 여의치 않은 상황이시라면 따로 문의를 남겨주십시오. 답변을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음 주 화요일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어, 세상에나. 예. 완연파파님 사용과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리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좋은 일로 장기 출장을 가요. 와. 이렇게 오랫동안 회사 자리를 비운 적이 없어서 낯설기도 한데요. 축하해주고 잘 다녀오라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고맙네요. 뭔가 감동도 있고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윤상 김현철의 사랑하오. 리디에게도 늘 고마워요. 정말요? 저도 늘 고맙습니다. 우리 완연파파님과 우리 오빠리들 감사해요. 근데 진짜 오래 가신다. 국내 일정이 6주 그리고 해외 일정이 일주일. 와, 무슨 일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 완연파파님 어쨌든 집을 너무 오래 비우시는 회사도 회사지만 집도 계속 7주 내내 비우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뭔가 회사에서 그 믿고 맡겨주시는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해내고 오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싹 다 싹 다 부시고 오셔서 건강하게 만나자고요. 문자 주실 수 있나요? 어쨌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신청곡 띄워드려요. 김현철 윤상 사랑하오.

0: 저 23년생 아이언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걸어 뛰어 뚫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성 캠퍼스 경복.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6: 와 6301번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신 말씀 늘 기억하고 예, 항상 곁에서 따뜻하게 머무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따님도 예, 좀 빨리 나으시기를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6301번님 그리고 오늘 아 YG라이프님 요거 제가 일요일에 예, 들으실 수 있어요? 일요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 곡은 연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청맨지원이 Feel So Good 아치님 신청곡인데요. 요것도 플레이리스트에 있나요? 버전이 좀 다른 예. 느낌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끝곡으로 함께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금요일 밤 보내시고 주말도 즐겁게들 보내시고 우리 내일 만나자고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야, 시원하다.
4: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6: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의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길 가다 눈이 반짝 멋진 남자를 보고 그만 넋이 나갑니다. 유미주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글쓰기에는 그냥 재능만 투여했지만 멋부리는 데는 온갖 정성과 천재성을 쏟아부었다고 고백합니다. 안타깝게도 100년 전 거리에서 오스카 와일드를 만날 순 없고 검은 머리 멋스럽게 빗을 옮긴 백석 시인도 광화문 내거리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백석이 지나가면 광화문은 잠시 식민지의 우울한 내거리에서 예술과 지적 교양이 넘쳐나는 낭만의 거리로 변했다고 합니다. 가을 저녁은 남자들이 주목받기 좋은 시간. 길 가다 그가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모습만 보고도 눈이 커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경험은 특별합니다.

가을의 전설이 뭐 별거랍니까? 뜻밖의 가슴 뛰는 대상을 만나는 거. 무심코 지나가던 거리에서 멋쟁이한테 시선을 뺏기면서 시야가 확 트이는 경험도 아 전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이 옷자리 입고 다니려면 진짜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아, 저는 게을러서 그게 문제예요. 데이빗 보우이의 패션 첫 곡으로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키움증권, IS동서,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엔 티맵 대리에서 함께합니다. 아니, 뭐.

데이빗 보위 패션 들었습니다. 아, 데이빗 보위야말로 뭐 음악도 그렇습니다만 이 패션에도 일가견이 있죠. 아, 이거 수트 아래 위로 딱 입고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거 보면 헤어스타일하고 진짜 멋지거든요. 네. 저도 어떻게든 좀 옷을 잘 입어보려고 하는 편인데 아,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올리비아 뉴튼 존 그리고 일렉트릭 라이드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죠. 제너두 들었습니다. 055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조금 전에 패션 얘기했더니 와 이거 믿어도 되나? 강영자 씨. 아, 철수 오빠 예전엔 제가 명동에 나가면 시선 집중. 아이 지금은 쭈구리. 예. 세월 앞에 장사 없던 우리 언니 말. 아, 이거 씁쓸해지네요. 아, 근데 지금은 뭐 모르겠고 예전에 젊었을 때 명동 나가면 시선 집중은 맞아요? 이거 확인이 안 되니까. 저는 젊은 시절에 명동 나가면 시선 집중됐죠. 하도 지저분하게 하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놈은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뭐 집중은 집중이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아유, 방선영 씨가 아유, 아저씨는 몸이 날씬하셔서 핏도 좋으시고 또 옷도 젊고 멋있게 입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젊었을 때 진짜 저 아와 우와 요새 정말 용됐다. 예. 젊 그 장점이 있다니까요. 젊었을 때 하도 험하게 하고 다니니까 지금이 훨씬 낫다 뭐 이런 분들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정지선 씨가 총해 주신 랍 토마스 론니 노 모어.

Van Halen. Why can't this be love? 들었습니다. 이 당시 보컬리스트는 세미 헤이거. 이 양반은 노래도 잘하시지만 기타도 진짜 잘 치거든요. 뭐 다른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됐어도 충분한 세미 헤이거. Van Halen, Why can't this be love? 이지에 쉬고 맞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랍 토마스의 Lonely No More. 8931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배철수 저 양반은 나이 먹고 용됐다고 하셨어요. 예. 크크. 젊으셨을 땐 엄청 자유분방하셨다고. 예. 야, 어머님이 인격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 예, 엉망이었다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냥 엄청 자유분방하셨다. 예. 그래요. 예. 뭐 제가 잘 아는 분의 어머니하고는 좀 다르네. 예. 그분께서는 그 저 탈출범 나왔다고 저 텔레비전 끄라고. 예. 아 진짜예요 이거. 예. 임진모 씨 어머님께서. 예. 자 5269번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6살인데 지금 딸내미가 독감에 기관지염에 와 이거 큰일났네. 고열도 나고. 예. 지금 독감하고 코로나가 동시에 지금 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원래 10월 말쯤에 이 백신 두 방을 양쪽에 빵 맞는 게 연례 행사인데 올해는 좀 빨리 맞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청취자 여러분도 조심하시고요. 자, 5269번으로 청해 주신 비욘세 Love on Top.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 요즘입니다. 오늘 아침도 꽤 쌀쌀하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해도 빠르게 지고 있는데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륙에서는 일교차가 무려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하늘에 구름만 다소 많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겠고요. 전국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시작돼서 낮에는 서울 28도, 부산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서 강릉은 26도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활동하기 좋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비가 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경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와이프는 2000년대 초반에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20세기 출생 아빠의 21세기 출생 아들. 당연히 세기의 간극이 크다. 그래도 그는 아빠로서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아들의 교육에 영혼을 갈아 넣었기에 내심 자신이 있었던 것 같다.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된 아들에게 아빠가 물었다. 아빠의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 네, 아니요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에 아들은 놀랍게도 0.1초도 생각하지 않고 즉답했다. 없어.

쥐. 아빠는 아들에게 같은 질문을 다시 한다. 아빠의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 까칠한 사춘기를 지나서인가 대학생 아들은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한다. 아빠, 내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어울려줬지. 생각할 거리도 주고. 또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세월이 조금 더 흘러야 주관식 문장들이 나올 것 같다. 철수는 오늘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갈등과 대립의 이슈를 가장 내밀한 형태인 부자관계를 통해 비춰보는 서툰 아빠의 마음 공부를 읽는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라는 시집살이 속담이 있는데 아빠는 아들을 키우면서 입 다물고 3년, 귀 막고 3년의 지난한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것 같았다. 아들은 그저 받아들여야지 말하면 안 되는 상대였다. 말해도 꿈쩍도 안 할 법한 외계 생명체에게 감정의 지구인이 느끼는 괘씸함, 분노, 답답함, 모욕감, 배신감, 그래도 참아야 한다는 인내, 이렇게 영원히 멀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녀석보다 적게의 모토를 단번에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슬아슬하고 괴로운 사랑. 알려진 세계를 사는 이와 설레는 세계를 살려는 이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부자지간이라 해도 시공간, 위치, 운동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역학이 작용한다. 그래서 속 좁은 용서 무능력자 아빠는 속 깊은 인문학적 성찰로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대신 자녀와 어떻게 만날까를 오늘도 고민한다.

네. 이 노래는 뭐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 사운드트랙에 들어가면서 젊은 분들도 많이 알게 됐죠. 네. 캣 스티븐스 Father and Son. 아버지와 아들. 아, 힘들어요. 예. 저도 아들만 둘이잖아요. 아, 힘듭니다. 예. 아들하고 대화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3931번으로 아들에게 5개, 6개의 톡을 보내고 동그라미 2개 이거 답받고 허탈해하고 있는 찰나. 아, 첫순 오늘 얘기 들으니까 헛웃음이 납니다. 예. 아, 어렵다니까요. 예. 아, 남자애들 머리 커지면 아, 힘들어요. 예. 자, 0373번으로 경북 영주입니다. 사진 두 장 보내셨네. 몇 달 전부터 양봉 농가에서 일하며 이것저것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9월, 그리고 곧 추석이라 꿀 주문이 많네요. 아, 힘든 꿀 알바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딱 떠오르는 신청곡은 없어서 사연만 보냅니다. 예, 백혜민 가족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불금 되세요 하고. 야, 이게 힘든 꿀 알바. 꿀 알바는 원래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예. 꿀을 직접 담는 알바는 힘들군요. 이 사진, 꿀 사진을 쫙 보내셨네. 그래도 오늘 신청곡 하시죠. 왜? 왜냐하면 오늘 3, 4부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거니까 지금 신청곡을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또 미니 게시판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예. 자, 최은미 씨가 아, 이거 언제 오려나 하고 기다린 짝사랑. 네. 가을 바람. 와, 이렇게 감사하고 소중했을까요? 아, 바람 살랑살랑 불고. 예, 음악 듣기 좋은 계절이죠. 자, 최은미 씨가 청해 주신 제이슨 브라즈 벨라 루나.

0: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297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원래 엘튼 존 곡이고요. 예. 블루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블루하고 엘튼 존이 피처링한 버전도 있는데 오늘은 블루 버전으로. 앞에 들으신 음악은 제이슨 모라즈의 벨라루나였고요.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1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입니다. 기타리스트 체레킨스 그리고 얼 클루 더 크리켓 발레입니다. 3231번으로 청해 주셨네. 고맙습니다. 자,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이른바 선배의 대열에 이르렀을 때 이런 글을 써뒀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주로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나는 주로 말을 하는 쪽이 됐다. 내 말이 권위가 있고 더 지혜로워서라기보다는 나이가 더 많이 들었으므로 예의상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내 말이 재밌고 유익하고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착각에 가끔 빠져버린다. 나의 대화 수시로 냉철하게 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

0: 천연근개 파열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 없이 조용히 오기도 합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가면 집으로 굿길베이글.com.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Despacito, Luis Fonsi, Daddy Yankee featuring Justin Bieber. Despacito, 7819번으로. 예. 날씨 좋은데, 오, 운동하시고 좀 집에 가시는 길이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자,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워킷, 모빌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5: This is a lovely song. I want to dedicate this one to my wife.

Unplugged 콘서트 버전입니다. 예, 로드 스튜어트의 Have I Told You Lately. 저는 가을 저녁 해질 때면 꼭 이 노래 생각나요 하고 8445번으로 유명한 MTV Unplugged 콘서트가 꽤 유명한 버전이 있는데 이것도 이 Unplugged 버전이 히트가 됐어요. 또 기타리스트는 롤링스톤즈의 로니 우드가 연주를 했습니다. 원래 로니 우드가 예전에 로드 스튜어트하고 함께 페이시스라는 밴드 했었거든요. 예. 친합니다. 둘이. 8445번 고맙습니다. 예. 로드 스튜어트 Have I Told You Lately. 와 7907번으로 문자 보내셨네. 사진하고 캐나다 여행 간다고 사연 보냈었는데 드디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옐로우 나이프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서 오로라를 봤는데 정말 경이로운 경험. 와 어제까지는 구름 때문에 안 보였다는데 행운이 따라줘서 기쁘고 다들 행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오로라가 제대로인데 엄청.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애도 여기 가서 오로라 보고 왔는데 그 오로라는 뭐 이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던데. 아니 거기도 오로라가 뜨긴 떴더라고요. 예. 7907번 예, 여행 잘하고 예, 무사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연의 신비로운 오로라를 보시더니 이 노래 신청하셨네. The Beatles Across the Universe.

Take Six, Biggest Part of Me 들었습니다. 앰브로시아 곡을 아주 이렇게 또 커버를 멋지게 했죠. Take Six. 이우창 씨가 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Beatles의 Across the Universe였고요. 2865번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낙조 보러 가는 길이에요. 부산에서 양곱창 먹었는데 맛있네요. 이미 도착하신 거죠? 설마. 상암동에 해 다 졌는데. 야, 뭐 이제 사진까지 안 보냈어도 돼요. 양곱창 사진. 예. 저도 뭐 예전에 많이 먹었습니다. 예. 아, 배고파. 자, 2865번으로 마침 더 롤링스톤즈 음악 청해 주셨네요. 아까 또 로니우드 얘기도 했으니까 더 롤링스톤즈의 Beast of Burden.

Rolling Stones의 미스터 버든에 이어서 5642번으로 통해 주신 The Smiths, There is the light that never goes out.

0: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는데요. 다만 크게 나는 일교차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직 여름 옷 완전한 정리는 좀 이르고요. 가을 옷은 미리 꺼내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 저녁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햇볕이 강한 터라 해가 있는 곳에서는 날이 꽤 뜨거운데요. 주말에도 이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이 강하니까 조심하셔야겠고 아침 저녁은 쌀쌀하니까 꼭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내륙의 경우는 일교차가 무려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다음 주도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더위는 심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팔코의 비에나 콜링 들었습니다. 0939번으로 와, 가끔 아저씨가 제 머릿속을 보나 싶습니다. 신입사원으로 3주차 마무리하며 비엔나에서 교환학생하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데, 와, 거기서 즐겨 듣던, 그리고 제가 비엔나에 있을 때 아저씨가 제 사연을 읽고 틀어주셨던 비엔나 콜링이 나오네요. 기분이 좋아지는 금요일입니다. 제가 머릿속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지금 신청하셨어요? 8981번으로. 와, 네덜란드 하를럼에 계시네. 예. 사진도 보내셨는데, 아, 뉴욕의 할렘이 이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했어요? 오. 예. 아니, 사진 보내셨는데, 가족 사진. 예. 국제 결혼을 하셨네. 아, 부인께서 그럼 네덜란드 분이십니까? 오. 아,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 아기가 그냥, 어우, 귀여워. 예. 고맙습니다. 예. 8981번. 예. 팔코의 비에나 콜링. 4804번으로는, 아, 아저씨,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6살 아들이랑 모처럼 하루 종일 있었는데, 아우, 하루 종일 신랑이 하고 저녁 되니까 짜증이 자꾸 나서요. 아유, 애한테 계속, 예, 윽박지르게 되네요. 에휴, 전 나쁜 엄마인가 봐요. 예. 싱글로 살았어야 하나 봐요. 야, 이 무슨 소리예요. 예. 아,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아, 또 얘가 예쁜 짓 하면 얼마나 또 귀엽게요. 근데 애 엄마가 이런 노래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왜요? 많죠. 자, 케을라니 폴디드.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플라이트. 893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켈라니의 폴데이드였고요. 아, 커피 마시기 늦은 시간인데 아, 노래가 달콤해서 고민되네요. 최수경 씨. 네. 그 디카페인으로 한 잔 드시든가. 아, 위험한데. 아, 카페인에 민감하면 위험해요. 그 책 좀 주시겠어요? 왜 그 책 그 얘기하려고 딱 놔둔 건데. 자, 강주원 씨가 2013년에 지산락 페스티벌 티켓 주셔서 와이프하고 그때 광주에서 태교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아, 아 그때 닐바나 본 거예요? 우리나라 안 왔는데 닐바나는. 아니 마침 근데 닐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제목의 책이 오늘 한국 도착했어요. 닐바나 평전. 김성대 씨가 쓰셨네. 야. 강주원 씨 고맙습니다. 예, 닐바나 Smells Like Teen Spirit.

닐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예. 조금 아까 얘기한 그 닐바나 평전 이거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께 좀 나눠드릴 거니까요. 예, 기대해 주시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홍경희 씨가 청해 주신 랜디 크로퍼드 스트릿 라이프입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작년 콩쿠르 우승 이후에 데뷔 음반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첫 앨범을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긴장되고 책임감이 컸는데요. 뭔가 다르게 더 특별하게 쳐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평소에 연주하듯이 가장 자연스럽고 저답게 연주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힘을 주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정답일 때가 오히려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운전이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3: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 너 다음엔 안 그럴 거지? 라고 합니다. 사실 어린 시절의 다툼은 전적으로 나 혼자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닌데 저 말을 듣고 나면 친구들과 놀다가 언제 또 싸우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면서 아이 스스로 압박과 불안을 키우게 된대요. 그보다는 다음에도 싸움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럼 오늘처럼 얘기로 풀면 된다고 해결 방법이 있다는 사실로 안심시켜주라고 합니다. 다 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를 그르칠까봐 지레 겁먹기보다는 어딘가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용기 있게 한 발 내딛는 거죠. 이젠 그걸 찾을 만한 어른이 됐으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11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아르디토 프라모노의 Here We Go Again, Fanboy였습니다. 별밤 열면서 아이 훈육할 때 너 다음에 안 그럴 거지? 이 말이 아이에게 아빠가 불안을 야기한다고. 그런 말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말로 안심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제 주변에 좀 아이들 키우는 애들은 한참 동안 왜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절대 소리를 지르지 말고 뭐 하면 안 되고 그거에 다들 반기를 들며 안 된다. 체벌을 해야 될 땐 해야 된다. 이걸 좀 기조가 바뀌는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에게도 가장 많이 해드리는 얘기예요. 안 싸우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싸울 수는 있는데 그거를 잘 풀어나가는 경험 몇 번만 해봐도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날수록 관계가 더 튼튼해지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나 어른에게나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별밤에서는 시를 통해 만나는 부엉이들의 이야기 박준 시인과 함께 나눌게요.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저한테 말 걸어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더더의 4개 다시 듣고 오셨어요. 김미진님께서요. 저 엄마랑 집에서 샤브샤브 만들어 먹었어요. 알배기 배추랑 청경채, 목이버섯, 숙주나물, 소고기 넣고 칠리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아유, 너무 맛있게 드셨겠다. 저도 샤브샤브 참 좋아하고 저희 어머니도 요거에 드시는 걸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메뉴의 결이 비슷해가지고 저희 남편은 근데 샤브샤브를 안 좋아해요. 고기는 무릇 구워야 한다 주의예요. 저는 구운 고기도 좋아하지만 샤브샤브도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칠리 소스도 당연히 좋은데 참깨 소스랑 폰즈 소스. 아니, 결국엔 3종이 다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저도

한번 먹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불끈 듭니다. 5123님께서 대장부왕님 저 얼마 전에 남자친구 동생 부부의 집들이 겸 상견례를 마쳤어요. 아 끝나고 나니까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대장부왕은 상견례 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지요. 저는 사실 그거 그렇게 긴장 안 했는데 저는 어른들과 이런 자리에 크게 불편함을 안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저희 어머님이 와 낯가림이 만렙이거든요. 그래서 청심환 같은 거를 조금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질어질하다고 약간 혈압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겪을 만큼 그리고 막 앞에도 잘 못 쳐다보시고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그 제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엄마를 대견해하는 그래도 엄마 제법 어머니 같은 모습이었어. 뭐 어른스러운 척 되게 잘하더라 하면서 제가 오히려 어머니를 칭찬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회를 먹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좀 워낙에 또 시부모님이 편하게 해주셨어가지고. 강성주님,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36살 제빵사입니다. 방아쇠 수지 수술을 해서 23일이나 쉬게 됐어요. 이번에 쉴 때 제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평소 아팠던 곳 치료할까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거 방아쇠 증후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생기고 집안일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생겨요. 이게 막 뭔가 짜고 할 때 손가락 힘 빡빡 주는 거 오래 하신 분들이 이걸로 엄청 고생하시는데 방아쇠 증후군이나 이게 뭐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우는 팔꿈치 쪽에 생기는 좀 염증이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시면 큰일 나는 거 성주님 아시죠? 특히나 손 쓰셔야 되는 분이니까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쉬시겠어요? 완전한 회복할 때까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김재환 그리고 스텔라장의 9월의 바캉스 듣고 오셨습니다. 최진우 님이요. 대장부엉은 시력이 좋은가요? 12살 저희 딸 시력이 1.0이 넘었는데 이번에 검진 갔더니 0.2까지 떨어지고 근시가 심한

심하다네요. 아무래도 제가 시력이 안 좋은 탓에 아이도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아이가 안경 맞추고 처음 쓰는데 눈물이 왈칵. 저 어린 게 벌써부터 얼마나 불편할까요. 아이고, 이런 걸로도 좀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일이군요. 참, 저 어릴 때는 안경 쓰는 친구들 부러워했는데 속없는 얘기였어요, 그게 다. 그래도 좋은 거 물려주신 게 더 많을 텐데 고작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시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던 상태로 오래 살았더니 요새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져 봤자 남들이 들으면은 좋은 시력, 한 1.0대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뿌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 불편한 느낌? 예.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시력인데 저한테는 뭐가 혼탁해진 느낌이 들긴 하고 이제 슬슬 노안도 찾아오기 시작한 것 같고요. 0111님께서 막둥이 픽업해서 간단히 저녁 먹여 태권도 보내고 급하게 순두부찌개 끓여서 남편이랑 저도 저녁 먹고 걷기 1시간 하고 둘째 교복 손빨래해서 넣은 다음 남편 근무지까지 차 태워주고 지금은 둘째랑 같이 막둥이 픽업 왔어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새 아들 엄마입니다. 신청곡 YB의 흰 수염 고래요. 제가 지칠 때마다 듣는 노래입니다. 진짜. 이 노래쯤은 되어야 우리 0111님의 피로함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힘 한 번 더 내주십시오. 노래 함께 듣지요. YB의 흰 수염 고래.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냥 최근에 들은 노래 중에 하나 가지고 왔어요. 톰 미쉬의 무비라는 노래인데요. 금요일 밤 딱 이 시간대쯤 들으면은 아주 잘 어울리겠다 싶은 약간 그루비하기도 하고 톰 미쉬 음악들이 그리고 어쩐지 모르게 살짝 막 너무 들뜨지는 않을 만큼 신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금요일 밤에 우리 또 집돌이 집순이들은 요 노래 들으면서 내적인 그런 라운지 클럽 정도에서 노는 느낌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끼리 한번 쿨하게 놀아볼까요?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입니다. 톰 미쉬의 무비.

텀미쉬의 무비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어때요? 뭔가 우리 금요일 밤에 되게 분위기 좋은 데에서 큰 대화는 별로 없이 와인을 마시면서, 와인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저는 왠지 아무튼 어쩌고 저쩌고 와인을 마시며 음악에 되게 시크하게 리듬을 이렇게 타며, 아무래도 저는 또 리듬을 잘 타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한 주의 피로를 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상 저는 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지고 오겠고요. 8424님께서 이나임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와 별밤을 듣는 3학년 학생입니다. 2학기 저의 계획은 칼림바로 너의 의미를 악보 한 보고 연주하는 거예요. 이나임의 라디오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들을 거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약간 숙제처럼 듣지 말아주세요. 재밌어서 들어주세요. 재미있어서 들어주시겠죠? 칼림바가 되게 작은 악기 같은데

초대하기도 쉽고 근데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악기지요. 금속으로 된 그런 악기인데 나무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거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거 연주 잘하시는 분들 보면 언제 어디서나 뭐 기타만 해도 제일 간단해 보이지만 큰 걸 이고 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건 정말 하모니카 마냥 툭 꺼내가지고 분위기 있게 연주가 가능하더라고요. 신혜경님, 주방에서 음식 만들다가 손가락을 살짝 베었어요. 피도 조금 나고 따끔해서 남편한테 징징 댔는데요. 남편이 그제야 소매를 걷어서 팔에 난 상처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사장에서 굴삭기를 마치고 내리다가 철골에 긁혔대요. 상처가 꽤 깊은 데다 한참 전에 다친 것 같았는데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니 다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들자 손가락 조금 베었다고 징징댄 게 미안해졌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고 혼냈는데 혼내고 싶은 게 아니라 다치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오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매일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주기만 하라고 앞으로는 작은 상처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말고 제발 몸부터 잘 챙기자고 다정히 말해주고 싶네요. 라는 사연이에요. 너무 슬픈 반성이다. 왜냐하면 손가락 살짝 베인 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손가락이 다치면 피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매일 이 물에다가 손을 담그셔야 될 텐데 그냥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베인 거랑은 차원이 다른 불편함일 텐데 아이고 근데 또 이랬을 때 아니 이거 옛날에 다친 거 얘기하는 거고 내 아픔은 내 아픔인데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그냥 미안해져 버리고 만 애경님 남편분을 향한 사랑이 너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마음은 꼭 직접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되고 놀라고 속상하고 미안해서 버럭 혼내는 톤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마음 아니라는 거 너무 쑥스러우면 톡으로라도 꼭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우리 정말 자주 전하면서 살아봅시다. 노래 듣고 올게요. 소진의 매일 그대와

소진의 매일 그대와 듣고 왔습니다. 8001님께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실천을 잘 안 하고 친구는 하고 싶은 건 별로 없지만 마음먹은 일은 달려드는 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며 10년째 붙어 다니네요. 서로 반씩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 8001님은 의욕 부자고 친구분은 의욕은 별로 없어. 근데 뭐 해야겠다 하면은 실행력이 빠른 거. 진짜 이 두 분은 서로 시너지를 내거나 반반씩 섞을 수 있으면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근데 의욕이 있는 게 이것도 참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일 때 인간은 제일 좀 힘들다고 하더군요. 저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실천 안 하는 쪽인데 실천을 잘 안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달래봅시다. 9587님,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판매직인데 손님 없는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무선 이어폰을 끼고 완벽한 하루부터 별밤까지 몰래 들으며 일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안 갔는데 미니 들으면서 하니까 금방 가네요. 이 생각을 왜 진작 못했을까요? 별밤 끝나는 시간이 제 퇴근 시간이다 보니 별밤이 너무 기다려져요. 세상에나 너무 훌륭한 루틴입니다. 딱이네요, 딱. 예? 무선 이어폰 진짜 이 현대사회 최고의 발명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3867님, 오래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주말을 기다리고 여행 날짜를 기다리고 만나고 돌아오면 또 다음 약속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둘이 같이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있네요. 준비할 게 많아서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살게 될 날이 기다려져요. 검정치마에 에브리띵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다툼이 정말 많다고 하니까 절대 예, 원래 지금 이 시기는 그런 거다 하면서 인고의 그런 좀 견딤으로 그 시간을 다툼 없이 좀 넘기시면 좋겠어요. 지나고 나면 제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울 때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노래 들려드릴게요. 검정치마의 Everything.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6931님, 별밤에 문자 쓰느라 제 손을 봤는데 그나마 자랑할 건 뽀얗던 피부라 애기 손 같던 제 손이 이제 나이를 먹었네요. 이제 손도 늙어요. 아, 손 늙죠. 예, 여기저기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때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요. 제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3부에서 박준시님 모셔올게요. 네이키드, 메이 뮬러, 폴로 G의 Better Days.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화달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하교월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0: 고향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이 분담.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쓰는 박준입니다.
0: 아, 시인님이 위대한 시인이라는

0: 아랑곳 없이 이 출간하고 나서 인터뷰를 막 이제 하고 계시는데 한그 인터뷰 기사 일부를 소개해드리자면 사랑을 노래하지 않는 시인이 있을까마는 박준은 가히 사랑의 시인이라 할 정도로 줄기차게 사랑을 시로 읊었다. 거의 그 사랑에 있어서는 시 쪽에서는 박준이다.
1: 네,
0: 와, 거의 이런 평가네요.
1: 가히 사랑의 시인이라니. 근데 사실 모든 시인들의 욕망이나 목표는 아름다운 사랑 시한편 쓰기. 네,
0: 그렇죠.
1: 근데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름 살만한 시절에 시를 쓰고 있으니까 사랑 시를 써도 되거든요.
0: 그럴 수 있어, 맞아.
1: 근데 또 시인, 과거 시인들 또 항일했던 시인들 보면 사랑시를 쓰고 싶으나 당장 눈앞에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걸 내가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저는 운때가 좋았다.
0: 아, 근데 그 또한 크게 넓히면은 사랑의 범주에 전 들어가는 이야기들이라 생각하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시대를 만났어도 시인님은 그 사랑을 토대로 그 이야기를 담은 시를 쓰셨겠죠.
1: 그렇죠. 그리고 거대하다는 게 정말 어떤 현실에 충격을 줄수 있는 큰 목소리를 내는 것도 거대한 것이지만, 그냥 작은 방에서 세 가지 반찬 차려놓고 밥을 먹는 이 사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거대한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저는 아마 후자에 좀 닿아 있지 않나.
0: 뭐 어느 시대에 나왔었든지 간에 그 시대에 또 시인 아이돌이 되셨을 거라 저는 의심치 않는데 시인 혹시 그 영화 시 보셨어요?
1: 봤어요.
0: 그게 저는 진짜 이창동 감독이 시를 영화화한 역작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거의 최애 영화로 꼽는 작품이거든요. 시라는 것은 무엇을 아름답게 표현하느냐 또는 뭐 찾아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직시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시인님 어떻게
1: 맞아요.
0: 보셨어요?
1: 그러니까 그 인상적인 장면이 사과를 보고 시를 쓰라고 과제를 내줘요. 사과가 사과지 무슨 사과를 보고 시를 써라고 해서 주인공이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가 사과를 하니 확 베어 물거든요. 사실 그런 지점들, 그러니까 시가 마냥 아름답고 고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장 나에게 밀접할 수 있는 걸로 다가오는 것.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 몇번 뵀는데 가장
0: 진짜요?
1: 위대한 건 거기 시인들 혹은 문인들이 등장해요,
0: 네,
1: 영화 속에.
0: 맞아요.
1: 근데 더 재미있게 등장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저를 섭외하지 그러시니까 제가 망가질 수 있는데. 근데 그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시인을 희화화하지 않는다. 재미있대. 희화화해서 그리지 않는다. 아,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0: 맞아, 이제 신작도
1: 그죠, 극찬을 받고 계시죠. 네.
0: 너무 제일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 것 같고, 오히려 박준 시인님이 희화화된 캐릭터의 시인을 연기하기에는 홍상수 감독 쪽이 좀더
1: 저는 그냥 생활 연기할 수
0: 계속
1: 있어요.
0: 모든 거를 시로
1: 네.
0: 계속
1: 손톱
0: 얘기하고.
1: 자랑하면 돼요. 갑자기 시 얘기하다. 근데 제 손톱 예쁘지 않아요?
0: 갑자기
1: 네
0: 그러네요.
1: 번째가 제일 예뻐요.
0: 바로 우리가 작품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주에도 시인님과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같이 들어볼 거고요. 그 전에는 시 퀴즈도 풀어볼 거예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 통해서 참여 가능하고요. 소개되면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 퀴즈가 담겨있는 시 낭독해 주세요.

고영민. 길가 돌멩이 하나를 골라 발로 차면서 왔다. 저만치 차놓고 다가가 다시 멀리 차면서 왔다. 먼 길을 한 달에 매왔다. 집에 당도하여 대문을 밀고 들어가려니 그 돌멩이 모난 눈으로 나를 멀끔히 쳐다본다. 영문도 모른 채 내 발에 차여 끌려온 돌멩이 하나. 책임 못질 돌멩이를 집 앞까지 데려왔다.

0: 내 동행이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책임감을 느껴본 건 언제인가요?
1: 네, 이번 주 시퀴즈는 고영민 시인의 동행에서 내드렸는데요. 아, 역시나 시인이다 싶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걸 읽으니까 나도 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라는 게 기억이.
0: 네, 저는 읽다가 새삼 소리내어 읽다가 약간 웃음이 터졌는데. 네네. 이거 배우자다.
1: 어?
0: 그러니까 시인의 배우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가장 이 시가 넓게 다가온 지점은 배우자다.
1: 아, 지금 시인님의 네. 감상을 존중할게요.
0: 네.
1: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0: 네. 네.
1: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이런 식으로 놀면서 등하교 해본 기억 아마 누구나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특히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돌멩이 같은 게 길에 이렇게 뭐 쉽게 볼 수 있었잖아요. 요새는 뭐 좀 힘들 수도 있겠어요.
0: 그야말로 발로 채이는 게
1: 그렇죠?
0: 돌멩이죠.
1: 네. 네. 근데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차면서 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지점에서는 개를 차면서 더 이상 못 가는 네. 구간이 생깁니다. 뭐 건널목이라든지.
0: 네.
1: 그때 왠지 모를 서운함과 미안했던 감정이 기억이 나요.
0: 전 주로 좋은 데로 보내줬어요. 나무 밑이나.
1: 그래야겠네.
0: 그늘이나 그러니까. 이런 데.
1: 네. 야, 이거 너무 애틋한 마음이고 좀 재밌네요. 이게 완전히 기억이 안 나는 사소한 기억인데. 아무튼 근데 그렇죠. 시인님 해석을 들으니까.
0: 심지어 돌멩이뿐만 아니라 껌종이 같은 것도 그냥 버릴 수 있었는데 네. 내가 뭐 버스나 택시에서 계속 이걸 빳빳하게 접은 거예요. 잘 못 버려요.
1: 나랑 전 그건 안 그래요.
0: 나랑 동행했잖아.
1: 그거는 잘 버릴 수 있는데 네. 돌멩이는 왠지 나는 어떤 이 거리를 함께 했을 때에 온 그 느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0: 동행 진짜 말 그대로.
1: 그렇죠.
0: 네.
1: 아, 아무튼 참 재미있는 그리고 약간 어린이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0: 네.
1: 이번 주 시퀴즈 고영민 시인의 동행에서 내드렸고요. 부엉이들이 처음으로 책임감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물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답변 만나볼게요.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0: 곽진원이 부른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시퀴즈에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돌멩이를 집까지 끌고 온 화자처럼 부엉이들은 언제 처음으로 책임감을 느껴봤는지 물어봤어요. 답변 하나씩 만나보죠.
1: 0808번님. 어릴 적 처음으로 반려견을 집으로 데려왔던 날입니다. 단순히 귀엽다고 예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밥을 챙겨주고 매일 산책시키며 생명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분 좋은 무게감이 제가 세상에서 처음 경험한 진짜 책임감이었습니다.
0: 아, 이거 아주 대표적인 첫 책임감이고 또 집에 어른들이 너무너무 잘 이 네. 교육을 네. 해주신 케이스인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올해는 안 있었어요. 근데 뭐 밥 주고 산책하고 하는 거는 다 어른들이 하고 저는 이제 귀여워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책임감이라는 것을 동물 친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나중에 커서야 그렇다라는 걸 알게 됐었고 김송우님, 첫 직장에 출근해 제 이름이 적힌 사원증과 명함을 받았을 때입니다. 누군가의 자식이나 학생이 아닌 제 몫의 일을 해내고 그 결과에 온전히 이름을 걸어야 하는 한 명의 사회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묵직한 책임감이 찾아왔습니다. 명함 받았을 때 좀 그랬다.
1: 처음 명함 받았을 때.
0: 와, 그때 너무 기분 좋았어. 엄청 이 무슨 쿠폰을 잔뜩 받는 기분이었고 네.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꼭
1: 돌리죠.
0: 네, 돌려요. 맞아요. 그리고 전 그것도 있었어요. 이제 뭐 다른 거래처나 타회사 분들 만나면 거기서도 네. 명함을 받잖아요. 네. 그럼 명함 책을 보통 거기서 쫙 꽂는데 그 채워갈수록 네. 어리도 우편 모았던 것처럼 우표.
1: 혹은 예전에 네. CD 플레이어 돌리는 CD 디스크를 네. 이렇게 수납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채워갈수록 내가 매니아가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기분이죠.
0: 그런 거. 그래서 명함이 맞아. 늘어날수록 내가 진짜 사회인이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 나중에는 뭐 그냥 어디에다 두는지도 모르고 맨날 흘리고 다녔었지만 또 네. 뭐 있을까요?
1: 여비님께서요.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집안일이나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걱정 없었는데 독립하고 나니까 책임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 직장 때문에 내 집이 아닌 월세살이었지만 이전과 다르게 나는 이 집에서 살아야 하고 이곳에서 내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 20대부터 책임감을 가지며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다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부터 책임감을 가장 크게 느끼지 않나요?
0: 맞지요. 네. 그때부터가 왜 항상 엄마가 화장실 나왔을 때 불 꺼라.
1: 맞아.
0: 뭐 쓸데없이 물 틀어놓지 말아라.
1: 냉장고 문 손 씻고 만져라.
0: 그래요? 뭐

0: 게 왜 그랬는지를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취는 항상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항상 얘기했는데, 근데 요새는 또 마냥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는 게 20대 분들이 이게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이 보장되는 그렇죠.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참 뭐 본인들의 선택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그랬어요. 제가 취직을 처음 취직하자마자 부모님이 너무 환호성을 지르시는 거예요. 잘 됐다. 드디어 우린 간다. 그래서 어디 가시냐? 귀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 거래요. 전 저도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20대 나이인데 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방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완전 찬성이다. 부모님 네. 꿈을 이루셔라. 네네. 문제가 생겼어요.
0: 뭐죠?
1: 부모님 집을 팔고 갔어요.
0: 아 당연히 그러시겠죠.
1: 거기서도... 아 전 집을 두고 갈 줄 알았죠.
0: 아니 무슨 말? 당연히 거기 가서도 삶이 있는데.
1: 나 어떻게 하냐? 네가 알아서 해라.
0: 알아서 해야죠. 네,
1: 그렇죠.
0: 네. 아유 좀 올바른 부모님이셨네요. 그래서 덕분에 덜 방탕했던 박준 시인님이었고요. 영영님은 저는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랑 4살 차인데 동생이 처음으로 집에 왔던 날이 그 수십 년 전인데도 아직까지도 생각납니다. 새근새근 방에서 자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동생을 챙겨야 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때를 기억 못하고 본인 잘난 맛에 사는 동생! 살짝 얄미울 때도 있어요. 이게 확실히 이 형제 자매가 있는 집이 네. 확실히 그렇게 그렇죠. 커야지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성질들이 있어요.
1: 그리고 이 야 동생 이제 내가 업어 키웠는데
0: 맨날
1: 지 잘난 맛에. 근데 이거 네 살은 신뢰감이 있어요. 두 살 정도 혹은 세 살까지는
0: 아, 그거는 뭐.
1: 같이 크거든요.
0: 그럼
1: 네 살 차이가 나면 정말 말 그대로 똥기저귀 갈아주거든요.
0: 갈아주죠. 항상 네. 그 얘기를 70대까지도 하더라고요. 어른들 보면 내가 네 무슨 기저귀 갈아주고 뭐 어쩌고. 네. 자 이렇게 부엉이들의 답변 만나봤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올게요. 유다빈 밴드 피처링 하현상의 털어버리자.

0: 유다빈 밴드 피처링 하현상의 털어버리자 듣고 왔습니다.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고영민 시인의 동행에서 부엉이들 처음으로 책임감을 느껴본 때가 언제냐 물어봤는데 시인님도 궁금합니다. 아주 진짜 완전 맨 처음.
1: 저 완전 처음은 혼자 대중교통 타기 시작할 때 그때 너무 불안해서
0: 무섭지
1: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안 앉고 특히 지하철 네. 노선 다 외우기
0: 아 외웠어요?
1: 네 외웠어요
0: 야, 대단하신데요 네. 저는 저도 잘 못 앉았던 게 이 계속 그 노선 표를 보면서 네. 내가 지금 어디 왔고 몇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고
1: 굉장한 미션을 받은 것 같잖아요
0: 그쵸?
1: 네. 네. 그게 아마 책임감
0: 맞네요
1: 요즘에는 맞네요.
0: 두부?
1: 제가 밥을 해먹고 사니까 두부를 먹어야지 하고 사요. 근데 안 먹게 될 때가 있잖아요. 두부 버릴 때의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요.
0: 불쾌할
1: 내가 정말 잘못하는 것 같아. 이 순백의 깨끗한 애를 내가 버린다고? 유통기한 지났다니요. 요즘엔 두부. 처음엔 지하철.
0: 네. 네, 앞으로는 잘 드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4부로 돌아와서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듣고 올게요.

0: It's one and more. NBC FM for you.
1: Chat 따라해 보세요.
2: Account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Account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Account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시간이에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케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0대 초반 부엉입니다. 얼마 전 저랑 친한 친구가 사귀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기 조심스러웠지만 결론은 저랑 썸을 탔던 사람과 사귀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친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랑 그 사람은 썸만 탄 게 아니라 잠깐 사귀었거든요. 친구는 이걸 모르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랑 썸 탔던 사이인 걸 알면서 그 사람과 사귀는 친구가 그 다음부터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남친과 연락할 때도 신경 쓰이고 약속을 잡는 것도 그 사람을 피해야 하니까 불편하고요. 헤어진 지 세 달밖에 안 됐는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환승 연애가 아닐까 싶어 물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친구 입장에서는 썸이 끝난 지 좀 됐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무튼 지금까지 친구랑 저의 관계는 너무나 좋았고 아직도 친구랑 놀 때 재밌고 코드도 잘 맞아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론 계속 불편합니다. 친구가 전남친한테 고백하기 전에 저에게 물어봤으면 괜찮았을까요? 저한테 사귀게 됐다는 걸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마음이 안 좋은 걸까요? 전남친도 저랑 친구가 친하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고백을 받아준 걸까요? 마음속으로는 의문만 가득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친한 친구라도 어쩔 수 없이 서서히 멀어져야 하는 걸까요?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1: 친구가 전 연인과 사귀게 돼서 좀 혼란스럽다는 케이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썸만 탔다라고 친구는
2: 알고 있고
1: 알고 있는 거고. 하지만 잠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잠깐 사귀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케이님은 그 관계가 아주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사이였던 거고.
2: 네.
1: 근데 뭐 이제 전 남친도 그렇고 뭐 친구분도 그렇고 이 관계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의 무게 차이가 좀 나는 것 때문에 일단 네. 마음이 좀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아, 그리고 이런 풍경 설명하니까 딱 아, 너무 불편하겠다 싶은 것은 이제 내 앞에서 뭐해? 자기야. 나 누구랑 같이 있지?
2: 일상적인 통화. 저녁 뭐 먹을까? 이따 만나.
1: 그 나랑 같이 있다고 막 얘기하고.
2: 맞아.
1: 그럴 때 조금 곤란하겠다 싶어요.
2: 그 사연자께서 다섯 개의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져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 친구가 전 남친한테 먼저 고백한 거예요. 그쵸?
1: 맞아.
2: 썸 탄 건 알면서도. 근데 그 전에 나한테 허락을 받았다면 물어봤다면 괜찮았을까? 전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허락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구가 사귄 줄 모르고 썸 탄 줄만 알고 나 근데 요즘에 누가 좋아졌는데 고백해도 돼? 라고 하면 높은 확률로 해봐라고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1: 그치,
2: 더
1: 어차피.
2: 마음 안 줘요.
1: 맞아.
2: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 두 번째, 사귀게 됐다는 걸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마음이 안 좋은 걸까? 이거

0: 당연히 아닐 거고. 응? 근데 그거요. 불편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사실 이런 일이 없지 않았어요.
0: 네.
1: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라 전 정말 아무 상관 안
0: 아메리칸 스타일.
1: 아메리칸에서가 아니라 좀 지나간 그 연인에 대한 그 마음이 한 번도 이거 좀 문제예요. 제가 아주 깊게 사귀진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깊게 사귀어도 괜찮아요.
1: 아 진짜?
0: 네, 괜찮았어요.
1: 우리가 좀 근데 좀 이례적인 건가요? 보통은 그걸 좀
0: 그리고
1: 이상하다고.
0: 비로소 그 친한 친구가 네. 제 전 연인과 헤어졌을 때 네. 굳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만나던 시기에 이 친구에 대해서는 놀리기도 해요.
1: 아,
0: 넌 그때 그래. 눈에 보이는 게 없었지? 뭐 이렇게. 근데 서로에 대한 예의 때문에 네. 그 상대방을 등장시키진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근데 10분 이해가 가요. 저는 저나 박준시님이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은 이게 마음 쓰이는 일인 게 맞을 것 같아요.
0: 네.
1: 아, 근데 이게 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아, 너무 애매모호한데 일단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박준시님이 내려주는 처방 시 부터 만나고 오겠습니다. 최유리의 동그라미.

0: 한강 다리를 건너며 최영숙. 한강을 건너본 지도 오래, 반성을 해본 지는 너무도 오래. 무엇이 견디게 하는가? 깊숙한 강물 찬 물살이 발목에 일어 생의 잔돌에도 쉽게 흔들렸지만, 무엇이 견디게 하여 이만큼 물 밀어가는 그대 기다리게 하였는지. 흘러라 그대, 흘러라 사랑. 슬픔도 오래 고이면 독이 되는 것을. 시간에 몸 기대어가는 새떼 새떼들. 내가 먼저 놓으리 이 끈, 질긴 노끈. 그러면 하늘강 저쪽은 풍덩.
1: 전 연인과 친구가 사귀게 된 바람에 혼란스러워졌다는 K님 사연에 박준 시인이 내린 처방 시였습니다. 최영숙 시인의 한강 다리를 건너며였는데, 시의 특이한 점이 이 말미에 괄호를 치고, 네, 이 내가 먼저 놓으리 이끈 질긴 노끈, 그러면 하늘강 저쪽은 풍덩? 이 괄호 안에 있거든요.
0: 약간 더 속마음 같죠.
1: 아,
0: 약간 그렇구나. 그리고 좀 어조가 경쾌해지잖아요. 풍덩도 맞아. 그렇고.
1: 네.
0: 네. 오. 제가 이 시를 가져온 것도 마지막 이 단락인데요. 이 어쨌든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대장부형의 말처럼 무게감도 다르고 서로 입지도 다르고, 그런데 이 고민은 그냥 먼저 놓으셨으면 좋겠다. 맞아. 왜 그러냐면 반드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셋 중에. 그러니까 사연자는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고백해서 사귄다는 걸 통보받았잖아요. 친구는 나와 이 전남친의 관계를 모르고, 전남친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나랑 3개월 동안 사귀었는데 고백받는 순간도 먼저 알았을 거고. 이 문제 반드시 불거져요. 그래서 나중엔 이 둘의 문제가 될 텐데.
1: 맞아.
0: 그러니까 이 고민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먼저 놓으셔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 문제를 둘이 갖고 어떻게 해결하든지. 높은 확률로 둘 중 한 명은 안 볼 겁니다.
1: 그렇죠.
0: 네, 또 높은 확률로 둘 다 안 보거나. 그러니까
1: 너무 이게 선택권을 K님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내가 선택해서 여기서 떠나겠다. 이거를 지금 내리실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무엇을 잃는다, 내가 뭔가 뭐 약간의 배신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마음이 오랫동안 아플 것 같거든요.
0: 그리고 저는 어떤 걸 걱정하냐면, 정말 높고 넓은 마음으로 둘의 관계를 축복해 주기로 했어요. 만약에. 그런데 이 둘 사이가 계속 진전되다가 걸렸어. 남자친구가 솔직히 토로한 거야. 나 사실 너 만나기 전에 썸 탄 게 아니라 사귀었었어. 이 둘은 사연자분 보기 힘들어할 거예요.
1: 힘들지.
0: 그때 두 번 또 상처를 받으실까 봐 전 그게 걱정이에요.
1: 그런데 근데 자기가 얘기할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알게 될 수는 있죠.
0: 알게
1: 어떻게 될 세상 일이란 것을.
0: 네, 네.
1: 그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친구분은 아차 싶겠죠. 아차.

0: 싶어서 어떤 의미로 미안함을 못볼 거고.
1: 네, 그리고 내가 그때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 그때 너랑 썸 탔던 애 있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고 그걸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주던 내 친구며. 그리고 그 이후로 한동안 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내가 했었던 말, 행동 이런 게다 떠오르면서 아마 그때 또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때 K님은 만약에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고 뭐 이러면은 또 마음이 풀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성향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사귀었는데 썸 탔다고 하면서 나 걔랑 사귀게 됐어. 그러면 야, 나 걔랑 사귀었어. 저는 사귀는 건 냅두는데 얘기는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얘기를 못 하신 좀 굉장히 마음 약한 분
0: 그렇죠.
1: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K님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참 이렇게 됐을 때 마음 찜찜한 사람이 손해고 그 속상하긴 한데요. 박준신님의 말이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놔버리자. 예. 자, 약간의 속상한 사연이었습니다.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지훈 시인과 함께했는데 시인님 주변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좀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뭘까? 우리처럼 아 그냥 아 제가 걔 사귀는구나. 그만큼 우리가 안 깊게 사귄 아니지 시인님 깊게 사귀었댔죠.
0: 네, 저는 그 살면서 사랑하는 모든 일의 애달픔에 대해서 그냥 이해 거기서 통한 것 같아요. 너도 힘들었겠구나. 나처럼 얼마나 날 미워했을까. 내가 널 미워했듯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망하길 바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왔어라고 다시 내 어깨를 툭 치는 너의 마음은 뭐였을까. 이 모든 것들이 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밉지 않게 됐어요. 다들 애쓰며 사는구나.
1: 다 했으면 살아. 맞아요.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시 퀴즈 그리고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 텐데, 뭐 부부, 연인 얘기가 아니어도 친구나 가족, 심지어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0: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비바두비의 The Way Things Go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5: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의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11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0222님께서 대장부엉 여름옷이랑 이불 정리에 들어갔어요. 추석 지나고 하는 게 국룰이지만 저는 제 속도를 알기에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하려고요. 아주 현명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언제 다 하나 고민되면은 조금씩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살살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끝곡으로 조유리와 이석훈의 가을 상자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작년 콩쿠르 우승 이후에 데뷔 음반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첫 앨범을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긴장되고 책임감이 컸는데요. 뭔가 다르게 더 특별하게 쳐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평소에 연주하듯이 가장 자연스럽고 저답게 연주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힘을 주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정답일 때가 오히려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2: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4: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5: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4: 에드블루 블루웨일.
6: 금성 ENC.
7: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0: 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1: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 제릭입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될 때마다 리셋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게임을 할 때도 그 판이 잘 안 풀리면 리셋하고 시작하듯이 힘들었던 지난 달은 보내주고 긍정 파워로 새 판을 짜보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죠. 이번 달은 다르다, 같은 실수는 없다, 우주가 내 편일 거다 라고 믿으며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해봅니다. 9월에는 여러분을 위한 작은 행운과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오늘도 아이돌 라디오가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Always remember, Adula Love.

네, 아이돌 라디오의 첫 곡 더보이즈의 클로버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냈나요? 왜 이렇게 못 지냈을까요? 아, 저 보고 싶었어요.

0: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꾸꾸꾸로 해봤습니다. 에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MHz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튜넥스와 함께 돌아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더 보이즈 에릭과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1: 돌랑이들 주목! 컴백 준비라는 숙제를 너무 열심히 해서 얼른 여러분께 검사를 받고 싶다는 아이돌이 등장했습니다. 무엇이든 다 잘하고 싶다는 야망을 가진 그룹 만능 투넥스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 그럼 먼저 힘차게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3: 투넥스입니다!
1: 파이팅 넘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오늘의 추금이를 수식어로 붙여서 개인 인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제 추금이는 이제 강아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강아지 에디입니다! 네, 9년 차인데도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할 수 있죠?
2: 네.
1: 저를 이기셔야 됩니다. 자 동규 씨부터. 오.
2: 오늘의 죽음이 여러분의 막내 동규입니다.
1: 오, 막내 좋습니다. 동규 씨.
4: 안녕하십니까. 오늘만큼은 섹시한 섹시 이누입니다.
1: 오늘만큼은 섹시한 이누 씨.
5: 브룸 브룸. 라이더 타이라입니다.
6: 타이라이더네요.
1: 네, 타이라이더.
7: 안녕하세요. 친근한 옆집 준이에요.
1: 옆집.
8: 옆집 준이.
1: 네, 옆집 좋죠.
9: 이게 뒷순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7: 점점 뭐가 많아져.
10: 안녕하세요. 오늘의 귀요미 담당 재훈입니다.
1: 귀요미 담당 재훈 씨.
11: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오늘 제일 화려한 남자 파랑으로 물들인 블루모드 시완입니다. 예.
12: 그럼 저는 오늘은 우베틱 아틱입니다.
2: 오 우베틱.
1: 아니 시완 씨가 유독 좀 튀어요.
11: 제가 네 저도 보니까 네 혼자 뭔가 이 배경에 물들 것 같이
1: 네, 네. 그래도 약간 혼자만 약간 드레스코드 살짝 어긋난 것 같아요. 좀 되게 밝은 색깔을 그 머리가 일단 굉장히 네. 네 제가 리빌 활동했을 때 딱 저 머리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두 번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아 왜 아, 너무 잘 어울리 너무 예쁜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왜냐 저러고 나서 덮잖아요 머리를. 덮으면 그 라인 그대로 투톤이 돼요 또. 아~ 네, 근데 그거를 다시 되찾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근데 시원 씨는 너무 잘 어울려요.
11: 아, 감사합니다. 네,
1: 좋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이렇게 보니까 한 분 빼고 막내 아틱 씨 빼고 다 동갑이네요.
2: 맞습니다.
1: 네, 다 05년생.
2: 맞아요.
1: 그 심지어 타이라 씨는 생일이 우리 더비들과 생일이 똑같아요. 오. 오~ 네, 4월 3일생이에요. 타이라 씨가.
9: 네 역시 더비.
5: 저도 네. 더비거든요.
1: 더비세요?
5: 네
1: 진짜요? 더비 생일은?
5: 4월 3일
1: 평생 잊지 않겠죠?
5: 오. 네
1: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이제 귀요미를 담당하고 싶은 재훈 씨도 있었고
13: 예
1: 재훈 씨 귀여워요. 평상시에 귀여운 담당이 아니신가요?
9: 아 이제 좀 해보려고 네. 종종 노력하고 있어요.
1: 오늘 그러면 재훈 씨가 할 수 있는 모든 귀여운 매력은 다 이제 보여주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9: 네.
1: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 동규 씨는 네. 오늘만큼은 막내.
2: 맞습니다.
1: 막내니까 그럼 아틱 씨가 동규 씨한테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되겠죠?
2: 아우 당연하죠.
1: 자 아틱 씨 말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9: 자 해봐.
12: 안녕 동규야. 오.
1: 좋습니다. 자, 또 아돌라에서 저랑 만나는 것도 처음인데 오늘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오늘 아돌라를 찾아와 주신 또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죠. 바로 튜넥스의 첫 번째 컴백을 축하합니다. 이게 얼마만의 컴백이죠?
2: 어진 6개월 만에
1: 6개월 네. 만에 컴백. 네, 컴백입니다. 아, 좋습니다. 두 번째 미니 앨범 블루 모드가 발매된 지 지금 한 3시간 조금 넘었는데 먼저 이 따끈따끈한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9: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1: 귀엽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9: 제가 이 소개를 또 근래 많이 했다 보니까 오늘은 그럼 귀엽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10: 저희가 저희가요.

0: 이번에는 나에서 우리로 확장된 저희 이제 서사를 아주 잘 솔직하게 풀어낸 앨범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잘하네요, 재현 씨. 근데 이게 내 또 첫 컴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잖아요.
2: 맞습니다.
1: 소감이 어떠세요?
3: 저희가 또 말씀하세요. 아, 네, 저희가 또 이제 첫 번째 컴백이다 보니까 또 첫 데뷔 때랑은 다르게 무대에서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제대로 좀 즐겨보자라는 마인드가 제일 컸던 것 같고 네. 그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수학학원에서 숙제를 해가면 좀 숙제 검사 시간이 기다려지잖아요.
1: 네네네.
3: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희도 무대에서 이제 놀 준비가 정말 돼서 기다려지지 않았나.
1: 아, 네. 놀 준비가 되어 있다.
3: 네.
1: 부럽습니다. 사실 여러분 첫 컴백이니까 이제 놀 준비가 된 거잖아요.
3: 네.
1: 놀고 싶고. 저의 첫 컴백은 기디업이었어요. 기디업이란 곡이었는데 저는 이제 놀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무서웠어요. 약간 어떤 수학 숙제를 안 해간 느낌이었어요.
3: 아~ 네.
1: 그만큼 이제 좀 두려웠던 활동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숙제 해오신 거죠?
3: 예. 네.
1: 좋습니다. 그럼 기대해보고요. 또 아까 발매 전 카운트다운 라이브 하고 또 이제 여기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4: 맞습니다. 네. 네.
1: 이제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 버전 다들 뭐 들어보셨나요?
5: 네. 네. 다 들어봤어요.
1: 좋아요도 누르시고?
5: 예.
1: 아, 필수죠.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또 두 번째 앨범이 나온 거를 보면 음원 사이트에
4: 그 튜닉스의 프로필에 그 곡이 많아졌다는 거에 좀 더 많이 좀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다른 분은요?
6: 이제 그거보다 이제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최신 앨범 창에 여러 가지 앨범이 뜨잖아요.
1: 네.
6: 근데 이제 튜닉스가 딱 뜨니까
1: 네.
6: 뭔가 약간 괜히 성공한 기분도 들고.
1: 맞죠.
6: 그쵸. 약간 부모님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느낌.
1: 자랑하셨어요?
6: 아직 못했습니다.
1: 아, 바쁘시다 그냥. 끝나고 꼭 자랑해 주시고요.
3: 예.
1: 자, 그럼 지금부터는 타이틀곡 이제 블루 모드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0: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곡 소개 성준
2: 블루모드요?
1: 네.
0: 네. 저희 이번에 타이틀 블루모드는 이제 7명의 청춘을 푸른 밤에 빗대어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
3: 네. 되게 짧고 굵고 좋았어요. 네.
4: 되게 다.
3: 네, 이 타이틀곡 선정하는데 좀 치열했다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3: 아, 후보가 좀 다른 것들도 있었나요?
1: 네, 저희 그 수록곡 중에 오버엑스라는 곡이 있었는데 네. 이 블루모드와 오버엑스의 그 둘 중에서 무슨 곡으로 타이틀을 할까에 대한 이제 저희한테 의견도 많이 여쭤보시고 그랬었습니다.
3: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다들 눈을 감아볼게요. 자, 지금 타이틀곡을 고를 수 있는 순간이에요. 네. 자, 익명이에요. 익명. 절대로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와우. 비록 지금 다 생중계가 되고 있지만 익명이니까 걱정 마시고 와. 자! 블루모드를 나는
0: 안무적으로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이틀곡이 오버엑스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아, 조금 더 이 블루모드보다 조금 더 강렬했군요.
0: 네, 뭔가. 좀 강렬했어요. 사운드가. 네,
3: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아틱씨. 아틱씨는 왜 오버엑스를 고르셨어요?
2: 네요. 먼저 고를 때.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성진이 형이랑 비슷한 느낌이었고 네. 또 제가 춤추는 거 좋아해서 뭔가 이 노래로 춤추면 되게 멋있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3: 조금 돼. 약간 빡세고 조금 강렬한
2: 네,
3: 걸
2: 맞아요.
3: 선호했군요.
2: 네.
3: 아, 오버엑스 이번 앨범에 들어가 있나요?
2: 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
3: 오버엑스도 궁금한데 아무튼 엄청난 뭐 고민 끝에 선정된 타이틀곡 블루모드죠. 자, 이 노래 또 인우, 시원, 타이러 씨가 작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내가 쓴 부분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나요? 인우 씨,
5: 제가 이제 벌스 1을 작성했는데 네. 이게 재원이 랩 파트거든요.
3: 어, 네.
5: 이제 저희의 이제 이번 가사의 의미도 담겨서 약간 같은 주파수를 가진 서로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3: 같은 주파수를 가진
5: 네.
3: 서로 알아보는.
5: 그쵸.
3: 오케이.
6: 끝파트 한번 불러주실래요?
7: 지금요?
6: 네.
7: 바로 가죠.
6: 567
7: Low lights are bungee, no face, smile 없는데 In me 같은 살롱 zone, I long 처음인데 익숙해.
3: 아, 네. 아, 좋습니다. 또 타이라 씨.
8: 네.
3: 타이라 씨도 작사에 참여를 했잖아요.
8: 맞습니다.
3: 네, 마음에 드는 가사 있어요? 본인이 쓴 가사 중에?
8: 제가 쓴 가사 중에

0: 이유 따윈 필요 없다.
1: 이유 따윈 필요 없다.
0: 이유 따윈 필요 없다. 이 멜로디만 있으면.
1: 이 멜로디만 있으면.
0: 이거 시완이의 파트인데요.
1: 시완 서로 뭔가 본인 파트는 안 쓰고 다른 멤버 파트를 좀
2: 제가 하고 싶어서 썼는데 이제 더 잘해가지고 아,
1: 이제 서로 뺏고 뺏기는.
2: 그렇죠, 그렇죠.
1: 참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사실. 네. 네. 또 누가 더 시완 씨. 네. 시완 씨도 가사를 쓰셨잖아요.
3: 네, 저도 작사에 참여를 했는데 저는 프리코러스 원 파트에 네. 이제
1: 이것도 가장... 혹시 다른 멤버 파트예요?
3: 이거는 제 파트예요.
1: 아 네. 네.
3: 그 Streetlight make us look like a band 하고 뒤에 그 좀 어색할지언정 조금 솔직하게 다가가겠다 그런 의미를 영어로 풀어서
1: 적어봤... 영어 잘하세요?
3: 조금 할 수 있어요.
4: 저희 팀 영어 담당이에요.
3: 아주
4: 영어 담당이에요.
1: Where are you from?
3: I'm from Korea, man. 오,
1: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가사 쓸 때 영감을 좀 어디서 받아요? 왜냐면 네. 제가 정말 여기 아이돌 라디오 오는 길에 제가 차에서 한 시간 동안 가사를 썼어요. 오~ 가사 쓸 게 있어서 한 시간 동안 가사를 썼는데 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쓰니까 안 써져요. 심지어 그 멀미만 났어요. 멀미만 멀미 나고 끝! 한 다섯 줄 쓰고 끝났어요. 아, 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죠.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가사를 딱 쓰려 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죠.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꿀팁 좀 알려주세요.
4: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영화를 보고
1: 영화
4: 네 그 진짜 몰입을 해서 내가 진짜 이 주인공이 됐다 생각하고 약간 그때 좀 가사 저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내가 몰입해라.
4: 네 뭔가 약간 스릴러를 봤다.
1: 스릴러.
4: 그럼 그거에 관련해 내가 진짜 내가 형사라 생각하고 뭐 그런 느낌.
1: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본 영화들은 남편들이라는 영화거든요.
4: 남편들.
1: 네. 그 내 땡에 있는 남편들이라는 영화인데 그럼 제가 그것도 이제 거기서도 영감을 받은 거예요?
4: 다양한 영화를 보시면은
1: 오늘 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4: 네, 그렇죠, 그렇죠.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본인 파트는 아니지만 솔직히 조금 탐났던 파트. 이거는 무조건 있어요.
4: 아, 있죠, 있죠.
1: 자,
4: 있을 것 같은데 성준이 있을 것 같은데
1: 성준 씨
5: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이 노래 서빙 파트를 네. 굉장히 좀 뺏고 싶습니다. 와
1: 그러면 일단 이누 씨의 그 후렴
2: 네
1: 한번 살짝 들려줄 수 있으세요?
2: 좋아요. 제가 또 저음을 처음 도전해 봤다니까.
1: 저음
2: 네
4: 5, 6, 7 Blue moon lights down my mind Blue
2: moon slow there's no need to rush 이런 파트
1: 멋있는데요?
2: 와우
1: 맛있어요. 오. 네, 약간 좀 쫀득쫀득한 떡볶이 같았어요. 네. 자 성준 씨 이것보다 잘할 수 있어요?
2: 아
6: 해봐요.
2: 이제죠.
1: 제가 늘 하는 건데 아이돌 라디오 오셔가지고 다른 멤버의 파트를 이렇게 더 잘하시면 그 파트를 제가 드려요. 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파트는 성준 씨 거예요. 오. 네. 바꿔서 하시면 돼요.
4: 기회다 기회. 네.
1: 무대에서
5: 네. 오피셜.
6: 떨리는데?
1: 네.
5: 와 이러면 또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는데. 네,
1: 잘하셔야 돼요.
5: 해보겠습니다.
4: 5, 6, 7 Blue moon lights down my moon up
1: Blue moon slow dance no need no rush yeah. Yeah. 오, 나쁘지 않아요. 약간 성준씨는 떡볶이긴 한데 아까 좀 그 로제 떡볶이 있죠. 아, 네. 네. 그 느낌. 이누씨는 이제 쫀득쫀득한 빨간 떡볶이. 네, 좋습니다.
6: 둘 다 맛있다.
1: 네. 떡볶이 좋아하세요? 아틱씨?
7: 네 맞습니다.
1: 사드릴게요. 자 또 다른 멤버 파트 이제 좀 욕심나는 분 다른 멤버의 파트 뺏어오고 싶다.
3: 저는 사실 재훈이가 아까 불렀던 파트인데 네. 이게 또 재훈이가 그 파트를 부르면서 혼자 또 나오거든요 스테이지에서. 아, 네. 그 부분이 정말 센치하면서 멋지지 않나.
1: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그 파트가 멋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무대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구성과 동선에서 스팟라인 받는 게 탐나는 거예요.
3: 그게 또 딱 혼자서 하는데 막 혼자서 엄청 빡세게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이제 푸른 조명에 그 센치한 가사와 센치한 동선과 그 모든 게 이렇게 어우러져서
1: 아~ 아까 그 재훈 씨가 불러주셨던 그 파트인가요?
7: 맞습니다.
1: 자 시원 씨 도전해 보시겠어요?
3: 바라보겠습니다.
5: 메보의 랩을
4: 메보의 랩
3: 5, 6, 7, 8 Low light 채 번진 너의 face 말은 없는데 이미 같은 silence on a long 처음인데

0: 익숙해.
1: 오! 좋은데요, 시원 씨?
2: 좋은데.
1: 자, 오늘부터 시원 씨 급파트 하세요. 야!
3: 재훈이 못 나온다 이제.
4: 뺏겼다.
1: 재훈 씨는 귀여우시니까 옆에서 귀여운 엔딩 포즈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뭐 이쯤에서 그럼 타이틀곡 블루 모드 듣고 올 건데요. 오늘 튜넥스의 분들이 또 퍼포먼스로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자 넣고 네, 무대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5: Let's go!
6: Let's go!
1: 네, 돌랑이 여러분은 고등어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튜넥스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들을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7: 네.
1: 자, 좋습니다. 그러면 튜넥스의 블루 모드 퍼포먼스 무대로 만나볼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해프미 에디!
4: 우리 돌랑이는 내가 지킨다.
5: Are you Prince on? Yeah!
4: 나는 아이돌 라디오를 지키는 Prince on 에디!
6: 우리 돌랑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4: 아! 투넥스의 블루 모드 퍼포먼스로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숨 고르시는 동안 댓글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자, 327 하나님께서 뭔가 강약 조절이 레전드의 곡 같아요. 네, 노래가 은은하게 제 심장에 번지는 느낌 책임져라고 남겨주셨고, 아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노래가 아까 그 뭐였죠? 오버
7: 엑스.
4: 네, 그 노래 아직 못 들어봤지만 저희가 이 블루모드가 되게 뭔가 은은하게 심장이 좀 번지는 약간 퍼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7: 네.
4: 또 앵모지모지님께서는 노래 너무 내 스타일, 아돌라 끝나고 뮤비 찾아보러 가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뮤비도 완전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꼭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2604님께서 투넥스님들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잘생기시고 키도 크시고 정말 멋있으셔요. 하트. 특히 동규님! 이 제 취향 저격하셨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엔 앞서 보고 온 퍼포먼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8: 네.
4: 퍼포먼스 컨셉이 댄디 섹시인데 멤버들이 컨셉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두 단어 댄디 앤 섹시 댄디 섹시?
8: 댄디 섹시
4: 댄디 섹시가 떠오르게 됐나요?
8: 그러니까 저희가 그 타이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 네. 곡에 대한 컨셉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안무 창작을 맡게 되었어요.
4: 아, 네.
8: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 노래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4: 네.
8: 해서 막 우산을 써볼까 막 이렇게 막
4: 우산?
8: 네. 어떤 막 영화도 레퍼런스로 찾아보고 하다가 네. 아 이건 댄디 섹시가 맞다.
4: 아 댄디 섹시
8: 이거는 그냥 힙합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
4: 네.
8: 그래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소리가 나오게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4: 네,
8: 네 그렇게 했습니다.
4: 안무 창작은 누가 혹시 한 거예요?
8: 저희 다 같이.
4: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8: 네.
4: 아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블루모드 안무 만들 때 어떤 포인트를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비트에 좀 맞춘다. 아니면 가사에 좀 맞춘다. 아니면 뭐 구성을 좀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걸 하자.
9: 저희는 이제 쫀득하게 그리고
4: 쫀득하게.
9: 얼굴 보이게
4: 얼굴 보이게
9: 이제 얼굴 가만히 있는데 약간 이런 표현 많이 해.
4: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해요. 사실 진짜 저도 다시 데뷔 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초반에 데뷔 초 때 안무들 다 보면 인원수가 저희가 많긴 많지만 안무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얼굴이 잘 못 보이는 안무예요. 제가 음악 방송 항상 보면 너무 막 춤을 열심히 춰. 근데 얼굴 자랑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도 다 잘생기셨으니까 꼭 중요하거든요. 얼굴 자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노래 나가는 동안 간식 차가오니까 여러분 간식 마음껏 챙겨 드시고요.
10: 네.
11: 네.
4: 그러면 저희는 투넥스의 신곡 오버 엑스 듣고 오겠습니다. 오우.

0: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네, 저는 더보이즈 에릭 에디고요. 댄디 섹시 댄디 섹시로 가요계를 접수할 기대 넘치는 그룹 트넥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트넥스의 오버엑스 듣고 왔습니다. 네, 그동안 돌랑이들이 보내주신 질문들도 좀 읽어드릴게요. 봉규를 연준님 네,께서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룸메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써본 결과 전 룸메가 나은지 현재 룸메가 더 좋은지 아니면 다시 다른 멤버랑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룸메가 어떻게 되나요?
1: 지금 저랑 재훈이가 쓰고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인우랑 시환이, 그 다음에 이라, 성준, 아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0: 2, 2, 3.
1: 네. 네.
0: 다 한 집에 사시고요.
2: 네.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방은 세 개.
1: 네. 네.
0: 방은 세 개. 아, 자, 동규 씨.
1: 예.
0: 지금 룸메 좋으신가요?
3: 아니 뭐 말해 뭐해. 뭐.
1: 제가 전 룸메가 이라였거든요.
0: 네, 전 룸메가 이라씨였어요.
1: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0: 아, 와, 와, 와, 왜요?
4: 대령 성민인데.
1: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이라 씨가 이제 워낙 또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0: 자유분방.
1: 네. 네. 재훈 씨는 약간 저랑 좀 같은 성향이거든요. MBTI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0: 아.
1: 되게 조용하게 지내는 반면에 항상 이제 시끌벅적했었던
0: 이라 씨는.
1: 네.
5: 행복을 준 거예요, 제가.
0: 행복, 아, 행복. 그렇죠.
5: 행복이.
0: 제가 살짝 이라 씨였어가지고 정확히 알아요. 저희는 멤버들에게 이제 좀. 즐거움을 주기 위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
5: 맞습니다.
0: 네, 나쁜 데도 없고.
1: 아, 그렇죠.
0: 좋습니다. 아, 재훈 씨도 만족하시고요, 동규 씨랑?
3: 아, 좋습니다. 방이 좀 검은색이 돼가는 게 좀 그런 것뿐이고.
0: 방이 검은색이 된다고요?
3: 네, 이게 검은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0: 아, 전 또 검은색이 되면 해서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건 아니고 그냥 검은색을 좋아해서.
3: 네.
0: 막 그럼 침대도 검은색이고 막.
1: 아, 그렇죠. 친구류도 검은색으로 사고. 와. 책상이랑 막 서랍 이런 거 검은색으로 사고.
0: 와, 네. 검은색. 저도 약간 근데 그쪽이에요.
1: 아, 역시.
0: 저도 저는 검은색까지는 아닌데 지금 동규 씨가 입고 계신 아우터 색깔. 약간 좀 어두운 그레이를 좋아해서.
1: 아. 네.
0: 저도 막 집에 가구들이 다 차콜색이에요.
1: 어.
0: 네. 커튼도 소파도 뭐 다 그냥 차콜. 좋습니다. 인우 씨, 환 씨.
6: 네.
3: 네. 네.
0: 둘은 은근히 뭔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1: 아.
3: 인우 씨가 맞나요? 얘기해 보시죠.
6: 아. 저랑 시환이랑 이제 또 잘 맞기도 한데 다만 이제 안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0: 어떤 거죠?
6: 이게 잠에 드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3: 아, 이거 맞아.
0: 아, 이거 안 맞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죠.
1: 그렇죠.
0: 누가 더 일찍 자요 그러면?
6: 저는 이제 다 불태우고 와서 숙소에서는 이제 빨리 자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또 아쉽게도 저희 방 에어컨이 안 달렸거든요.
0: 네.
6: 이제 구조상 어쩔 수 없어서.
0: 네.
6: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자야 되는데
0: 네.
6: 시원 씨는 안 자니까
0: 네.
6: 이게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자고 싶은데
4: 스트레스 받아.
6: 스트레스 받아.
4: 미안해요.
0: 아, 그럼 사실상은 그럼 사실상은 시원 씨랑 룸메가 아니었어도 시원 씨 때문에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6: 그건 아닙니다. 그건
0: 룸메가 아니어도 어쨌든 문을 열어놓고 그치,
1: 그
0: 사시는 거면
6: 그 보통 범인들이 있긴 한데
3: 근데 주범은 아니야.
6: 주범은 아니야.
0: 그러니까 주범은 누구예요 그러면? 야, 이라 씨
4: 잘 분방해.
0: 야, 이라 씨가 좀 숙소 가서도 바로 안 자고 좀 이것저것 좀 하고 이렇게 좀 뭐 먹고
6: 네.
0: 그러니까 이러시군요.
5: 저는 이제 욕조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1: 나
0: 어떤
5: 반신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0: 반신 아 욕조에서 산다고요? 반신욕을 맞아요. 좋아해서
5: 네. 그래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영 씨?
3: 저요? 저요?
0: 혹시 야식? 야식 멤버들이 있어요?
6: 아~ 그러니까
0: 항상 모여서 야식을 좀 시켜 먹는?
1: 아
6: D라인
3: 재훈 성준이가 이제 피자 크루라고
0: 피자 크루 아,
1: 피자를 진짜 네,
3: 피자를 진짜 좋아해요.
0: 아 진짜요? 라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라면
1: 아 라면 진짜
4: 라면
1: 아~
4: 성준이랑
0: 김규 씨와 성준 씨 네. 둘이 같이 막 라면 끓여 먹고 그래요?
1: 아 라면 네.
6: 많이 끓여 먹기도 하고 근데 이게 라면이 얼굴이 많이 붓잖아요.
0: 네,
6: 그래서
0: 그렇죠.
6: 좀 많이 못 먹는 편이에요.
1: 아, 지금 너무 먹고 싶어.
0: 저랑 저랑 선우는 형제 다제 때 새벽 막 5시에 둘이서 라면 막 세네 봉지 끓여 먹고 그랬어요.
6: 급이 다르시네.
0: 네, 그러다가 이제 아, 선우야 내가 끓였으니까 너가 설거지 해 이렇게 하면 대답해 놓고 다음 날 아침 다다음 날까지 있더라고요 그대로.
1: 아,
0: 무튼 네. 좋습니다. 또 이라, 성준, 아틱 씨 세 명에서 룸 쓰잖아요.
4: 네, 맞습니다.
0: 여기 좀 잘 맞나요?
3: 어때요?
1: 항상 정적이 있는
5: 저, 저는 만족하지만 이틀 친근은 모르겠어.
2: 이게 사실 이라가 워낙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0: 얼마나 자유분방하길래 모든 멤버가 다 이렇게 자유분방하다 하는 거예요? 막
2: 하, 이게
0: 그러니까 성격이 자유분방한 거죠? 막
2: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서
0: 뭐 아 모든 방면에서
2: 네, 모든 방면에서 막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거실에서 뭐 자고 있고 갑자기 뭐 부엌에서 자고 있고
1: 아 재래 형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서 네.
5: 그건 무대 위에 제가 표현을 하는 거죠.
0: 아,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네. 모든 방면에서 자유분방하다 네. 네, 상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3: 감사합니다.
0: 자 또 댓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또 이제 하고 싶은 거 해님께서는 티저 공개됐을 때 트윈이들이 다 청량이라고 믿었는데 완전 반전이잖아요. 네, 트윈이들 반응 보면서 투넥스트 심정은 좀 어땠나요? 오. 아, 티저 공개됐을 때는 팬분들이 좀 청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군요.
1: 네. 저희 트레일러랑 자켓 이제 그 비주얼들이 다 청량하게 나와 가지고. 네. 그렇지만 이제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음악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아, 이번에 갑자기 딱 섹시한 거 나오면은 약간 불안한 마음도 조금 있고. 네. 아, 좋아해 주실까? 하는 자신감도 조금 있고 약간 네. 이렇게 좀 오락가락했었어요.
0: 오락가락. 네. 근데 지금 트윈들은 너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1: 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과 요청 만나봤고, 자 이번 앨범 수록곡들도 정말 다양한 장르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들으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번 트랙 Sync Up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0: 아티쉬.
1: 네, 이번 첫 트랙 싱크업은요 또 저희가 처음으로 도전해본 하우스 장르인데요. 또 뭔가 서로 끌리는 그런 내용 들어가고 있습니다.
2: 네. 좋아요.
3: 좋습니다.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반응은 좀 어땠나요?
2: 오, 근데 되게 좀 신선하기도 하고 네. 저희가 진짜 연습생 때부터 이런 노래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녹음에 좀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 이 노래 안무가 혹시 있나요?
2: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하,
3: 이 노래 나중에 콘서트에서 만약에 샌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딱 그려지는 게 하우스 무조건.
4: 나무로
3: 상체보다는 하체 그 스쿼트워크 스텝 위주로 해가지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 아, 너무 멋있다.
3: 네, 좋습니다. 자, 이 노래 최애 파트 혹시 있으신 분?
2: 제 파트
4: 있어요, 성주 씨?
5: 있어요?
4: 이제 저는 벌스 1을 네. 제가 불렀는데 이 파트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녹음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3: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자, 한 소절.
5: 5, 6, 7, 8. 근데

0: 좋습니다.
1: 네, 오디오 저는 음원 듣는 줄 알았어요. 네, 음원으로 듣는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3번 트랙 한번 들어볼게요. Answer입니다. Answer. 자 노래 주세요.

0: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이제 3번 트랙 앤서는요, 저희가 주파수를 이제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좀 비가 올 때 듣기 좋은 노래고요. 저 뭔가 팬분들과의 이야기도 좀 담겨져 있고 저희의 좀 답장 같은 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사가 아주 좋다.
2: 네, 들어보니까 데뷔곡의 아우트로를 확장해 뭔가 새롭게 풀어낸 또 R&B 송이라고 하는데, 또 재훈 씨께서는 랩 메이킹, 네. 또 시원 씨 작사 이렇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재훈 씨.
3: 예.
2: 랩 메이킹 하고 싶었어요?
3: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2: 너무 하고 싶었어요?
3: 예.
2: 잘 해낸 것 같아요?
3: 아,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해낸 것 같아서 좋아요. 아, 자, 마음에 듭니다. 예.
2: 그러면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3: 네. 예. 모든 게 다 지워지고 있어 drip drop 이 흐름은 non-stop 내 맘은 또 lockdown A filter 없는 이 새벽에 너를 깊게 들이쉬면 빗물에 번져가 우리 timeline yeah. Yeah.
2: 좋은데요?
3: 감사합니다.
2: 쫄깃쫄깃한 떡볶이 같아요.
3: 아, 아, 떡볶이. 감사합니다.
2: 좋아요. 자, 시원 씨 작사에 참여하셨죠?
4: 네. 네,
2: 어떤 작사를 하셨나요? 작사가 이번... 하고 싶었어요?
4: 네, 작사가 좀 하고 싶었는데. 네.
2: 잘했습니다.
4: 네. 이번에도 제 파트에 작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2: 네.
4: 좀 살짝 덤덤하면서 조금 센치한 그런 네. 감성을 좀 표현해봤습니다.
2: 좋아요. 그러면 뭐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뭐 아, 읽어주셔도 돼요. 막 시 낭독회처럼.
4: 바로 한 소절 가보겠습니다.
2: 좋아요.
4: 네.
5: 5, 6, 7, 8 Ghosted

0: 오~ 감사합니다.
1: 저는 음원을 듣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럼 다음 이제 마지막 트랙이죠. 아, 여기 좀 기대가 돼요. 아까 성준 씨와 아틱 씨가 네, 이 노래가 타이틀이 아니어서 후회된다 라고는 안 했지만 네, 이 곡도 타이틀급으로 좋았다는 그 곡이죠. 바로 오버 X입니다. 노래해 주세요.

0: 있습니다.
1: 네, 저희 OVERX는요, 저희 TWINX의 X가 규정되지 않는 이 미지의 X이거든요. 그 넘어버려 X, 뛰어넘어버려 X, 한계? 그런 거 따위 없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노래입니다.
0: 좋습니다. 이 곡은 제목을 아예 재훈 씨가 지었다고 합니다.
2: 네, 또 제가 또 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0: 곡 제목까지 짓고 싶었어요.
2: 제목, 작사가 너무 하고 싶었고 또, 네,
0: 곡 제목도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의미로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2: 저희 약간 저희가 튠 더블 X잖아요. 뭔가 튠 X니까 그 타이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미지 X를 너와 함께면 어디든지 넘어갈 수 있어. 이런 의미로 좀 곡을 썼던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그래도 재훈 씨와 함께 동규 씨도 작사를 했다고 하는데, 예, 동규 씨가 그럼 쓴 가사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나요?
3: 이 곡의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짰는데요. 네. 사비에 이제 나 혼자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야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나에서 우리로 확장되면서 좀 세계관이 좀 넓어지게 되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의 최애 파트 한 소절 우리 막내 아틱 씨.
4: 네, 또 저는 이 노래에는 제 파트 중에 그 바로 불러드릴까요?
0: 좋아요. 좋아요.
4: 아, 네.
2: 좋다.
5: 5, 4, 3, 2, 1. No shame, Vincent. 타오른 내를 끌어안아, no rain.
6: No rain.
0: 네.
1: 좋습니다.
0: 음원 듣는 줄 알았어요. 자, 좋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수록곡 이제 얘기 나눠봤고요. 트넥스의 새 앨범 전체 재생으로 들으면 두 배로 좋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트넥스의 신입 사원들이 댄스 메들리로 장기자랑을 준비해왔다니까 애부장이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7: 네. 네.
0: 자, 그러면 신입분들은 의자 넣고 무대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7: 네.
0: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음악 주세요.

0: 멋진 게 아름다워. 내 뒤에 심속해 나와.
1: 아, 웬일로 우리 밖에 계신 도비분들이 응원법을 이렇게 열심히 크게. 네. 아, 리빌.
2: 이렇게 엔하이픈의 또 Big Girls Don't Cry, 트레저의 If I, 키키의 Pop Off, Pop Off, 그리고 더보이즈의 리빌까지. 네, 투닉스 신입 사원의 알찬 댄스 메들리 무대였습니다. 아, 이분들 멋있는 거 귀여운 거 다 가능한데 또 특히 마지막에 더보이즈의 리빌. 아, 선곡이 참 킥이었던 것 같아요.
3: 아,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자, 아니 뭐 이렇게 여러분들과 신나게 얘기 나누는 거 놀다 보니까 이렇게 뭐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우리 리더 동규 씨.
4: 네.
2: 네, 오늘 아돌라와 함께한 시간 좀 어떠셨나요?
4: 저희가 저번 데뷔 앨범 나오고 아돌라 나왔을 때 사실 상당히 조금 아쉬운 케미스트리를 보여줬었거든요, 게임을 했을 때.
2: 네네네.
4: 오늘 아주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하지 않았나.
2: 네.
4: 아, 그 관점에 있어서 조금 아, 좀 마음이 좋고요.
2: 네.
4: 그리고 또 블루모드가 이 집이 나왔는데요. 저희 수록곡 진짜 너무 좋으니까 블루모드도 많이 들어주시고 수록곡도 많이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인우 씨가
7: 네.
2: 우리 팬분들께 또 사랑을 담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7: 자, 우리 트윈이들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블루모드 1집과 다르게 소년이 아닌 약간의 어른의 맛? 약간 섹시의 맛? 이것도 아우. 첨가된 노래니까요.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주파수 잘 찾아갈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2: 좋습니다. 자, 우리 또 태국 팬분들에게 우리 아틱 씨가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8: 네.
2: 랑나 쭉쭉.
8: 네. 그 폭라우 투네이스나 합. 와, 되게 어색하네요. 폭라우 투네이스나 합 컴백. 한국 랑작 데뷔나 합 나이 앨범 블루 모드. 거 팡네 팍도 알아가. 뱅 감정자이 해보고 나를 합. 랑나 쭉쭉.
2: 랑나 쭉쭉.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티아라 쿤.
7: 티아라.
2: 티아라. 아, 티아라 아니죠. 죄송해요. 아, 윙! 자,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을 해주세요.
6: 뭐야?
2: 우리 타이라 씨. 아니, 오타가 있었어요. 오타.
7: 오타. 아~
2: 네. 타이라 씨, 타이라 네. 군. 니혼노 팬 팬노 미나상니.
9: 하이.
2: 한마디 오네가이시마스.
9: 하이. 니혼노 튜인노 미나상. 아, 니혼노 튜인노 미나상모. 블루모드 탁상 기타 모랄.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들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학교연력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가나? 못 가 이제. 좀 이따 갈 테니까 먼저 가.
1: 그래도 되겠어?
0: 어, 제발 그래.
1: 미안 미안. 그럼 이따 봐.
0: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니?
2: 오유랑 파이팅! 힘내!
3: 난 달리기를 할 줄 알지만 세계에서 1등 정도는 아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들은 다 그렇다. 그렇다고 근사한 어른이 될 수 없는 건 아닐 것이다. 어쨌든 나는 어른으로 가는 길에 있다. 그 가는 과정에 지쳤을 때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던 시시한 때를 기억하려고 한다. 누가 다닌 길이든 처음 가는 길이든 스스로 다다르기 위해 내딛는 지금 내 자꾸 힘없는 발자국이 기특할 때가 있을 거라 믿는다. 공룡을 만났다. 우주로 간다. 도움이 되는 일을 만나고 싶다. 그런 것들을 꿈꾸는 나와 철수는 하찮지 않다. 1등은 기분 좋은 거다. 그치만 내가 만날 꿈들이 등수가 매겨지는 일이 아니었으면 한다. 이왕이네.

0: 소중한 날의 꿈 사운드 트랙에서 홍민정의 커다란 꿈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영화 속 장면, 영화 속 주인공 이랑의 나레이션을 들려드렸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11년 작품이고요. 연필로 명상하기 스튜디오 안재훈, 한혜진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애니메이션. 영화 속에서 이랑의 목소리는 배우 박신일 씨가 맡고 있고요.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거든요. 친구는 진작에 포기를 했고 이랑이 혼자 이렇게 계속 달려나가면서 1등을 하면 좋겠지만 1등이 아니어도 지금 내가 내딛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흘리는 땀들이 뒤에서 나를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 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이었습니다.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작품은 제가 워낙 또 좋아했고 한국 극장 애니메이션의 어떤 좀 미래를 보는 것 같다, 가능성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작품이고요. 그림도 참 예쁘고 이야기 참 잘 썼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보니까 그 시나리오를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의 시나리오를 은중과 상현의 송혜진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송혜진 작가님의 필모그래피에 보면 소중한 날의 꿈이 딱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인어공주, 전도연 씨의 인어공주 시나리오도 송혜진 작가님 작품이고 손예진 씨의 아내가 결혼했다도 송혜진 작가님의 작품, 그리고 또 하나 이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의 시나리오도 송혜진 작가님, 그리고 최근에 은중과 상현을 쓰신 거죠. 이런 엄청난 작가님께서 쓴 이야기를 안재훈 감독께서 예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한국 문학, 네, 우리가 다 아는 교과서에서 본 그 작품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로 소개하는 일을 계속 해오셨죠. 뭐 메밀꽃 필 무렵, 운수 좋은 날, 뭐 봄봄 소나기 무녀도 그런 작업 끝에 이번에 드디어 아가미라는 신작을 내놓으셨습니다. 구병모 작가의 원작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이 소중한 날의 꿈하고는 또 스타일이 달라요. 같은 감독인데 같은 스튜디오인데 이렇게 작품마다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소중한 날의 꿈과 닮았지만 또 다른 새 영화 아가미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죠. 내일 매직아웃 스페셜 F에서 또 오랜만에 안재훈 감독님 모시고 영화 아가미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훈 감독님은 FM영화음악과 또 인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딱 만나게 되는 그 예쁜 그림, 계절마다 바뀌는 그 그림 안재훈 감독께서 그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안재훈 감독님의 필모그래피에는 MBC FM영화음악 홈페이지, 네, 이것도 좀 넣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네. 내일 매직아웃 스페셜 F 연필로 명상하기 스튜디오 안재훈 감독님 모실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서산 갯마을 조미미의 노래가 쓰인 영화는 지느러미라는 작품입니다. 올해 개봉한 독립영화 지느러미 박세영 감독의 영화. 이 서산 갯마을 외에도 정말 많은 한국 음악, 특히 트로트 음악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게 이 영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결정적인 사운드 트랙이거든요. 이 서산 갯마을도 그냥 이 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곡을 한 두 배 정도로

좀 늘려서, 그러니까 약간 테이프 늘어지는 듯한 사운드로 영화에서 쓰이고 있죠. 아주 독특한 질감을 갖고 있는, 또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한 영화였어요. 지느러미. 자, 아가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 아가미만 있었나? 지느러미가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나름 SF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된 이후를 상상하고 있는데, 영화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뭔가 남한이 주도해서 통일이 된 것 같지 않고요. 북한이 주도해서 통일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 색채나 미감이나 분위기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북한 사회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통일 대한민국의 육지와 그리고 오염된 바다를 나누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이 됐는데 한국은 삼면이 바다니까 오염된 바다에 둘러싸인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벽을 쌓은 거죠. 그런데 그 장벽 바깥에, 그러니까 오염된 바다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연변이, 오메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인데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는 배척당하는,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그 오메가들이 이제 그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자원을 채취하는데 강제 동원되어서 이렇게 쉽게 쓰고 버리는 존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오메가가 장벽을 넘어 육지에 숨어들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지느러미. 장르 영화처럼 시작하지만 이야기보다는 그 영화의 전체적인 질감과 분위기가 오래 기억에 남는 아주 독특한 작품이었죠. 지느러미. 박세영 감독은 몇 해 전에 다섯 번째 흉추라는 영화를 소개했던, 개봉했던 감독이고, 이번엔 지느러미. 좀 눈여겨볼 분입니다. 이분 좀 독특한 작품 세계를 갖고 있는 분이라 앞으로의 행보를 좀 주목해볼 만한 박세영 감독의 지느러미. 네, 내일 매직아웃 스페셜 F에 오시는 분은 안재훈 감독. 그분의 영화는 아가미. 네. 아가미와 지느러미의 한 해네요. 2026년. 하지만 두 영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아, 근데 약간 비슷한 건 있네요. 사람인데 지느러미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인데 아가미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회에서 좀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래서 외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오아시스 다큐멘터리, 오아시스 재결성 이후의 투어를 다룬, 그리고 투어하는 과정의 그 뒷이야기를 담은 오아시스 다큐멘터리, 올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하고 바로 이제 국내에 개봉했죠. 이거 봐야 되는데, 오아시스 돈 룩백이 된 거, 이걸 또 부지런히 보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4805번. 돈 룩백이 된 거 다큐 영화 보고 왔는데요. 오아시스 팬들이 노래 따라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데 저도 울컥하면서 2022년 이맘때 송골매 재결합 공연을 갔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그때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 오아시스의 또 다른 다큐멘터리 슈퍼소닉은 재밌고 즐겁게 보고 왔는데, 이번 돈 룩백이 된 거는 뜨거운 감동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돈 룩백이 된 거. 제가 지난해 그 투어 샌 리스트를 좀 찾아봤는데, 그 샌 리스트에 있는 거 보면 오아시스 돈 룩백이 된 거에도 이 곡들도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두 곡을 어디에서 골랐냐면 1996년 네버스 그 실황 앨범에서 골라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아시스의 또 다른 다큐멘터리 슈퍼소닉, 그건 오아시스가 어떻게 결성이 되었고 1996년 그 역사적인 네버스 공연까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그린 이야기잖아요. 그 영화의 엔딩이 바로 1996년 네버스 콘서트였죠. 그래서 바로 그 네버스 라이브 그 실황 앨범에서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오아시스의 곡 Whatever 그리고 Live Forever.

버스 공연 실황에서 두 곡 Whatever, Live Forever 모두 오아시스, 네, 오아시스의 노래였습니다. 오아시스 하면은 편할 텐데 음절이 네 개밖에 안 돼서 오아시스 이거를 오아시스, 오아시스 이렇게 외치는 것보단 오아시스라고 외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오아시스 팬들이 조금 이득이다. 네. 오아시스 돈 룩백이 낸 거에도 이 노래 나오죠. 아직 안 봤는데 나올 것 같은데 나와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정말 감동하고 가슴 벅차서 이 다큐를 본 분이 있는가 하면 좀 화가 나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영씨 오아시스 돈 룩백이 낸 거를 보며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콘서트 영화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저 역시 오아시스 세대여서 그런지 이 영화는 보고 싶더라고요. 큰 화면과 짱짱한 소리로 보고 들으니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극장에서 떼창을 하라는 의도인지 잘 모르겠으나 노래의 가사를 다 영어 자막으로 표기했더라고요. 팬들이 오아시스의 노래 가사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 차례 작품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가사 구절은 자기 삶의 신조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가사마저 다 영어로 표기해 놓으니 영어를 잘 못하는 저는 그게 뭔데 싶었고 나중에는 짜증이 나서 영화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언어 때문에 소외당하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용서와 화합을 이야기하며 돈 룩백이 낸 거를 부르던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작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제 마음은 이미 삐딱해져 있었습니다. 이상 화난 상태로 돌아본 오아시스 돈 룩백이 낸 거 감상이었습니다. 혹시 G-Dragon의 삐딱하게가 나온 영화가 있다면 그 노래도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돈 룩백이 낸 거는 들려주시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고요. 아직도 화가 많이 나셨네. 돈 룩백이 낸 거는 며칠 전에 들려드렸고요. G-Dragon의 삐딱하게는 영화 강철비에 쓰였잖아요. 영화 강철비에서 이 삐딱하게를 남과 북의 두 사람이 차 안에서 같이 듣고 따라 부르는 장면이 있었죠. 돈 룩백이 낸 거 작품은 좋았으나 자막을 계속 영어로 그러게요. 그걸 왜 굳이 또 영어로 했지? 팝송들은 노래 가사 다 신경 안 쓰며 듣다가 이런 작품 볼 때 그 가사의 뜻을 좀 확인하는 재미도 사실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다 영어로 쓴 자막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나중에는 삐딱한 마음으로 나오셨다. 나는 영씨의 신청곡. 네, 이제 화 푸시고요. 네, 영화에서 좋았던 것만 잘 선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철비에 쓰인 곡이죠. G-Dragon 삐딱하게.

둘 다 같은 회사에서 그런지 아니면 같은 프로듀서 이제 테디가 프로듀싱한 거죠. 저는 이 두 곡이 늘 마치 한 노래의 1절과 2절처럼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곡을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이어 보았습니다.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이 곡은 영화 저스티스 리그에 쓰인 곡이죠. 할리우드 영화에서 이제 케이팝 듣는 게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닌 게 됐어요.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저스티스 리그,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바로 이 두 곡을 프로듀싱한 테디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음악을 또 총괄 프로듀싱을 한 거죠. 아, 그리고요. 호프 지금 미국에서 개봉해서 반응 좋던데요. 사실 한국 관객에 비해서 북미 개봉했을 때 반응이 좀 더 좋을 거라는 예상과 기대는 했었어요. 장르 영화의 팬층이 우리나라와 북미는 확실히 좀 다르기 때문에 북미 쪽에서는 그 장르 영화의 팬층이 좀 두터워서 그런 팬들에게는 호프가 되게 어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아, 이게 저는 했다니까 뭐 남들 다 안 하는데 저만 한 것 같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상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제 저도 아주 그 미약한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호프에 대한 좀 반응은 국내에서의 어떤 그 호불호가 갈리는 거에 비하면 북미에서는 훨씬 더 호 쪽으로 무게추가 이렇게 좀 기울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까지의 반응을 보면 아무쪼록 잘 먹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먹혀서 외국에서 돈 좀 많이 벌어서 호프 모르겠어요. 다음 이야기를 만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번 더 호프 이야기를 호프 2 정도는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요 타이밍에 호프 사운드 트랙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호프 사운드 트랙을 틀 수 있습니다. 오늘의 더블 스코어는 호프의 스코어 두 곡을 골라봤는데 한 곡은요 몬스터가 이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 항구에서 그 가게 안에서 튀어나올 때 뭐 요 정도는 예고편이 많이 나왔으니까 요 정도는 말해도 될 거예요. 그때 나왔던 음악으로 짐작이 됩니다. Monstrous Revelation.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화제가 된 그 숲속에서의 그 추격전, 그 싸움들 그때 흐르던 곡으로 짐작이 돼요. 제목만 봐도 Fight in the Forest. 두 곡 모두 마이클 에이블스의 곡이거든요. 영화 호프를 보신 분이라면 관객 앞에 그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던 그 장면 그리고 숲속에서의 그 숨막히는 추격전 그 두 시퀀스를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스코어라는 게 영화를 보신 분은 그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스코어들을 들으면서 또 심장이 쿵쾅쿵쾅 될 텐데, 영화 안 보신 분은 뭐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는 게 또 영화 음악, 이거 오리지널 스코어이기도 해요. 마이클 에이블스의 Monstrous Revelation 그리고 Fight in the Forest, 이렇게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은 302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알 스튜어트의 Year of the Cat이라는 곡 신청합니다. 2006년 영화 Running with Scissors에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영화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제가 워낙 좋아하는 곡이고요. 제목에 Cat, 고양이가 떡하니 들어가 있기에 작가님이 사심으로다가 왠지 틀어줄 것 같은 느낌? 정말 훌륭한 곡이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알죠 알죠.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Running with Scissors, 아네트 베닝, 기네스 펠트로, 뭐 브라이언 콕스 등등등 뭐 연기자라는 배우들은 다 모여있는 가족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기도 합니다. Running with Scissors, 알 스튜어트의 Year of the Cat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Wait, hold up, stop.
1: 여러분은 지금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자연스럽게 너의 집을 지나 애초에 걷지 말아야 했었던 길을 지나 서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치 뭔가 두고 온 듯해 노래 서너 곡쯤을 듣다 가보면 다 있겠지 돌아오는 길에 금방

가. 시간은 참 빨라.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달라. 시간이라는 화살은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까. 시간을 아주 잠깐만 잡아두고 파나 오늘 밤만이라도 yeah.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0: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잠자리에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커다란 눈 두 개가 얼굴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데요. 덕분에 잠자리는 머리 뒤쪽에서 다가오는 포식자의 움직임은 물론이고요.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작은 먹잇감의 움직임까지 아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려면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옮겨야 하지만 잠자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능력이 좀 부러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눈으로 보는 시야는 우리 마음대로 넓힐 수 없지만 생각의 시야는 또 다르잖아요. 평일 내내 앞만 보고 달렸다면 주말만이라도 생각의 시야를 다각도로 넓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9월 12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12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리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싸이와 이재훈이 함께한 내 눈에는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눈이 하나 더 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옆에 달려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눈 위에 있는 이마에 달려도 괜찮고 뒤통수에 달려도 괜찮고 저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너무 많은 걸 보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잠자리 같은 곤충류도 그렇고 뭐 동물들은 생명의 위협에 따른 본능 때문에 눈이 이렇게 발달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우리도 있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시력이 안 좋아도 안경 안 쓰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른 척하고 사는 것도 좀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 중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마음은 그게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살아야 될 게 많은지 싶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주말이죠. 새아침 빵글뮤직 함께합니다.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한 시간 동안 좋은 음악들 같이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마음 편하게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1: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빵긋 웃게 만들기도 하고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새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우리 빵그리 분들 중에 요즘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많을 것 같고 또 이런 사연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아, 다시 또 계절이 지나가고 있구나. 다시 이렇게 가을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 주제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다시. 네, 다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런 의미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여. 오, 어떠세요? 여러분은 최근에 하던 거를 되풀이한다든지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최근에 운동밖에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근데 정말 혼자 운동을 하니까 더 운동에 잘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더 운동의 재미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하면서 원래는 이렇게까지 오래 안 했는데 또 그렇게 뭐 정을 붙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재미를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주제의 노래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첫 곡부터 마침 그런 애틋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곡이네요. G.O.D가 2001년에 발표한 곡 다시입니다. 4집 앨범에서 길과 함께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떠나간 연인에게 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정말 다신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또 G.O.D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떼창곡으로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바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G.O.D의 다시.

방금 들으신 곡 G.O.D의 다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돌아온 가을이라는 계절과 잘 어울리는 감성 발라드 두 곡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2008년에 발표된 김동률의 5집 수록곡 다시 시작해보자입니다. 4집 앨범에서 이제서야라는 곡을 좋아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노래에서 헤어진 연인한테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서야 난 다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난 후회가 섞인 이야기들을 털어놓잖아요. 근데 김동률 씨의 말에 따르면 그 노래의 화자와 다시 시작해보자의 화자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느낌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무래도 나는 너여야만 하나 봐. 같은 반복이어도 나아질 게 없대도 우리 그냥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노래하는 노래죠. 다시 시작해보자 잠시 후에 같이 들어볼 거고요. 이어서 2020년에 발표된 백예린의 다시 난 여기 까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OST로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현빈, 손예진 두 주인공의 애틋하고 운명적인 로맨스 장면에 흘러나와서 그게 몰입감을 정말 더 크게 한층 더해줬죠. 백예린 씨의 독보적인 음색 그리고 또 잔잔한 기타 선율이 참 매력적인 곡인데요. 그래서 다시 널 놓치지 않을래, 계속 네가 나를 밀어내도 혹시 나의 눈에 사라져도 라는 가사가 더 애절하게 다가오지 않나 싶었습니다. 여기서 노래 두 곡 함께 할게요. 김동률의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백예린의 다시 난 여기.

김동률의 다시 시작해보자에 이어서 백예린의 다시 난 여기까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다시 하면 아 역시 이 노래가 또 나와줘야죠. 2007년에 발표된 소녀시대의 데뷔 싱글 다시 만난 세계인데요.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한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자! 이렇게 벅찬 희망을 전해주는 곡이라서 발표된 지 20년이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청량한 멜로디와 가사는 물론이고요. 무대 위에서 멤버들이 보여준 그 에너지 넘치는 모습, 신입 시절의 그 패기를 보여준 그 모습이 우리의 눈과 귀를 동시에 즐겁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갈뮤직. 이번 주에는 다시 이렇게 가을이 오는구나. 아, 다시 또 계절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라는 주제로 좋은 노래들 같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슴 한구석을 묵직하게 울리는 애절한 감성 발라드 두 곡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들려드릴 곡은 다시 사랑한다면이에요. 이 원곡은 2001년에 도원경 씨가 불렀는데요. 2016년 복면가왕에서 김필 씨가 이 곡을 자신만의 느낌으로 또 새롭게 불러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잔잔하게 문을 열었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폭발하듯이 몰아치는 록발라드 특유의 감성을 누구보다 잘 소화해냈는데요. 만약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땐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이 노래 잠시 후에 함께 할 거고요. 이어서 2002년에 발표된 바이브의 데뷔곡 미워도 다시 한번까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신인 그룹이었던 바이브를 단숨에 실력파로 각인시킨 그런 곡이죠. 이미 다른 사람의 품으로 떠나간 연인을 향해서 내가 미워도 좋고 나를 싫어해도 좋으니 꿈속에라도 다시 한 번만 나타나달라라고 노래하는 그런 곡입니다. 슬픈 멜로디가 들을수록 깊은 여운을 남기는 곡인데요. 이 노래까지 함께 하시죠.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그리고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이었고요. 그 전에는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다시라는 단어를 주제로 다양한 분위기의 곡들 같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 바꿔볼게요. 밴드 사운드를 통해서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곡으로 두 곡 준비해봤어요. 먼저 럼블피쉬의 2007년 발표곡이죠. 그대 내게 다시입니다. 이 곡도 원곡이 따로 있잖아요. 1992년에 변진섭 씨가 불렀죠. 아름다운 발라드 명곡을 럼블피쉬가 보사노바풍으로 편곡을 했어요. 이별한 연인한테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한다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돼요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애틋한 노랫말인데 이걸 또 무겁지 않게 풀어내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래 잠시 후에 함께하고요. 이어서 90년대 후반 모던록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명곡이죠. 1997년에 발표된 더더의 내게 다시까지 같이 들어보려고 해요. 박혜경 씨가 이 팀의 보컬로 활약을 하던 때라 목소리가 더 반가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상 속에서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 후 이젠 내게 다시 돌아올 순 없니? 라고 노래하는 곡이에요. 두 곡 이어서 감상하시면서 잠시 추억에 젖어보시죠.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 그리고 더더의 내게 다시 듣고 오시죠.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시민 필요.
1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13: 브루노 마스 로맨티스트 4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4: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5: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에는 다시라는 주제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확실히 잔잔한 노래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을이 정말 왔긴 왔네 싶은 그 느낌을 이 한 시간 내내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또 가을이 오면은 겨울이 오는 거고 또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고 우리는 사계절을 사니까요. 언젠가 또 따뜻해지는 그런 날씨가 찾아오겠죠?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제목이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입니다. 이미 끝난 사랑의 결말을 바꾸고 싶어하는 애절한 마음을 소설이라는 매개체에 빗대어서 표현한 노래인데요. 원곡은 2014년에 한동근 씨가 불렀고요. 이 곡을 2022년에 우리의 테디, 테이 씨가 리메이크해서 화제를 모았죠. 이 곡 끝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매일매일 여러분한테 다시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이죠. 우린 내일.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선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선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여러분, 불안이나 걱정이 밀려올 때 벗어날 수 있는 꿀팁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로 바보 같은 표정 짓는 겁니다. 일단 어깨를 툭 떨어뜨리시고요, 턱과 눈에 힘을 쫙 빼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도 살짝 벌어지죠. 그 상태로 2분만 있으면 긴장이 싹 풀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운전하고 계신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진짜 바보돼요. 80년 전부터 미군들이 전쟁 중에 사용했던 수면법입니다. 몸에 힘을 쭉 빼고 허하게 이렇게 바보 표정 짓고 있으면 뇌에서도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니구나 하면서 긴장을 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꿀같은 주말이잖아요. 평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 주말까지 가져오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2분 동안 자, 턱에 힘 빼시고 어깨 힘 빼시고 눈에 힘 빼시고 편안하게 릴렉스 해보자고요.

사랑스러운 노래였죠. 카디건스의 러브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아침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일하고 계신가요?

0: 자, 스트레스 힘 풀고 이렇게 허하게 릴렉싱으로 풀어보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생도들이 이 수면법을 6주 동안 연습을 하고 대부분 2분 안쪽으로 그냥 수면에 싹 들어갔다고 합니다. 불면증 있는 분들도 한번 이러고 훈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허하게 있는 거 생각보다 이러고 있는 시간이 우리가 없다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주말에는 스트레스 이제 풀어야 되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뭘 하다가 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좀 릴렉싱 하는 시간도 즐겨보시면서 2시간 아침 함께 해주시죠.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 아침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 상담 심리 전문가 곽재원 씨와 함께 관계 기술 만나볼 거예요. 복잡한 관계 문제를 위한 기술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3, 4부는요 역사학자 김재현 쌤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함께 할 건데요. 삼국시대로 갑니다. 백제 개로왕의 역사 들어볼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인 1000번은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4만원
2: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2: 4만원
1: 생산관리
3: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930번님. 테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봄 어린이입니다. 오늘 친구들이랑만 점심 먹고 놀러가요. 11시 30분에 만나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후. 제가 좋아하는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머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어린이는 본인 보고 어린이라고 하지 않아요. 봄 어린이 듣고 있어요? 알았어요. 삼촌이 이따가 푸른 산호초 틀어줄 거예요. 친구들이랑도 놀러 잘 갔다 와요.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오늘 어떤 하루 보내실 예정이에요? 특별한 약속, 그리고 평범한 일상 다 좋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제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이수연 푸른 산호초 우리 0930 김범 어린이를 위해서 띄워드려요.

펜테입니다. 이수연 푸른 산호초 듣고 왔습니다. 예, 노래 나가는 동안 우리는 수민 작가의 라이브도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아침에 행복해야죠 여러분. 예,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도착했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0203번님 평일에는 출근하면서 3-4부만 들었는데요. 오늘은 대전으로 교육을 가게 돼서 1부부터 듣네요. 오전 7시부터 활기 넘치는 테디 역시 굿입니다요. 남편이 차로 데려다 주고 있는데 꽁냥꽁냥 너무 신나고요. 지금도 집에서 자고 있는 우리 아들 은호야. 엄마가 많이 사랑하고 아침부터 딸내미 대신 아이 봐주러 온 우리 엄마도 사랑해요. 아,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 주고 있는 우리 남편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남편이 좋아하는 리센느의 프리티걸 신청해요. 이 노래 듣고 잠 깨서 안전운전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사랑이 넘치시네요. 이게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중간중간 글 내용에는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계시네요. 그 부분 진짜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행복하시죠? 2401번님 제주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12월에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500일을 맞았어요. 테디가 축하해 주시면 저희 500일이 더욱더 행복한 날로 기억될 것 같아요. 신청곡은 멜로망스 아무 날의 서프라이즈입니다 하셨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결혼을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내고 이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1년도 지내지 않고 결정을 하셨나? 어쨌든 12월에도 결혼하신다니까 그것까지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죠? 0203번님의 신청곡 리센느 프리티걸 먼저 들을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2401번님의 신청곡 멜로망스

데이식스 아무나의 서프라이즈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리센의 프리티걸이었습니다. 아침에 행복 계속 이어갈게요. 4795번님 동네에 새로운 빵집이 오픈을 했는데요.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빵이 품절돼서 못 먹었어요. 사장님이 아침 일찍 오면은 갓 구운 빵을 다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아침 남자 3명이 가서 빵을 한가득 샀습니다. 차 안에 빵 내음이 구수해요. 모두 구수한 하루 보내셔요. 하셨는데 빵을 구수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예. 빵 냄새 진짜 좋죠. 이 진짜 아침에 맡으면 기분 좋은 향들이 있는데 와 빵집 지나갈 때 미소 안 띈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또 맛집이 생겼나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빵집이 동네 빵집 맛있으면 이거보다 행복한 데가 잘 없는데 일단 살찌실 것 같은데 행복하시죠? 빵세권이 최고야. 4831번님 저는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산에서 공연을 하고 오늘 또 다른 공연을 위해 대구에 왔어요. 피곤하지만 새벽에 근처 두류공원으로 운동을 나왔는데 공원과 성단 못이 너무 예쁘고 좋아요. 오늘도 좋은 공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조금 더 뛰려고요. 노래는 해피 신청합니다. 팝인데 가수를 모르겠어요. 크크크 하셨어요. 대구 두류공원 근처에 있는 연못 이름이 이제 성단 못인데 거기 이제 뛰면서 기분 좋게 상쾌하게 또 보내주셨네요. 공연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실력이 좋은가 봐요. 어떤 오케스트라 이름인지 너무 궁금하네. 공연도 잘 마무리하시고 사람들과의 시간도 좋은 추억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4831번님의 신청곡 바로 들을게요. 해피의 노래는 퍼렐 윌리엄스 노래겠죠? 노래 들으시고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관계의 기술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첨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인간관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우리의 무사한 일상을 위한 생존 지침서
0: 관계의 기술. 오늘도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 때문에 생기는 고민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합니다. 또 여행 다녀오셔가지고 고된 또 일터가 됐네요.
1: 아 뭐 이제 뭐 자주 가려고요. 갈 수 있을 때 간호차.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0: 아, 이 변화의 시점에 저와 함께 한다는 게 저는 참 재밌습니다. 이 관찰하는 게 분명히 집에서 일어날 때 오늘 또 행복해집니다. 화이팅 하면서 되게 정적인 하루에 분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1: 에너지 진짜로?
0: 갑자기 여행 전문가가 돼가지고 훌쩍 떠나요.
1: 태인님한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
0: 아 그러면 다행인데 너무 다행.
1: 저 진짜 집순이었는데. 예예. 예. 다음은 또 어디 가지 지금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0: 아 너무 감동인 게 또 본인에 대한 어떤 뭐 관광 그 품목을 안 사오셨는데 우리 스태프들 생각해서 초콜릿도 사오셔가지고 저희도 살짝 또 떠나오고
1: 유일하게 생각나던 사람들.
0: 아 너무 감동 아니에요.
1: 진짜
0: 아,
1: 저를 위해서는 100원짜리도 사지 않았는데 살 것도.
0: 베트남 이제 다낭에 다녀오셨고 네. 여기 또 이제 여행뿐만이 아니라 피클볼 대회. 또 네. 가족이 선수셔가지고
1: 네 저희 언니가 이제 마스터 코치라고 해서 네. 뭐 대회를 휩쓸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월드컵 피클볼 월드컵이 전 세계에서 이제 60여 개 나라에서 출전했나요?
0: 엄청 큰 행사였네요.
1: 엄청 컸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토너먼트식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보고 8강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사실 우승도 노려볼 법했는데
0: 그러게 8강
1: 우승 진출한 팀을 너무 빨리 만나는 바람에
0: 아 이긴 팀이 우승했어요.
1: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0: 아 또 간 팀을 빨리 만났구나. 네,
1: 돌아올 때 결승전 하는 날이어가지고
0: 아 그렇군요. 야 피클볼 요새 핫하던데 이게 어떤 운동이에요 피클볼?
1: 뭐 제일 유명해지기로는 제니 씨랑 네. BTS도 심심할 때 한다고 해서 이제 더 유명해졌는데요. 예. 보면은 테니스랑 배드민턴이랑 탁구의 어떤 재미랑 매력이 딱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운동이에요. 테니스 같은데 테니스보다는 작은 코트고 배드민턴 같은데 배드민턴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고 안전하게 할 수 예.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만약에 1대1 레슨을 받잖아요. 네. 뭐 오늘 수월하게 경기도 가능한 사실 대부분의 운동이 이렇게 쉽게
0: 그렇지 바로 하기 힘든데 네,
1: 근데 이제 피클볼은 뭐 박진감 넘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슬렁슬렁 할 수도 있고 그래서 5살부터 한 90살까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 채가 엄청 귀엽게 생겼던데
1: 그쵸?
0: 약간 1인용 도마처럼 생겼던데
1: 맞아요.
0: 그거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1: 그래서 강습 신청하려고요.
0: 오늘. 아 진짜? 네. 운동까지? 네. 진짜 달라진 모습을 계속 확인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또 에너지 채우고 오셨으니까 조금 피곤하더라도 네. 관계 기술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코너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1: 네, 복잡한 인간관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또 연인과의 다툼까지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은 분들 지금 바로 내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MBC 미니는 무료이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관계의 기술 게시판에서도 의뢰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멀티비타민 드릴게요.
0: 네, 관계의 기술 첫 번째 의뢰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0: Let's go.
1: 안녕하세요. 저는 6명의 직원을 둔 작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요즘 직원들 사이의 문제 때문에 고민인데요. A직원은 실수가 가끔 있긴 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편이고요. B직원은 조금 날카롭긴 하지만 뭐 일은 꼼꼼하고 능력이 좋은 직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A직원이 실수를 하면 B직원이 유독 크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0: 아니 A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 이거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같은 실수 왜 자꾸 하세요?
1: 아니 그게 저 다시 확인한다고 했는데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놓쳤어요. 지금 바로 수정할게요.
0: 정신이 없으면 지금 됐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A님 그냥 나가주세요.
1: B 직원의 한숨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제자리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뭐 처음에는 그냥 업무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최근에는 B 직원이 저한테 대놓고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0: 사장님, 저 요새 A님이랑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조금씩

0: 출근 좀 늦게 해요. 제 마음 아시죠? 아시죠?
1: 이 말을 듣는데 아 이게 단순히 업무 스타일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크게 문제가 되기 전에 제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B 직원은 워낙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직설적인 편이라 제가 잘못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받아들일까 걱정됩니다. 이럴 때 사장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0: 자,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대표님께 선물로 멀티비타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의뢰 사연, 직원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고민인 사장님.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A 직원이 있는데 실수를 좀 해요. 그래서 일이 조금 그렇고 B 직원은 일 진짜 잘해. 근데 약간 날카로워요. 어떻게 하죠? 이거 둘이 너무 안 맞는데.
1: 근데 그 사장님은 말이에요. 중재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시스템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1: 이게 부모님이 뭐 첫째랑 둘째랑 이렇게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중재가 맞고 친구 둘이 이렇게 싸웠으면은 또 중재가 맞는데 여기 조직이잖아요. 친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돈 벌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모인 것이 회사이니까 내가 대표로서 이 둘을 중재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 얘기 들어주다가 기운 빠지고 저 사람 얘기 들어주다가 괜히 편 잘못 들고 그러다 말 전하는 사람 되기 쉬운데요.
0: 예, 예.
1: 내가 지금 관리가 뭔가 구멍이 있다. 자신의 문제로 조금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오~
1: 네. 오~ 지금 중재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얘네들 왜 이러니 이거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사실은 내가 뭐가 지금 빠져있지? 왜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 그러니까 둘의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제 메꿔줄 수 있는데 어쩌면 그 부분을 놓치고 있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이 둘의 사이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두 직원이 있다면은 각자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낫다.
1: 네. 그래서 일단 A 직원의 실수가 몇 번 정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였는지를 이제 본인이 좀 이야기를 하게 해보세요. 그걸 또 B한테 들으면 이제 또 과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A한테 그걸 어떻게 했고 뒤처리는 실제로 누가 했는지 그걸 좀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또 B가 반복해서 뭔가 AA를 계속 수습을 해왔다면 화가 나는 건 사실 당연하지 않나요?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이제 아, 이게 좀 힘듭니다라고 상사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한숨 쉬고 막 아,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모욕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각까지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올바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부터는 선을 넘으시는 거죠.
0: 아, 그렇지.
1: 그래서 A가 실수한다고 해서 B가 무례할 권리는 없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전달은 하셔야 되는데 다만 그 전에 시스템 바꾸고 나서도 B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건 B의 잘못인데요. 내가 감정적으로 중재한다? 그거는 사실 얘기를 더 복잡하게 만들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지. 이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쉽지 않아. 아, 어렵네요. 근데 개인 사업인데 6명의 직원이면 진짜 사업이 일단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 관리가 진짜 어렵긴 어렵습니다.
1: 네, 어렵죠. 그래서 저는 좀 종이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 가지고 계속 돌게 되는데 체크리스트를 좀 쓰는 거예요. 요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 이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게 됐고 아니면 안 됐고 뭔가 딜레이가 됐고 이런 부분들을 한 4주 정도 이제 실수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돌리고 그 과정에서 A도 성장하고 제 B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조직에서 이 조직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 항목이 심리적 안정감. 내가 가끔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이 조직에서 나를 이렇게 믿고 또 바꿔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 또 실수를 해도 모욕당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B 직원이 이게 자꾸 한숨 같은 걸로 압박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A 직원도 이러다가 나갑니다.
0: 아, 그렇지.
1: A 직원은 그래도 좀 성정이 대표님하고 맞잖아요. 결국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좋네요. 아, 이런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효율을 좀 올리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제로 이제 대표 할 때 제 친동생이랑 네. 고향이

0: 친동생의 친구들이랑 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를 수는 없어. 울산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동생이라 생각하고 가족이라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스타일들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아.
1: 그쵸.
0: 그래서 잘한 친구 있고 진짜 느린 친구 있고. 저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정훈이 말처럼. 그 느린 친구는 끝나고 청소를 맡겼어요. 사람들 다 빠지고 너 몇 시간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청소만 끝내면 돼.
1: 현명하셨네요.
0: 그랬더니 이미. 이 친구가 진짜 저희 기준으로 30분만 하면 되는 청소를 3시간 하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어. 우리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도 그게 더 편하대. 그게 더 편하대. 나도 그냥 조용히 천천히 할래. 이게 더 편하대. 어쨌든 그렇게 시스템 만드니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는 어차피 계속 다투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셔야지 이 둘을 어떻게 화해시킬까는
0: 그렇네요.
1: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0: 아, 현명합니다.
1: 왜 A의 실수를 B가 계속 책임지고 있었을까?
0: 그렇지.
1: 요거를 계속 물어보시다 보면 좀 업무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0: 아, 너무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두 번째 또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가다 가든 나무.

0: 가더가든 나무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심리 전문가 우리 곽재훈님과 함께 관계기술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술 두 번째 의뢰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이번에도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0: Let's go.
1: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 때문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진짜 너무 돈을 너무 아껴요. 아니야, 아끼는 정도를 넘어서 뭘 하든 비싸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데요. 아니,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요.
0: 야, 여기 파스타 너무 비싸다. 이 돈이면 분식집에서 김밥 10줄은 먹는데. 야, 우리 그냥 옆에 분식집 가자.
1: 야, 무슨 맨날 분식만 먹냐? 아니, 가끔 이렇게 파스타도 먹고 고기도 썰어주고 그런 거지.
0: 아야, 무슨 소리야. 뱃속에 들어가잖아. 다 똑같아. 뭐 비싼 밥 먹어. 야, 됐어 됐어. 분식집으로 가자.
1: 이러는 게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뭐 커피를 마시러 가도 쇼핑을 하러 가도 똑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안 사는 건 괜찮죠. 근데 제가 뭘 사려고 하면 옆에서 콕 한마디씩 해요.
0: 야, 이거 사게. 너무 비싼데. 오, 이건 너무 비싸. 이거 한 벌 살 돈이면 보세요, 옷 몇 벌은 사겠다. 야, 아깝다. 아우, 너무 아깝다. 아까워.
1: 친구가 너무 돈을 아껴서 혹시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친구 좋은 직장 다녀서 돈도 잘 벌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생활비 부담도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이 친구랑 여행을 갔는데요. 여기는 돈 드니까 들어가지 말자. 밥은 편의점에서 먹자. 비싸니까 기념품도 사지 말자. 아니,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그놈의 돈. 돈 얘기뿐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뭐 돈 쓰는 기준이 다른 건 이해하는데요. 친구를 만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손절하고 싶은데 이 친구랑 계속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사연자님께 선물로 멀티비타민 비싼 거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의뢰 사연. 소비 습관이 안 맞는 친구 때문에 고민인다.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옆에서 뭘 할 때 뭐 일단은 뭐 경제 의식을 떠나서 뭔가 부정적으로 하면 이제 신나지가 않잖아요. 뭘 하는 행동에 자꾸 뭘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면 신나지는 않아 확실히.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1: 괴롭네요. 듣는 것만으로 사실 괴롭습니다. 이게 참 그런데요. 네. 저라면 이미 손절했을 것 같긴 해요.
0: 정말요? 아, 정말?
1: 아, 그러니까 이게 돈을 쓰는 게 소비라는 것이 뭐 나쁘게 평가될 필요도 없잖아요. 네. 어쨌든 자기가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쓰는 것 자체를
0: 그럼요, 그럼요.
1: 계속 평가받는 입장이 되는 게 본인으로서 되게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 돈에 대한 가치관은 생각보다 중요한 그 의미를 지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여행 갈 때 숙소가 제일 중요해. 어떤 사람은 뭐 먹을 게 제일 중요해. 이제 하다 보면 서로의 다른 점도 발견하고 뭐 그러다 조율도 하고 이러는 건데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 넌 왜 그렇게 하냐?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자기의 돈에 대한 믿음을 상대방에게 어떤 강요를 하니까 과연 이 친구가 나를 존중하는 게 맞나?
0: 맞아,
1: 그런
0: 맞아.
1: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다르면 야 너는 오늘은 그냥 뭐 네 스타일대로 하자. 내일은 내 스타일대로 하자. 오늘은 비싼 밥 먹고 내일은 비싼 쇼핑하고 뭐 이렇게가 되잖아요. 근데 이 관계는 이제 리듬이 없죠.
0: 아하.
1: 그래서 좀 기빨리는 것 같고 이제 저라면 돈을 최대한 안 쓰는 그런 그 일정을 잡는 거죠. 뭐 무료 도서관, 뭐 산책, 뭐 어디 공원, 뭐 이 정도로 대중교통 타고 가서 그냥 아주 소소하게 도시락 싸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친구랑 이제 일정을 잡을 것 같고 여행은요 그냥 발걸음마다 돈이지 않습니까?
0: 그렇지.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내 일상보다 돈을 더 썼어요. 아, 진짜로.
1: 부자 된 느낌.
0: 부자 된 느낌.
1: 그래서 여행을 왜 굳이 가셔야 됩니까? 네, 친구 관계를 좀 넓히시고 아니면 그냥 혼자 가세요.
0: 친구 관계를 넓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걸 함께 할 친구는 사실
1: 맞아요.
0: 잘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친구, 저럴 때는 저런 친구를 만나야 더 재밌겠다, 더 좋겠다 하는 그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사실 그 머니 스크립트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그냥 돈 쓰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해서 굳어진 믿음을 머니 스크립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아마도 이 친구분에게는 돈 쓰는 건 손해다. 이건 불안한 행위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집안이 좀 넉넉하다고 해도 그 집안의 머니 스크립트는 그런 느낌일 수 있는 거죠.
0: 맞아, 맞아.
1: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이해를 못한다면 아마도 더 어려우시겠지만 아 얘는 돈 쓰는 게 조금 죄책감을 느끼는 쪽으로 이제 그런 문화에서 자랐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돈 많이 안 쓰는 식의 우정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0: 그리고 이 머니스크립트의 어떤 기준선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저 제가 진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 바뀌죠 진짜로.
0: 진짜
1: 맞아요.
0: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는 시기에 만나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 이 친구 좀 기다려주세요. 분명히 좋은 거 사서 기쁜 날이 옵니다.
1: 아니 뭐 일단은 뭐 만나면 늘 뭐 분식 데이트.
0: 이 친구 만날 때는 뭐 그래.
1: 전국의 김밥집 투어를 한 거예요 그냥.
0: 그래, 오늘 만 원에 행복해보자.
1: 맞아요.
0: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1: 김밥과 피크닉.
0: 재밌어요. 그럼 그것대로 또 재밌어. 모든 걸 함께 하려는 그 생각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친구 더 만드세요. 네. 자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3: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2: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3: 내게는 내 삶을 좋아할 의무가 있으므로 내 삶을 싫어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를 쓴 정지우 작가님의 말입니다.
4: 야, 내 삶을 싫어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3: 맞아요. 불평만 하지 말고 제거해봐야 됩니다. 그게 꼭 뭐 강력한 방식이라기보다 조금 소소하고 귀여운 방식이라도 제거해보는 겁니다.
4: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그렇네.
3: 좀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4: 불편한 걸 피하는 것은 책임 회피였네.
3: 맞아요.
4: 이 지켜야 될 의무였는데. 예, 내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 잘 들었고요. 관계의 기술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도 새로운 관계의 기술 배워보는 걸로 하고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뛰어드리면서 곽정은 인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3: 감사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물 위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고민일 정도로 인기가 좋죠. 5세기경에 로마인 일부가 이민족의 약탈을 피해서 이곳으로 급하게 이주했습니다. 잠시만 머무르려 했는데 돌아갈 수가 없게 되자 큰 고행을 시작하기로 하죠. 물 때문에 물컹한 늪지대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 바닥에 말뚝을 끊임없이 박아야 합니다. 나무를 자르고 나르고 박고 그 위에 석판을 일일이 깔았던 어마어마한 육체노동. 피난민의 숭고한 고난의 결과가 그 세계적인 미항 베네치아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음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엑스러브의 서브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잠시 후에는 역사책 김지현 쌤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삼국시대로 갑니다. 바둑을 좋아했던 왕으로 유명한 백제 개로왕의 역사 들어볼 거예요. 개로왕 이름이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개로왕. 감사합니다. 얼른 만나고 와서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시작할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가면 집으로 굿길베이글.com.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0: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6: 잘 부탁드립니다.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2: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가을이 오면 독한 향수를 뿌립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3샷 때립니다. 이 남자 가을의 추남. 역사학자 김지현 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2: 그리고 이제 네. 표현법을 정확히 네.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3: 가을의 추남이니까
2: 가을의 남자는 추남이에요.
3: 네.
2: 근데 가을의
3: 추남이니까 이 추는 가을 추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2: 그 약간 의심을 해볼 필요가 네. 있죠. 네.
3: 가을의 추남이니까 이건 가을 추가 아니에요. 그럼 이 추는 뭐야?
2: 그걸
3: 예. 뭘까요?
2: 여진 작가가 눈을 피하고 있네요.
3: 아...
2: 자, 쓸데없는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예, 예, 예.
2: 아,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일. 오늘 오랜만에 삼국시대로 가는데, 그죠?
3: 네네.
2: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왕 이름이 너무 귀여워.
3: 아, 그렇습니까?
2: 예, 하지만 내용은 귀엽지 않나요?
3: 일단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2: 아, 그래요?
3: 괴롭기 때문에 괴로왕입니다. 아우, 괴로왕!
2: 진짜로? 괴로우면 안 되는데.
3: 아, 너무 괴로왕! 인생이 괴로왕! 이어서 괴로왕이에요.
2: 세상에.
3: 예예예. 예, 예.
2: 설마 했는데 진짜라니.
3: 네.
2: 역사 브리핑 시간. 재원 쌤 소개해 주시죠.
3: 475년 9월 백제의 도읍 한성이 불탔습니다. 성문을 나서 서쪽으로 달아나던 왕은 끝내 붙잡혔고요. 그를 끌고 간 장수는 원래 백제 사람이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절을 올린 뒤 왕의 얼굴에 세 번 침을 뱉었지요. 그렇게 개로왕은 아차성 아래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그를 어리석은 왕으로 기억합니다. 바둑에 빠져 나라를 팔아넘긴 왕, 남의 아내를 탐낼 왕으로

0: 그런데
1: 그 이야기들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60년 동안 고구려에 눌려 지낸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 했던 왕, 스스로를 대왕이라 부르며 백제의 하늘을 열려고 했던 왕, 마지막 순간 누가 나를 위해 싸워주겠는가 통탄했던 왕, 패배한 자에게 씌어진 이야기와 그 아래 묻힌 한 사내의 21년을 오늘 꺼내봅니다. 개로왕과 장수왕, 오세계

0: 소개 잘해주셔가지고 네. 확실히 이제 승자의 역사.
1: 그쵸.
0: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네.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1: 근데 이 너무 치욕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0: 그렇지.
1: 제가 이거 지금 저 너무 눈물 흘리면서 한 거예요. 얼굴에 침을 한 번도 아니고.
0: 이게 뭐가 있었나 그런 의식이?
1: 이런 경우는 없어요.
0: 그죠.
1: 왕 얼굴에 이렇게까지.
0: 이게 다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네. 예, 모르겠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네. 백제 계로왕의 역사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볼까요?
1: 계로왕까지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0: 그래요?
1: 첫 번째 키워드 일단 백제가 잘 나가던 시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0: 그래, 백제가 어느 정도의 나라인지 한번 살펴보죠. 전성기 시절로 가볼까요?
1: 근데 백제요. 근데 우리가 백제 그 사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백제 이미지가 뭔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고구려 이러면
0: 그렇지.
1: 막 말 타고
0: 그렇지.
1: 막
0: 영토 막 광활한 영토를 차지한 에너지.
1: 만주벌판 달려라.
0: 그렇지.
1: 광개토 대왕.
0: 그렇지.
1: 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0: 예.
1: 아 근데 또 신라 하면 금관 막 화랑 하고 화랑 막
0: 미소년 장수들.
1: 저기 막 무덤 막
0: 그렇지.
1: 큼직큼직하고 통일했잖아요 또.
0: 그렇지.
1: 그럼 백제? 백제?
0: 좀 소박하네요. 느낌이.
1: 뭐지?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한 듯하면서 뭔가 좀 화려하지는 않고. 좀 뭔가 밋밋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또 백제 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의자왕?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0: 약간
1: 이미지가. 근데 안 그렇습니다.
0: 그래요?
1: 잘 나갔습니다.
0: 어.
1: 백제 굉장히 잘 나갔고요. 백제가 잘하는 것들도 많아요.
0: 예.
1: 특히 백제가 잘하는 게 외교를 진짜 잘합니다.
0: 외교?
1: 외교를 정말 잘합니다. 이게 우리가 언제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구본으로 지도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우리는 항상 북쪽을 위로 두고 남쪽을 항상 아래에 두고 딱 그냥 한반도 딱 했을 때 딱 전형적인 그 그림만 바라보면서
0: 그렇죠.
1: 언제나 그걸 보잖아요. 지도를.
0: 그렇죠. 예.
1: 근데 꼭 그렇게 볼 필요 없거든요. 백제를 한번 그려놓고 옆으로도 한번 돌려보고 한 바퀴로 한번 돌려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약간 느낌이 지중해 같아요. 지중해.
0: 지중해.
1: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랑 로마 같은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백제를 딱 놓고 백제를 중심으로 놓고 한번 살짝 바라보면 길 조금만 건너가잖아요. 중국이 있습니다. 옆으로 살짝 틀어보잖아요. 일본이 있어요. 인접해 있는 국가들 보면 가야도 있고요.
0: 그렇지.
1: 옆에 신라도 있어요. 그 위에는 낭랑이랑 대방이라고 하는 또 그때 당시 한사군이죠. 이런 나라들도 막 있단 말이에요. 쭉 놓고 봤을 때 이 친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나라가 어디지? 라고 하면 백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교를 아주 예전부터 잘했었던 나라가 백제거든요. 그래서 외교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정말 눈물 나거든요.
0: 예?
1: 어디에 처음 자리를 잡았냐? 태초의 강남인입니다.
0: 그래요?
1: 계속 강남에 백제가 계속 자리를 잡았었다. 그러면 지금 지금 백제 사람들은요. 부동산 공화국에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던 그것도 알짜예요. 어디냐면 청담동 삼성동입니다.
0: 이야, 거기까지 백제였구나.
1: 청담 삼성 그 다음에 이제 잠실 송파 여기가 쫙 다 백제의 도성이 있던 데입니다. 이 삼성동이랑 삼성청담이랑 잠실 사이에 강 조그만한 하천이 하나
0: 있죠,
1: 흘러요.
0: 예.
1: 그 오른쪽이 도성이 있던 데고 마을 사람들이 살던 데가 삼성청담 그쪽. 그쪽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 도성이 이렇게 있고 옆쪽으로 온촌초성이 있고 그 근방이 다 한성백제 사람들이 살던 데예요. 지금 거기 땅값이 얼마입니까?
0: 지금 몇 세기를 뛰어넘어서 땅값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그 부동산 보는 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0: 그렇지, 그렇지.
1: 부동산 보는 눈이 있었다.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건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고위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3세기 후반에 요 무렵부터 관료제도를 정비하면서 왕권 강화의 초석을 다집니다. 그리고 요때 강남을 벗어나가지고 경기도랑 한강 유역을 확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때가 한강 넘어가지고 임진강 넘어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낭랑이랑 대방이라고 하는 한사군이 있었던데요.
0: 네.
1: 근데 여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옛날에 고조선이 있었던 땅에다가 한나라랑 고조선이 전쟁을 하면서 한나라가 이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여기 한나라가 여기를 관리하는 땅으로서

0: 만들어 놓은 지역을 한사군이라고 보통 불러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식민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한나라 이후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 낭랑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냥 동네. 근데 여기 옛날에 한나라에서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류도 하고 거기에 이제 한나라가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땅이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너 그냥 낭낭 사람인데? 나 대방 사람인데? 하는 동네예요. 근데 여기가 알자입니다. 얘가 굉장히 알자예요. 여기 평양에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어떤 풍족한 어떤 그런 물자랑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알자 땅인데 여기를 누가 차지하느냐. 원래 여기를 놓고 백제랑 고구려의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 여기를 멸망시키는 나라는 고구려예요. 이 땅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은 고구려 사람들인데 고구려가 여기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를 제대로 영역으로 확보를 못합니다.
1: 어? 왜요?
0: 저기 고구려 기준으로 북서쪽이 그러니까 중국 쪽이랑 붙어있는 쪽 그쪽이 더 위급했어요. 그래서 그쪽이랑 전쟁하기 바빠서 이쪽을 신경을 못 씁니다. 멸망을 시켰는데. 백제는 여기 되게 매력적인 땅이었는데 고구려가 여기 없애줬어. 근데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 우왕좌왕 할 때 백제가 그쪽 사람들 품어요. 그러면 고구려 사람 입장에서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한번 벌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전쟁이 한번 벌어졌을 때 고구려의 왕은 고국원왕이고요. 백제의 왕이 누구냐? 근초고왕.
1: 아, 근초고왕.
0: 근데 우리는 대충 여기 지금 역사 다 관심 없는 작가 피디님들 아닙니까?
1: 관심 있어요.
0: 그래요? 예. 네. 그래도 이 사람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1: 근초고왕은
0: 들어봤잖아요.
1: 들어봤죠. 그럼
0: 이거 드라마도 나왔어요.
1: 그래.
0: 감우성 씨가 주인공이었었던 드라마도 있었죠. 대화사극이었죠.
1: 예.
0: 예.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근초고왕이 이겨요. 근초고왕이 이기고 이때 전쟁에서 심지어 고구려의 왕이었었던 고국원왕은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근초고왕 무렵이 되면은 황해도 일대까지도 이제는 그 백제의 어떤 그런 영역으로서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강국으로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역도 영토도 조금 넓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외교를 이때부터 엄청 잘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황해도 지역을 안정적으로 장악했다 그랬잖아요. 잠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지도 살짝 펴시면 황해도랑 평안도 지역을 만약에 영역화를 했다 그러면 그 한반도 지역에서 왼쪽으로 뽕 솟아 나와 있는 그 지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거기랑 중국이 굉장히 가까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중국은 남조랑 북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출발하면 남조 북조 한 망에 다 갈 수 있어요.
1: 요충지네.
0: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근데 그럼 뭐 배 타고 뭐 중국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 이때의 항해 기술. 여러분들 그 오디세이 보셨나요?
1: 아, 봤죠.
0: 오디세이 생각하시면 돼요. 길 건너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1: 조류 잘못 만나면
0: 바닷가 건너가는 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표류했다.
1: 네.
0: 한나절이면 하멜 우리 봤잖아요. 하멜
1: 되는 거죠 그냥. 나가사키
0: 태풍 한번 잘못 만났다.
1: 그렇지.
0: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연안항로를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가 황해도 평안도 그쪽이에요. 이거를 차지하는 게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초고왕 때는 여기가 백제 거였다. 그러면서 백제가 강국으로 거듭나면서 이 동아시아의 어떤 무역 외교 이쪽의 루트는 백제가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잘 나가는 나라.
0: 잘 나갔습니다.
1: 잘 나가는 나라였어.
0: 강남 사람들인데요.
1: 지금 땅으로 좀 그만하세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광개토왕 이후 다급해진 백제입니다.
1: 고구려의 이제 광개토왕이 즉위를 하면서 네. 백제에게 위기가 찾아왔군요.
0: 네. 자, 그 안타깝게 죽었던 고국원왕 그 사람의 손주. 광개토왕입니다. 잘못 만났어요. 지금 백제 사람은 지금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 운명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아니면은 뭐

0: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 건데 오늘은 어쨌든 주인공이 고구려가 아니고 백제니까 예. 백제 입장에서는
1: 안타깝네.
0: 안타까운 거죠. 실제입니다. 이거 사료에 나와 있는 거. 1차 사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소문이 나요. 어떻게 소문이 나냐. 저기 좀 고구려에 왕이 새로 왔는데 걔는 10대 후반부터 전예왕을 누비는데 태자 때부터 그 태자가 전쟁에 나갔다. 진 적이 없다더라. 이런 소문이 납니다. 18의 왕이 되거든요. 야. 광개토왕이. 근데 소문이 이미 동아시아의 소문이 퍼졌어. 어허. 아니나 다를까 왕이 되자마자 광개토왕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원래 이때는 왕 되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나 앞으로 뭐 할 거다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백제를 친다.
1: 아, 야 선포했어.
0: 왜? 왜? 우리 할아버지.
1: 그렇지.
0: 우리 할아버지 죽인 놈들. 내가 이거 혼 한번 낸다. 이러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1: 아이고.
0: 근데 계속 소문이 나요. 이때 백제왕이 아신왕이거든요.
1: 어.
0: 지금 여러분들이 아신왕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문이 계속 와. 1년마다, 1년도 아니죠. 몇 개월마다, 한 달마다 어느 성까지 왔답니다. 어디까지 왔대요.
1: 와.
0: 야, 어디라니? 임진강이라도, 임진강? 임진강에서요, 반나절이면 지금 아차산까지 옵니다.
1: 어.
0: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신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풍납토성에 있다. 지금 여러분들 잠실에 잠실에 여러분들이 덜덜 떨면서 신하들한테 물어보던 어디까지 왔냐 그랬어요. 강 건너에 있다는데요.
1: 어우야.
0: 강 건너까지 왔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신왕의 선택은 노객이 되기로.
1: 어?
0: 노객이 되기로 선택을 합니다. 일단 붙었죠. 일단 제 임진강부터 해가지고
1: 그래.
0: 여기 내려오는 동안 다 깨진 거예요.
1: 그렇지. 싸워야지 일단은.
0: MBC 사극 그 태왕사신기 태양산신기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아마 이필립 씨인가요? 이필립 씨가 굉장히 묘사를 멋있게 하셨어요. 거기서는 멋있게 막 싸우다가 이랬는데 실제 전투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쭉쭉 내려옵니다. 그냥 쭉쭉 내려오다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 평생 노객이 되겠소 라고 신하게 당했소 라고 하고 광개토왕한테 무릎을 꿇는데 아 신앙이 약간 자존심이 그래도 좀 있었나 봐요. 광개토왕한테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뒤로 가서는 지금까지 맺어놨었던 외교 관계들이 있잖아요.
1: 예,
0: 외도 있고 그다음에 외교 많았잖아요. 가야도 있고 막 있었잖아요. 요 친구들을 갑자기 모으기 시작합니다.
1: 어머.
0: 모아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바로 광개토왕까지는 못 가요. 무서웠나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려오는 걸 봤는데 어디로 가느냐 신라로 갑니다. 신라.
1: 아.
0: 신라로 툭 가고 쳐요. 신라가 고구려에 요청을 해서 도와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3만 명을 이끌고 쭉 내려와가지고 싹 다 토벌하고 다시 한번 꿇습니다. 무릎을. 그 다음서부터는 백제가 한 50년을 치욕의 세월을 보냅니다.
1: 아...
0: 어떤 치욕이냐? 왕이 자꾸 바뀌어요. 모종의 이유로 바뀌거든요. 아마도 이때는 그 밑에 있었던 신하들이 왕을 왕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때 정복전쟁인 건데 이때는 여기서 어쨌든 그 왕족들이 제대로 싸움을 못했기 때문에 징계된 거잖아요. 아신왕 이후로. 그래서 모종의 이후로 계속적으로 왕이 그 빠르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왕들이 그 왕이 된 사람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해이해진 이 무너져 내린 이 왕의 권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무렵에 너무나도 괴롭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개로와사 개로왕
1: 드디어 나왔다
0: 인 겁니다.
1: 아 아주 안 좋은 타이밍이네.
0: 네.
1: 예 개로왕.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0: 네 오늘 백제 개로왕의 역사 하고 있습니다. 개로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백제 전성기부터 위기에 빠진 순간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으로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황해도 일대까지 세력을 넓혔던 백제의 영토를 크게 확장한 이 왕 누구일까요? 아 오늘은 장난 하나도 안 쳤더라고요. 아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수능이에요?
1: 좋아.
0: 수능 3번 한 3번에서 4번 정도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근초고왕, 2번 광개토왕, 3번 성덕여왕.

0: 아.
1: 근데 요즘에 수능 수준이 진짜 이 정도입니다.
0: 아, 진짜요?
1: 아, 진짜 이 정도예요.
0: 거짓말 하지 마요.
1: 이러고 4번 뭐 김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승만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와, 진짜.
1: 요즘 수능 수준이에요. 수능 한 3번 문제 2점짜리.
0: 이야. 자, 여러분들.
1: 네, 진짜 진짜예요.
0: 자, 지금 제대로 이제 정석으로 한번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다섯 분에게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4부에서 정답 발표할게요. 재윤쌤의 추천곡 오늘 들을게요.
1: 아, 제 추천곡은 그 반려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써니힐의 두근두근입니다.
0: 아, 근 때문에 그런 거지.
1: 아, 근. 아, 그래서
0: 두근.
1: 아. 두근두근이면은 한 근에 600이니까 1.2kg에서 2.4kg네요.
0: 아, 두근두근.
1: 두근두근이니까 아. 2.4kg.
0: 딱 제 한 끼죠.
1: 예예.
0: 써니힐의 두근두근 예, 듣고 예, 올게요. 예, 예.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3: 탄탄 방수
4: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5: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역사학자 김재현 선생님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바로 1번 근초고왕입니다.
0: 네, 정답 맞춰주신 분 중 5분 선정해서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로왕 만날 네.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개로왕의 즉위와 왕권 강화입니다.
0: 개로왕이 등장하는데 네. 진짜 타이밍이 안 좋아요.
1: 타이밍 진짜 안 좋은데 아 초반에 했었던 거 보잖아요? 네. 잘합니다.
0: 어, 그래?
1: 아, 개로왕 아, 이 괴로운 와중에 많이 해요.

0: 일단 그 아버지 때 아버지가 이제 비유왕으로 추측이 되는데 왜 제가 추측이라 그러냐면 요때 있잖아요. 아신왕 때부터 해가지고 한 무령왕 한 60년 한 70년 정도 되는 이 시기 동안에 백제 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백제의 어떤 그 왕위를 그 물려받는 이런 쭉 그 계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1: 예.
0: 못 믿어요.
1: 아 그래요?
0: 다 달라요. 삼국사기 다르고 일본석이 다르고 중국 기록 다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무령왕릉이 발견이 되죠. 70년대 무령왕릉 저희 다 했습니다. 처음 듣는다는 그 표정들. 무령왕릉에 보면은 무령왕에 관련된 기록들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달라요.
1: 아, 왜 그러지?
0: 뭔가 이때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들이 석연치 않았다.
1: 아...
0: 뭔가 좀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었어? 그 다음에 즉위를 할 때 기록들을 보면 그 이 지금 그 계로왕만 하더라도 왕이 즉위하는 과정에 갑자기 하늘에서 흑룡이 날아다녀요.
1: 어. 뭐야?
0: 흑룡이 날아다닌다는 게 요 동아시아에서는 비유법의 비유법. 어. 흑룡이 날았다라고 하는 건 뭔가 안 좋은 기운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은유를 섞은 거예요. 그 전 때 왕이 죽는 과정도 석연치 않았고 어. 왕이 되는 과정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1: 야.
0: 그럼 보통 흑룡이 뜨거든요.
1: 어.
0: 뭐 아니면은 뭐 그 강가에 핏빛이 물들어 있다거나.
1: 와, 무섭다. 이거 완전 스릴러다.
0: 예. 뭐 이런 경우가 있다. 어. 그 왕이 즉위하는 해의 기록이 이런 기록에 같이 있다. 그러면 은유에 은유. 뭔가 하여튼 이상해.
1: 아, 기록하지 못할.
0: 예. 그 아. 계로왕도 그렇고요. 이 이후에 백제 왕이 즉위하는 과정들을 보면 어. 다 뭐가 떠.
1: 아.
0: 자꾸 이상한 게 떠요. 왕이 될 때.
1: 그래. 오디세이에 이제 포세이돈이 바다를 뭐 해서 막 침몰시켰다 이런 것처럼.
0: 그런 것도 다 은유잖아요.
1: 은유잖아요.
0: 사실.
1: 은유. 그러니까 흑룡이 뜬다.
0: 네, 흑룡이 뜬 거죠. 흑룡이 또 근데 잘합니다.
1: 근데 아,
0: 나름 해요.
1: 잘해.
0: 나름 해. 그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나름 뭔가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 왕이 왕다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해야겠습니까? 왕이 왕다워지려면 자기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떠올려 본 거지. 백제 왕들 중에 이 사람 진짜 그래도 왕노를 제대로 했네 했었던 왕들이 했던 일들을 떠올리면 거의 대부분 외교랑 관련되거든요. 계로왕도 뭔가를 합니다. 그 네. 어디로 가냐면 일단 그 중국으로 가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뭘 하냐면 남조로 가가지고 그거를 받아와요. 그 뭐냐면 그 지금 그 백제 왕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봉이라 그러죠. 분봉? 어떤 자기 같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받아 갖고 와요.
1: 예.
0: 이거는 왕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뿌려요. 야, 일로, 야 애들 모여 봐라. 야, 좀 힘 좀 있는 애들 싹 다 모여 봐. 내가 상 하나씩 줄게. 근데 그 상이 뭐냐? 왕만이 내려 줄 수 있는 자규입니다. 자규. 근데 이때 이건 이 설도 있습니다. 다른 설들도 있어요. 근데 저 이걸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은 계로왕을 스스로 본인은 대왕이라고 높이고 왕 자기를 주는 거예요. 왕 자기를. 근데 이때 왕 자기나 높은 그 장군 자기를 받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왕족들이에요. 자기 동생이나 사촌 동생이나 왕족들. 이 왕족들한테 분봉을 해주면서 왕족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왕위 계승 과정에서 좀 보여줬었던 귀족 세력들의 어떤 난립이나 서로 간의 다툼이나 왕과 귀족 사이의 어떤 그런 또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누르려고 했었다는 게 좀 보여지는 거죠.
1: 예, 예.
0: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한번 올립니다. 그래서 한번 올렸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외교랑 관련된 건데 이것도 중국에 보통 중국에 이런 거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받아오지 않습니다. 중국에 귀한 물건들 이런 것들 받아갖고 오거든요. 도자기. 이때는 도자기 중국에서밖에 못 만들어요. 도자기. 그 다음에 중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귀한 물건들 싹 가져옵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이쁜 애들 이거 나눠줄게 하는 겁니다. 받은 사람들은 이게 약간 국왕에 대한 어떤 그런 충성.
1: 그렇지.
0: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왕과의 관계 이런 게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이걸 굉장히 잘합니다.
1: 잘하네.
0: 이걸 굉장히 잘해요.
1: 예.
0: 근데 이것과 함께 자기한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0: 특히나 왕족들 중에 동생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큰 동생은 일본으로 보냅니다. 왜? 이때는 왜죠, 왜? 왜로 보내고 작은 동생은 신라로 보내요. 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고구려가 치고 내려온다. 그러면 왜와 신라 쪽에다가 약간 청병이라 그런 거. 병사들 데리고 올라와야지 올라와야지 해가지고 요걸 준비를 해놓고 있는.
1: 멀티 치고 있고.
0: 전문 용어 아닙니까?
1: 예, 스타크래프트.
0: 그렇죠. 멀티 치고
1: 있네요.
0: 멀티 치고 있는 거죠.
1: 멀티 치고 있어.
0: 멀티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본인은 중앙을 단단하게 하고 주변 국가들의 외교 관계 맺어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멀티도 쳐놓고 이런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1: 잘했네.
0: 잘했잖아요.
1: 엄청 잘했는데요.
0: 굉장히 잘했잖아요.
1: 예.
0: 근데
1: 괴로울 게 없는데.
0: 괴로울 게 없는데 요 무렵이 되면은 이상한 그 설화가 껴요.
1: 뭐야 또?
0: 개로왕과 관련된 이상한 설화가 낍니다. 그게 다음 키워드입니다.
1: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안 괴로웠거든요.
0: 네.
1: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0: 잘했잖아요.
1: 안 괴로왕.
0: 네.
1: 자, 진짜 이제 괴로우십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번째 키워드, 개로왕의 어리석음을 기록한 설화들입니다.
1: 어리석을 게 없는데 어떤 게 있어요?
0: 이게 왜 그러냐, 일단 왜 그러냐. 사실 백제는요, 요때 한번 망합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미 앞에 읊어드렸잖아요. 얼굴에 침 한번 맞고 세 번 맞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때 백제는 한번 망했다고 보통 봐요. 한성백제 멸망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 이후의 백제는 그냥 이 한성백제를 이은 나라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한번 끊긴 거예요. 그 정도로 끊기다 보니 그 마지막 왕들, 우리가 기억하는 뭐 예를 들어서 고려의 마지막 왕 누구예요? 이름도 기억도 잘 안 나. 공양왕이거든요.
1: 공양왕.
0: 그 앞에는 우왕차왕. 그 우왕차왕, 이 사람 공민왕의 진짜 아들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소문들이 막 돌아. 그냥 고종 마지막 왕. 안 좋게 보잖아요. 이 한성백제 말고 백제 받은 의자왕. 안 좋은 이야기 막 섞여 있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다 보니 이 마지막 왕들에게는 늘 언제나 약간 클리셰처럼
1: 그렇네.
0: 이때 약간 무능했어. 아니 뭔가 이상해 라고 하는 설화들이 끼거든요.
1: 그렇지.
0: 고곡과 관련된 설화들이 껴요.
1: 기롱한테도 낍니다.
0: 근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도림설화라는 겁니다. 도림. 이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인데.
1: 승려.
0: 고구려 사람이에요. 고구려 사람. 예. 근데 지금 장수왕이 있을 때입니다. 고구려는. 장수왕이랑 지금 개로왕이 약간 그 공곤일척을 노리고 있는 상황. 서로. 서로 이렇게 탁 팽팽하게.
1: 예.
0: 백제 끝난 줄 알았더니 개로대왕 막 이러면서 막 뭔가 뭐 해볼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장수왕은 이미 뭐 광개토왕부터 그 아들이니까 잘 나가고 있고, 남진전책 하겠다고 해가지고 평양에 내려와가지고 그 성 만들고 있고 막 이럴 때예요. 딱 이러고 있는데 고구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회의를 한 거죠. 고구려에서 야, 어떻게 하면 백제 한번 싹 한번 쓸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승려 한 명이 와가지고 제가 갈게요. 제가 안 했으면 대신에 제가 이 고구려에서 모종의 이유로 밀려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쫓겨났다라고 하는 소문만 내주세요. 라고 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제의 궁궐 앞으로 왔답니다. 이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생략돼 있겠죠.
1: 그치 그치.
0: 제가 그냥 이야기처럼 그냥 쭉 꾸미면 백제의 개로왕이 바둑을 좋아한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1: 여기서
0: 들어요.
1: 바둑이 나오네요. 네.
0: 바둑이랑 장기 이런 거에 능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도림이가 내려와서 그 약간 도장깨기 같은 걸 했나 봐. 쫙 이렇게 도장깨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러면
1: 소문나죠.
0: 소문나잖아요.
1: 고수 나타났대.
0: 잘 뒀대요. 개로왕도 잘 뒀대요.
1: 지지 않아.
0: 이 우리 동네에서 잘하는 친구들이랑 몇 번 더 보고 했는데 에이 야 이게 잘하는 거야? 하고 재미없네. 다 꺾은 거야 개로왕. 근데 소문이 돌아. 도림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고구려에서 쫓겨난 애인데
1: 바둑 예술이래.
0: 장난 이세돌이래. 소문이 딱 또 이세돌?
1: 이세돌?
0: 불러봐라.
1: 내가 알파고인데.
0: 근데 이제 사료에는 먼저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궁궐 앞으로 찾아와가지고 내가 바둑 좀 둡니다.
1: 아이 그게 되나.
0: 네. 바둑 좀 둡니다. 한판 둡시다.
1: 예.
0: 라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1: 안 되지.
0: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아마 만났을 것 같아.

0: 에어 만났어요. 도리미가 아 사람 다룰 줄 알아.
1: 아 어, 그래.
0: 끝까지 갔답니다. 끝까지 팽팽하게 하고 저조요.
1: 오야.
0: 팽팽하게 갔다 저조.
1: 비즈니스 바둑 떴네.
0: 네 그러면 어 재밌거든.
2: 재밌지.
0: 기분도 좋아.
1: 그렇지. 팽팽하게 하다가 이겼으니까.
0: 팽팽하게 하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냥 느낌상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이길 때도 있고 어. 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1: 재밌지 그러면.
0: 친해져요.
1: 아 친해지지.
0: 궁궐을 거의 살았던 모양이야.
1: 아
0: 살면서 그냥
1: 어, 도림씨도 재밌었겠는데요.
0: 네 괴로왕 입장에서 얼마나 재밌어요.
1: 괴로왕 너무 재밌지.
0: 아 이렇게 막 쫙 이렇게 한다고. 근데 쫙 이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답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바둑을 두면 서로 속마음을 그렇게 얘기한대요.
1: 아
0: 원래 그렇대요.
1: 그 긴 시간 대국이니까 또
0: 도림이 그걸 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왕이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물어봐요. 이런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막 이렇게 바둑을 두다가 괴로왕이 표정을 이러고 있어. 아 요즘에 너무 골치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1: 도림이
0: 물어보는 거.
1: 어.
0: 아 뭐 큰 문제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아 됐어. 아 뭐 이러면 아 얘기하세요. 뭐야 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라고. 아 얘기하세요. 바둑 두면서 그냥 서로 그냥 도담도담 얘기하는 거지.
1: 탁 두면서.
0: 아, 탁 두면서 이렇게 그냥. 아 별건 아니고 아 저 고구려 애들이 내려올라 그러는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1: 어
0: 도림 노린 거지 그걸.
1: 어
0: 아 그런 게 또 뭘 그렇게 뭐 큰 문제라고. 아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성곽도 크게 증축을 하시고.
1: 어
0: 아니 왕이 왕다워야지. 형님 아마 형님이라 불렀겠죠.
1: 에이 뭘 형님 어떻게 불러요.
0: 아, 바둑 두다 보면 아 형님 요즘 보면은 왕이 왕다워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 형님 궁궐도 좀 크게 지으시고 저기 아버지 무덤이 내가 보니까 형님 아버지 무덤이 너무 별로야.
1: 어허허.
0: 크게 무덤도 한번 만드시고
1: 어, 펌프질을 하는구나.
0: 펌프질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 예.
0: 근데 그걸 듣고 가스라이팅이 돼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구려와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궁궐 공사하고 아버지 능 막 옮겨가지고 어허허. 크게 막 증축하고
1: 예.
0: 성곽 막 이렇게 막 크게 하고 이랬다더라라는 도림 설화가 있어요. 근데 도림이 그걸 딱 보고 군사력이 되어야 되는 친구들이 다 지금 궁궐 증축공사 하는데 했을 때쯤
1: 그렇지 작업병 돼 있지.
0: 장소왕한테 장소왕한테 전보 치는 거죠. 띠띠띠띠띠띠 친 거예요.
1: 모스부호 그때 없었을 텐데.
0: 그러면 비둘기
1: 네.
0: 비둘기 날린 거예요.
1: 그렇지.
0: 성곽공사 중 지금
1: 인력 부족
0: 백제 인력 부족 빵빵빵빵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1: 어.
0: 그때 장수왕이
1: 쳐들어와서
0: 백제가 망했다라고 하는 도림 설화가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고구려가 내려올 것 같으니까 성곽공사 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왕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궁궐공사 한 거
1: 당연한 시기인데
0: 볼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짜맞춰버리면 이거 완전히 괴로왕이잖아요.
1: 아 진짜 그렇게 되네.
0: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1: 이게 나라의 건국에 좀 강력함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사일 수도 있는데 마치 허세처럼
0: 그렇게 하면
1: 그렇게 꾸며지면 이렇게 하하
0: 이게 이제 요걸 그러네.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한 끗 차이가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 또 붙는 게 있습니다. 거기 또 하나 또 도미부인설화라는 게 있어요.
1: 도미부인설화. 어, 또 초면이신데요.
0: 아, 도미부인설화도 처음 들으세요?
1: 예, 뭐 도미를 좋아하셨나요?
0: 아, 아닙니다. 도미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대요. 관료가 있었던 거예요.
1: 예.
0: 자, 참고로 도미부인설화에는요. 이거는 요거는 왜 약간 그러냐면 개로왕이라고 안 기록돼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개루왕이라고 돼 있어요.
1: 이름 왜 살짝 꺾었네?
0: 근데 백제 개로왕이란 왕은 없어요.
1: 어.
0: 근데 이게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게 오기이거나 아니면 개로라고 하는 게 당시 그냥 개로왕을 부르는 이름이었는데 한자로 다양하게 적혔거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개루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보통 그냥 개로왕 때라고 봅니다.
1: 예.
0: 도미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삼국사기 도미전이라고 하는데 나와 있는 겁니다.
1: 예.
0: 도미의 와이프가 너무 예뻤대요.
1: 아 미인이었어.
0: 너무 이뻤답니다.
1: 네.
0: 나라를 쥐고 흔들 정도로. 근데 개로왕이 개루왕이 소문을 들어요. 도미의 부인이 이쁘다는 얘기를 듣고

0: 도미를 부릅니다.
1: 어.
2: 내기하자. 내가 꼬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내기 한번 할래?
1: 어, 미친 사람이네. 네. 아, 죄송합니다.
2: 자, 설한 피다.
1: 아, 미안합니다. 예.
2: 근데 도미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 우리 와이프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1: 아니에요.
2: 라고 하고 내기를 받아들여요.
1: 어머.
2: 내기를 받아들이고 도미의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는 뺄 게 아이들도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빼주세요.
2: 네, 이렇게 하고 우리 사랑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데 도미 와이프가 어? 좋아요? 했다는 거예요.
1: 어, 꼬셔졌어.
2: 네. 근데 잠깐만요. 제 몸이 조금 더러우니까 씻고 올게요.
1: 어.
2: 라고 하고 나간 다음에 불을 다 끄고 다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1: 아,
2: 본인이 간 게 아니고
1: 대역을 보냈어.
2: 대역을 보냈다는 거. 그게 걸렸고 그래서 도미의 눈을 팝니다.
1: 어머.
2: 도미의 눈을 파가지고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 다시 불러요. 이 개 루왕이. 어. 도미 부인을.
1: 어.
2: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나랑 진하게 다시 한번 사랑하자.
1: 어.
2: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도미 부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제가 이때 그 삼국 사기에 있는 표현입니다. 월경 중이니 또 씻고 올게요.
1: 어.
2: 라고 하고 그때 도망쳤다는 거예요.
1: 어.
2: 그래서 도망쳐서 남편을 다시 만나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고구려로 갑니다.
1: 어.
2: 그래서 거기에서 거린처럼 평생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도미전, 그러니까 도미부인설화라고 하는 건데 요게 개루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개루왕이라고 보통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까 전에 도림설화랑 도미설화를 합쳐보면 일단 무능해요. 무능한 왕이에요. 개루왕은.
1: 무능을 넘어섰는데. 네.
2: 거기에다가 이 개루왕의 치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고구려로 가는 얘기잖아요.
1: 예.
2: 요게 합쳐지게 되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개로왕의 마지막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 아, 침을 세 번 뱉고.
2: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침을 뱉었었던 그 개로왕을 죽인 그 침을 세 번 뱉었었던 그 사람들이 원래는 백제인이었다고 돼요.
1: 아.
2: 그러니까 백제인들 중에 아까 제가 처음에 쭉 얘기 들었었던 개로왕 치세 때 했었던 다양한 정책들 있잖아요. 왕족 중심의 정치. 그다음에 뭐 궁궐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벽을 막 쌓는다거나 이때 피해를 당한 스스로 피해를 당했다라고 믿는 백제 귀족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이 고구려로 간 거예요.
1: 아.
2: 그리고 그들이 백제를 칠 때 선봉에 섰던 것 같습니다.
1: 아, 괴롭다.
2: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치욕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지막 왕들에게 마지막 왕들에게 깔릴 수 있는 모든 어떤 클리셰들이 이 개로왕한테도 깔렸다는 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야기겠죠.
1: 예. 아,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전화.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원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유료 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 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역사책 김지현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광고까지 네. 듣고 왔어요. 마지막 키워드 짧게 하면서 끝낼까요?
3: 네. 마지막 키워드 개로왕의 치욕적인 죽음입니다.
2: 아까 팀 뭐 세 번 얼굴에 뱉었다 예. 들었습니다만 끝은 역시 좋지 않네요.
3: 일단 3만 명입니다. 이때 3만 명을 끌고 와요. 장수왕이.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상상해볼까요? 지금 개로왕이에요. 개로왕. 동생들 다 일단 청병하려고 일단 다 내려가 있어. 그리고 내 믿었던 도림설화를 믿는다면 나랑 바둑 두던 친구. 야 도림이 어디 갔니? 없어졌는데요? 저기 멀리 장수왕 옆에 앉아있네.
2: 갇혀.
3: 그 아차산성에 장수왕이 올라왔대요. 근데 아차산성 올라가 보셨나요? 아차산성. 야, 답사들은 한 번씩 가세요. 서울에 날씨 좋을 때 가면은 뭐 그 올라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2: 워커땡 호텔은 가봤어요.
3: 갑자기 또 좀.
2: 아 왜요?
3: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2: 아니 거기 뭐 공연할 때가 있어가지고 제 돈으로 간 건 아니고.
3: 예, 거기 가봤어요. 피자집 맛있는 거 있는데.
2: 몰라요 거기까지.
3: 거기 피자집 맛있는 거 하나 있어요. 꼭대기에.
2: 저 시간이 없다고.
3: 예. 아무튼. 네. 자 거기서 이제 아차산 성 맨 위에서 지금 그 장수왕이. 거기서 보면 풍납토성 보입니다. 풍납토성이랑 저기 몽촌토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 쫙 3만 명이 쫙 있습니다. 강만 건너면 끝나.
2: 대군이다.
3: 그다음에 여러분 강이요. 지금의 한강은요. 1980년대에 얼마 전이에요. 1980년대 올림픽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의 한강. 심지어 1925년에 을충년 대홍수 이전의 한강이랑 그 이후의 한강 아예 다른 한강.
2: 그래요.
3: 일단 그 잠실이라는 게 아예 없었고 거기 이제 이렇게 건너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쫙 보입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해가지고 강만요 살짝 넘어가잖아요. 풍납토성이 뭐니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대군을. 근데 이거는 이제 장수왕 시점이고 개로왕 시점에서
2: 와 화폐 왔어.
3: 저기 장수왕 옆에 야 쟤 장수 옆에 쟤 누구냐 라고 봤더니 도림이가 옆에서 코치하고 있는 게 보여.
2: 네 마지막 순위 이거였지롱.
3: 네 날씨 좋으면 다 보여요. 날씨 좋으면 보입니다. 쫙 있는데 뒤에 막 군사가 막 3만 명 이런 상황에서 쫙 내려오는데 일주일 밤낮으로 공격을 했대요.
2: 잘 버텼네 그래도.
3: 싹 밀립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이 도망인지. 이거는 이제 기록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왜냐 마지막 왕이니까.
2: 그러니까
3: 이거는 약간 그 백제의 진짜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을 때 의자왕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건데 도망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도망이라고 보기 힘들죠. 아마도 몽촌토성으로 마지막 결사 항전하러 가는 길에 잡혔던 것 같아요. 잡혔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을 이 개로왕을 잡은 사람들이 백제에서 모종의 이유로 고구려로 넘어갔었던. 장수들이었고 그 장수가 이 기록을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데 내리자마자 처음에는 절을 또 해요. 약간 그 옛날에 그래 또 모셨던 왕에 대한 약간 뭔가 그게 있었나 봐요. 절을 하고 일어서서 침을 뱉습니다. 세 번 뱉고 장수왕한테까지 끌고 간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듣고 끌고 내려와서 아마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그런 퍼포먼스였을 것 같아요. 개로왕을 끌고 간 다음에 그 장수왕이 봐라 네가 살던 궁궐 불타고 있는 거 보이냐? 니네 나라 이제 끝난

0: 거야. 몽촌초선 보이냐? 우리가 싹 다 함락 다 했어. 니네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목을 잘라 죽입니다.
1: 아유.
0: 목을 잘라 죽. 그렇게
1: 비참하네요.
0: 개로왕은 괴롭게 죽어갑니다.
1: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0: 네.
1: 음악 못 듣고 그냥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괴롭네요. 저 또 시간 조절 못했어.
0: 예, 예, 예.
1: 깨는 게 역사 일주일 김재환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0: 네. 네,
1: 역사 공부할 걸 기대하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0: 행복
1: 굿헤이.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보통 그 휴대전화 바꿀 때 사진기 때문에 신형으로 바꾸는 분들 많이 계시죠. 휴대폰 샘플 사진들 보면은 그 화소수 자랑하느라고 뭐 사하라 사막에 캘리포니아 바다 네덜란드 튤립이 가득하죠. 근데 우리가 정작 찍는 걸 생각해 보면은 삼겹살 불판 배달 피자 잘 자고 있는 우리 강아지 심지어 사진첩에 제일 많은 건 캡처 사진 아닐까요? 뭐 광각의 수십 배 확대까지 된다는데 자 오늘은 나의